0: 해줄래?
1: 야호!
2: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1: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2: 다른 방향? 그렇구나.
3: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4: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5: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6: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작업봐.
7: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8: So, what's the problem, Green?
9: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0: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1: I agree, Owl. Who are you?
10: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11: Oh, wowzers.
9: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0: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Ew.

0: 사이의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열 개면 40.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디스크.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0: 변신 회전
1: 사가 내게 바로 16
0: 점사가 또 봤지?
2: 우리가 내게
1: 사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탭탭탭탭탭
1: 사가 여섯 바로 24
4: 방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1: 사가 일곱 바로 28
0: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1: 예 사가 여덟 바로 32
4: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댄스
1: 사가 아홉 바로 36
5: 커다란 정사각 형
1: 사가 9개
5: 계단으로 변신
1: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6: 4, 2는 4 4, 2는 8 4, 3, 12 좋아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10개면 40

0: 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정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호롱호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저와 함께 3회 베스트의 서커스를 보러 가요.

조심해! 재채기 하면 넘어지겠어! 3, 2,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몰라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어. 12, 15.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at's me.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1: 1단계 10과 1.
0: 자아를 찾아봐.

0: 알았어. 우린 팀이야.
1: 여러 개의 팀.
2: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2: 자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이

찾아봐요. 잘을 찾아봐요. 어떤 패턴이 보여질 거죠? 구멍난 정사각형 아닌 벽에 걸린 십자가.

0: 숫잔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밌는 십자가, 구멍 네 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31일까지 네.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숙소에 가자.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공룡과 산책하기.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걸. 빨리 가서 알아보자. 셀리는 어떤 출동 준비 완료야?
5: 안녕 슈퍼윙스. 오늘 출동할 장소는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이야. 코펜하겐은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는 도시인데 움직이는 다리가 특히 유명하지.
6: 기억나? 로봇 공룡을 만드는 친구 노아가 이곳에 살고 있어. 사촌 동생한테 직접 만든 로봇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 포장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대.
0: 그러게, 로봇 공룡을 어떻게 포장하지?
7: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5: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내가 가진 상자 중에 제일 큰 거야. 근데 네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봐.
1: 오?
0: 아우, 안 되네. 토미 생일 선물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아니라
1: 하이 슈퍼인스
0: 하이 노아. 우리가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1: 고마워.
2: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1: 우와, 이렇게 큰 선물 상자는 처음 봐. 고마워 슈퍼인스. 공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나 혼자 들기엔 상자가 너무 크다는 거.
0: 걱정 마 노아. 생일 선물을 배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게.
1: 와, 사촌 동생 토미가 진짜 좋아하겠다.
3: 노아 형은 언제 오지? 내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4: 배달 왔습니다. 어?

0: 슈퍼윙스?
1: 안녕 토미. 안녕 토미, 생일 축하해.
0: 우와 노아요, 커다란 생일 선물을 가져올 거라고 하더니 정말이었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토미, 내가 대신 열어줄까?
0: 응, 좋아, 나 대신 열어줘. 야호!
1: 공룡으로 변신!
0: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네. 온순한 초식 공룡이야. 알려진 공룡들 중 가장 크지. 난 공룡이 정말 좋아.
1: 나도야. 난 공룡 비행기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지. 공룡이 최고야. 왜냐면 공룡은 멋지니까.
0: 공룡 이름을 지었어. 브리오로.
2: 그거 멋진 이름인데.
0: 이름이 마음에 들어, 브리오? 마음에 든대. 브리오를 데리고 산책하자. 이쪽이야, 브리오.
3: 공룡이다.
0: 무서워하지 마세요. 브리오는 크지만 무척 상냥한 공룡이에요.
3: 오, 반려공룡은 처음 보는걸.
4: 축구공이 나무에 끼어버렸어.
3: 어?
4: 우와, 공룡 로봇이잖아.
0: 브리가 축구공 꺼내는 거 도와줄게. 브리오, 공 내려줘.
2: 야, 역시 브리오는 착해.
4: 고마워, 거대한 공룡아.
0: 우리 이제 또 뭐 할까? 오, 공원에 놀러 가자. 따라와.
1: 공원 가는 길에 사람이 많을 거야. 최대한 조심해야 해.
0: 알았어.
2: 자, 저기 봐, 브리오. 빨간 불엔 멈추고 초록 불엔 건너면 돼. 이제 건너자.
4: 우와, 같이 가, 브리오.
5: 우와, 공룡이잖아. 이런 광경은 처음인걸. 우와.
1: 모두 조심하세요. 공룡이 지나갑니다.
0: 어, 이런, 제가 고칠게요. 됐다.
5: 어떡하지. 아유, 일하러 가야.
1: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6: 어? 이런, 제어 장치가 왜 말을 안 듣지?
0: 어떡해, 다리가 고장 났나 봐.
2: 그치만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데 우리도 공원에 가야 하고. 어떡하면 좋지?
0: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브리오가 다리가 되어주면 어떨까?
2: 브리오 다리? 그거 좋지. 어서 가자.

0: 멋진데?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겠는데?
1: 리오 다리 준비 완료!
2: 놀라운데? 공룡 다리라니! 정말 근사해!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3: 어서요 여러분! 모두 그 리오 다리를 건너보세요! 역사상 최초의 공룡 다리랍니다! 앞으로 쭉 가세요! 공룡 머리 쪽으로요! 야호! 토미, 노아! 이제 너희 차례야! 좋아! 우리도 갈래?

0: 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공룡이야, 브리오.
1: 보트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2: 내가 더 빠를걸.
3: 저게 뭐지?
2: 멈추질 않아.
1: 도와줄게.
0: 내가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빙유용 일렉트릭 붕!
4: 힘내, 셀리!
0: 꽉 잡고 있어! 공원에 다 왔어, 브리오. 여기서 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5: 우와, 너 엄청나게 크다. 진짜 최고로 멋있어.
1: 우리랑 몰래 공룡아?
0: 이 공룡 이름은 브리오야. 온순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돕는 걸 무척 좋아해.
6: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아.

0: 전기가 사라진 세상.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한걸.
1: 나도 궁금해하던 중인데 역시 우리 슈퍼윙스들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0: 저희가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브라질에 있는 포스트 이구아수야.
1: 포스트 이구아수에는 웅장하고 멋진 폭포가 있는 걸로 유명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 중 하나지.
2: 마르시아라는 친구가 그곳에 살아. 근데 TV가 고장나서 많이 슬퍼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했거든.
3: 문제없어. 내가 당장 출동해서 마르시아가 축구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올게.
0: 좋았어. 그럼 출동 준비.

0: 고치기는 어렵겠는데 TV가 완전히 망가졌어.
1: 안 돼요. 구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쌍둥이 선수들도 나오고요. 흥,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올라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올라.
0: 여기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0: 고마워, 후기. 내가 생각하는 물건이면 좋겠다. 제발, 제발, 새 TV였으면. 멋지다! 진짜 TV였잖아. 고마워. 이제 아빠랑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어.
1: 고맙다, 슈퍼엑스.
0: 후기, 트레버, 우리랑 같이 축구 경기 볼래?
2: 좋지!
3: 그렇지! 달려라, 달려!
0: 저기 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쌍둥이 패스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4: 확인해보자. 우와, 가로등 불빛이 없으니까 정말 깜깜하네. 아무래도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1: 올라. 그래요? 아, 큰일이네요. 그러죠. 곧 갈게요. 전력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했는데 이 태풍 때문에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구나.
0: 그 댐은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댐이잖아요.
1: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댐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한단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기가 어렵겠구나.
4: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가면 금방 가실 수 있어요. 자, 어서 타시죠. 댐으로 출발! 거의 다 왔어.
5: 호수에 원래 이렇게 물이 없어요?
1: 그렇진 않아. 최근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단다. 전기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말이야.
6: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4: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7: 야, 왔어요. 발전기가 작동을 완전히 멈췄어요.
1: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0: 엄청 크네요. 이걸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요?
1: 설명해 주마. 비가 오면 호수에 물이 채워지고 댐에 있는 파이프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0: 그럼 발전기를 돌릴 물이 부족해서 작동을 멈춘 거네요?
1: 그렇지. 발전기를 돌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0: 그건 안 돼. 전 꼭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었다고요.
4: 걱정 마.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0: 다시 사라졌네.
5: 미안해. 계속 돌리긴 힘들겠어.
6: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왜냐하면 몸은 이미 너무 지쳤거든.
1: 그렇다면 호수를 다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댐으로 충분한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야.
5: 하지만 그 물을 다 어디서 구하죠?
0: 그렇지. 이 근처에 거대한 폭포가 있잖아요. 이구아시 폭포 말이에요, 아빠.
1: 맞아.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여기까지 어떻게 가져오지?
3: 저희만 믿으세요.
0: 같이 다녀와도 돼요?
1: 물론이지. 대신 야호! 꼭 같이 다녀야 한다.
0: 고마워요. 그럴게요, 아빠.
1: 조심하렴.
0: 바로 여기가 이구아스 폭포야.
5: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이타이프 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구아스 폭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 댐 방향이 아니야.
6: 그건 트레버 시계한테 맡겨. 앞으로 돌리기 시작.

0: 정말 대단한 트레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폭포 방향을 반대로 바꿀 생각을 하다니! 이제 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1: 야호! 금방 댐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
0: 물살이 꽤 센 편이니까 돌아가는 길은 좀 재밌게 즐겨보자고! 슈퍼보드 액션! 야호! 가자!
2: 저기 봐! 앞에 땡이 보여!
0: 좋았어! 어서 가자!
3: 어쩌지?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
0: 내가 치울게. 보기! 엑스 스피드!
3: 나도 힘을 보탤게.

0: 물을 무사히 끌어와야 할 텐데. 어? 어? 해냈구나!
1: 아빠, 이제 마을에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0: 그래, 잘했다. 이제 축구를 볼 수 있겠어.
1: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어.
2: 네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1: 안녕!
0: 조심히 가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리 여행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달에서 튤립 키우기.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8: 나주야, 참 내가 키우는 화분 보여줄까?
2: 예쁘다. 넌 역시 못하는 게 없어.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야. 달에 있는 기지지.
1: 달은 춥고 건조한 데다 지구와 달리 산소도 없어서 보통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대.
2: 네덜란드의 카샤라는 친구가 아빠랑 달기지에 살고 있어. 카샤 엄마가 튜닉 구근을 보내주셨는데 달에서 키우기엔 조건이 아주 까다롭거든.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마침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0: 그럼 출동 준비!

0: 가족을 꼭 달에서 키워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빠.
1: 내가 잡을게. 이런. 멀리 날아가 버렸잖아.
0: 이제 어떡하죠?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오는 우리 아빠셔. 튤립국은을 찾아줘서 고마워.
1: 천만에. 난 아리야. 그리고 이쪽은
2: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튤립국은은 잡지 못했지만.
0: 내가 튤립 키우는 걸 도와주러 온 거야? 여긴 식물 키우기가 힘들어. 공기도 온기도 없거든.
2: 걱정 마, 카샤. 이게 널 도와줄 거야.
0: 당켜, 호기. 우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온실돔이네. 멋지다.
3: 그럼 이제 튤립을 심어볼까?
0: 좋아요. 너희도 같이 할래?
2: 그럼, 도와줄게.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0: 이야!
3: 이 돔 안에는 산소가 충분한데?
2: 여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설계된 곳이니까요. 이 안에선 헬멧을 안 써도 숨 쉴 수 있어요.
1: 하지만 너무 추운걸. 튤립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0: 돈만 주면 쑥쑥 자라겠지. 그럼 내가 스프링클러를 켜볼게. 아래 비가 내리고 있어. 부탁해 튤립들아, 건강하게 쏙쏙 자라렴.
1: 와, 어린 이파리들이 나고 있어.
2: 어떻게 된 거지? 스프링클러가 멈췄잖아.
0: 이런, 물탱크가 거의 다 비었어.
1: 그럼 비가 더 안 내린다고?
0: 튤립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봐, 벌써 이렇게 시들고 있어.
3: 그치만 여기 달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야 하지?
2: 이곳의 유일한 물은 얼어붙은 극지방에 있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먼데.
1: 저희가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3: 가서 얼음 덩어리를 구해올게요. 돌아와서 녹이면 물이 되니까요.
2: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은데.
3: 저도 가고 싶어요, 아빠. 같이 가도 돼요?
4: 물론이지. 슈퍼 윙스와 함께라면 안전할 테니까.

0: 여기가 달의 극지방이야.
1: 우와, 저기 우리가 필요한 얼음이 잔뜩 있어. 얼른 가지러 가자.
0: 그래, 내 탐지기도 얼음이 맞대.
2: 이제 튤립을 모두 꽃피울 수 있겠다.
0: 하지만 얼음을 달기지까지 어떻게 옮기지?
1: 어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구조용 루프 액션! 크레이터 안까지 얼어붙어 있나 봐. 호기, 좀 도와줄래?
2: 걱정 마, 아리야.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호기 일렉트릭 스틱!

0: 어? 어우, 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 저건 운석이야. 게다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0: 조심해.
2: 이거 정말 큰일인데.
0: 어? 이 그림자는 뭐지? 운석

0: 본부에서 구해주러 왔으니까 너희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1: 가까이 붙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운석들을 막아줄게.
0: 효과가 좋은걸. 운석이 방패막에 튕겨나가고 있어.
2: 예! 이제 튤립국은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기지로 가자.
0: 얼음을 물탱크에 천천히 넣으면
2: 서서히 녹고 있어.
1: 우리가 해냈다! 어? 얼음이 다 녹았어!
3: 이제 물을 줘볼까?
1: 응!
3: 스프링클러 작동!
4: 마치 네덜란드에 있는 집에 와 있는 것 같구나.
3: 당켜 호기야리
0: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잘 가.
4: 보자.
0: 슈퍼윙 임무 완료.
5: 슈퍼윙스 건강검진

0: 여기 있었네. 안녕 얘들아. 안녕 하늘이 언니. 몸이 멋진데 티노.
1: 티노 고맙다.
0: 다들 주목해줘. 안녕 슈퍼윙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바로
2: 슈퍼윙스 정상검진하는 날.
3: 오늘을 위해 크레인을 몇 달 동안 열심히 관리했지.
0: 난 로프를 깔끔하게 청소했어. 내 빛나는 방패 보이지?
1: 그리고 티노는 이빨 잘 닦았다.
0: 모두들 정말 잘 관리했네. 평소에 자기 자신과 장비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어? 잠깐, 호기는 어딨지? 어? 어?
4: 안녕.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0: 무슨 일 있었어?
4: 아마존에서 택배를 배달하다가 진흙탕에 빠져버렸지 뭐야.
1: 호기 너무 더럽다. 왜 안 씻었어?
4: 오,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이제 건강검진 준비 다 됐어.
0: 네가 그렇다면 뭐. 이제 월드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야. 모두 출동 준비!
2: 건강검진 하자!

나와주시 감사합니다.

0: 고맙다, 은하야. 건강검진을 위한 다른 준비를 도와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요, 천만에요. 사령관님 조수로 일하는 거 재밌어요.
0: 어?
1: 안녕, 오빠.
2: 코보 사령관님, 은하도 안녕. 슈퍼윙스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연락드렸어요. 준비되셨죠?
1: 완전 다 됐어.
3: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1: 건강검진하러 잘 왔어, 슈퍼윙스들. 오늘은 파워와 기술을 확인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 알아볼 거야.
3: 난 준비됐어.
4: 나도야.
3: 완전 재밌겠다.
1: 근데 후기, 너 정말 준비된 거 맞아?
3: 그럼. 지능이 좀 늦긴 했지만 상관없어.
0: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을 못해서 다음 임무를 못해.
1: 정말요?
3: 문제없어요.
1: 그럼 건강검진을 해볼까?
4: 시작!
1: 호기랑 아리, 먼저 너희들의 속도부터 측정해볼 거야.
3: 좋았어! 시작하자, 아리! 완전 쉬운데?
1: 그럼 속도를 올려볼게.
3: 러닝머신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 내 건 괜찮아.
5: 은하! 디노, 은하 도움 필요하다.
1: 호기, 잠깐만 기다려. 왜 그래?
3: 이런...
1: 호기, 어디 가는 거야?
0: 그거 좋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고.
3: 이 정도야 식은증 먹기죠.
0: 괜찮니, 호기?
3: 아야.
6: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일어나라, 초강력 플레임! 들기
3: 액션!
6: 어때? 멋지지?
3: 다시 한번 해볼게. 닥캡 부스터 힘을 줘.
0: 부스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3: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잠깐만. 다른 테스트로 증명할게요.
1: 호기.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3: 이번엔 잘할 수 있어.
7: 호기!
3: 풍선잡기 액션! 제발 일렉트릭 부스터!
1: 큰일이네. 어떻게

0: 더 힘을 내보자.
1: 디노, 목이 멈출 수 있다. 디노 한다. 디노 당기기 액션.

0: 근데 디노도 떨어진다. 도와줘. 다들 위험해.
1: 우주 오빠를 불러볼게요. 오빠, 슈퍼윙스한테 급속 충전이 필요해.
2: 알았어. 마침 새 충전 파드를 테스트해야 했는데 잘 됐네.

너희들의 새 슈퍼 일렉트릭 카드야!

0: 메뚜성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잘못이에요.
1: 맞아.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됐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0: 다행이다.
2: 어? 어? 어? 슈퍼윙스데이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 다음에 또 진흙탕에 빠지면
0: 꼭 깨끗이 씻을게요.
1: 좋은 소식이 또 있단다. 새로 생긴 급속 충전 능력 덕분에 건강검진을 모두 통과했어.
0: 잘됐네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3: 잘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뽀르고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9: 어서 오세요 공주님.
8: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어라 키스.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제?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0: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1: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0: 비밀.
1: 말해 주세요.
0: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1: 뭘까?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팀이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0: 우와, 안 돼. 우와.
2: 팀이 진짜 웃기다.
1: 팀이 포미. 괜찮아? 이 과일은 다 뭐야?
3: 오늘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1: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4: 완성이다.
1: 와, 예쁘다. 고마워, 티미, 포미.
2: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1: 당연하지. 맞다, 선물. 어떡해.
2: 왜 그래?
0: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2: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 좀 볼게.
5: 콩순아, 콩순아.
1: 아빠야,
0: 어떡해.
2: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1: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 줄래?
2: 네, 내가?
1: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
2: 엄마 선물이 뭔데?
1: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2: 뭐? 모르겠대.
0: 우와,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5: 고맙다 콩순아. 티미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1: 네.
5: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1: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0: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5: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0: 어?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어?
1: 그러면 안 돼.
2: 그만.
5: 호미잖아.
1: 콩콩이야. 실은 제가 엄마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0: 뭐?
1: 잠깐 집 앞에 돈.

0: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1: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0: 선물 고마워요, 여봉.
2: 어떻게 된 거예요?
0: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1: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2: 난 그런 줄도 모르고.
3: 다행이다.
0: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겠다.
2: 고마워, 포미. 아빠, 빨리 촛불 보세요. 꺼지겠어요.
0: 그래.
1: 생일 축하해요, 여보.
2: 아빠, 생일 축하해요.
3: 소리 길어요.
2: 아이스크림 다 녹으면 안 되는데.
0: 만 원입니다, 손님.
4: 네, 여기요.
3: 나는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2: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3: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버미지롱.
5: 둘이서 마트 놀이할 거야? 나도 할래.
1: 나.
2: 뭘 팔아야 하지?
3: 오, 예쁜데? 인형 팔자.
2: 이건 안 돼.
3: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지.
2: 그런가?
3: 그럼.

0: 건 어? 아빠 건데. 어? 그치만 너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이라고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1: 오승아, 이것도 이것도.
0: 준비 끝! 빨리 공수님한테 연락하자!
1: 좋아!
0: 자동차는 여기에 놔줘!
2: 응, 알겠어.
0: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1: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2: 도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0: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0: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4: 살 거야?
2: 글쎄. 도리 사세요.
0: 몰라 몰라. 공수님 아침이다.
2: 도리 사요.
1: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0: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골라 골라. 어떻게 하면 공수님 아트.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자자, 골라 골라. 없는 게 없는 공수님 아트. 어서 오세요.
1: 저기 손님 손님
0: 어서오세요. 콩순님 한테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5: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0: 네.
1: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5: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1: 저 잠시만요.
6: 이렇게
1: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0: 100원입니다.
1: 우와, 전부 다 100원이야?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비비, 비비.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곱창의 맛입니다.
2: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1: 아, 언니.
2: 소방,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3: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2: 콩순이 마트요? 저건 내 노트북인데?
1: 여기 있습니다.
2: 그건 안 돼. 내 노트북.
1: 아빠.
4: 괜찮으세요, 아저씨?
2: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1: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2: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0: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2: 아!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1: 방금 저기로 갔어요.
2: 안 돼! 기다려! 오, 팀이구나.
4: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2: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4: 네.
2: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4: 무슨 일 있으세요?
2: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4: 네.
2: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4: 뭐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디 있지?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몸은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2: 왜?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3: 응.
1: 고마워, 티미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1: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2: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르르 쿠키예요.
1: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2: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어?
1: 콩순이가?
2: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2: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2: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2: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다.
2: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2: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귀마개를 쓰자.
2: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5: 다시 해보자.
2: 안녕하세요.
5: 와!
2: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끄러운가 봐.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단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3: 내 잔망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지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잔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봉순아.
5: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6: 어떻게 푸는데?
5: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7: 사르르 쿠키?
6: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1: 돌아왔다.
5: 다행이야.
8: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덩어리도 있잖아. 이거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아,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이건 너무 뜨잖아.

우리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딘

모두 다 날달걀.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때?

등.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아빠.

시계 쪽 같은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내가 일할 땐 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0: 먹어.
1: 야채.

0: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자, 어서 이렇게 웃어보라고 고마.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봄을 행복하게 하려면 뿌리 꽤 필요할 거야.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아, 알겠어. 그러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야지.

달콤한 거 좀 담기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놈이 만약 이 소식을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일도 없겠지? 거미토끼야! 잠깐만! 아! 우리가 도와줘야

모두 잠깐만, 곧 돌아올게.

버렸잖아. 그게 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덮어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꼬롱꼬롱 떠나요 빅치고 캠핑카
8: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문제 없어 채찍기만 쳐면 삼내게 면심이 놀라운 즉사각형 공중을 떠다니지 삼다섯 개면

조심해! 재채기 하나 떨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12, 15, 18. 이 1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자. 유로 다이빙 할 때조차도. 24는 우리 비춰줘. 그녀의 광선.

있는

Look at me. No, look at me.

watch me.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25

0: 2단계 직사각형.
1: 어떤 직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

0: 나누어지면 어떤 모습이죠?
1: 합체된 숫자 결합수. 우린 팀이야.
2: 여러 개의 팀.
0: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0: 자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자를 찾아봐요.

0: 어쩐지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1: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 4개짜리 정사각형
2: 돈 잘했어 아직 2단계가 더 남았다고

0: 역시 미래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0일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1: AC, catch!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9: 호비는 아프대요.
8: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10: 시원해.
11: 언제나 신나는
12: 뽀로로 유치원.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게,
1: 줄무랑
4: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기에 잠긴 문을 열 수가 있어.
1: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2: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3: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4: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1: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5: 어,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1: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2: 더 어려워졌는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6, 3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1: 여기에는 블록 6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5: 오, 저게 한 변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 줄래?
4: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0: 같은 모양이야. 봐!
5: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 줄래?
3: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1: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6: 이럴 수가.
1: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7: 진짜 어려워 보인다.
5: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0: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5: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3: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7: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0: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6이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6: 야호!
2: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6처럼 생겼네.
1: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2: 다른 방향? 그렇구나.
5: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4: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5: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잠깐만!
3: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8: So, what's the problem, Green?
9: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0: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1: I agree, Owl. Are you?
10: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9: Wowzers.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0: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9: Just
10: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0: 배수 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열 개면 40. 4, 1은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디스크.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0: 사가 내게 바로 16.
1: 정사각도 봤지?
2: 우리가 내게
0: 사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탭.
0: 사가 여섯 바로 24.
4: 광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0: 사가 일곱 바로 28.
5: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여덟 바로 32.
4: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 댄스.
0: 사가 아홉 바로 36.
6: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가 9개
6: 해당으로 변신.
0: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10개면 40. 후!

0: I done?
1: I think we've made an it.
0: Quiet. Did you hear that?
1: Huh?
0: I said, quiet. Did you hear that?
1: Oh.
0: I think it is something big.
1: Something unbelievably heavy. Something... tiny.
0: I think it likes you.
1: Oh, so unfair. Huh? That's my sound. Stop it, it.
0: I agree. Stop it.
1: Huh?
0: I said, quite agree. Oh, listen, it's making our sound. How cute.
1: Huh? That's not cute. Somebody make it stop.
0: Quack.
2: Quack.
0: Loud.
2: Squawk.
3: Squawk.
4: Squawk. Squawk. Squawk. Squawk. Squawk. Squawk.
3: Squawk.
4: Squawk.
3: Squeak.
1: How's it going? Oh, it is so noisy. We can't get it to stop.
0: I see. Well, we made it, so maybe we can help.
1: Hold it. This time, we'll try without Q.
3: Quiet!
0: Yes?
1: I need you, Q.
0: Quiet!
3: Quiet!
5: (웃음)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1: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6: 우리 모두
1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8: 얼리면 더 맛있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지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1: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13: 순한 길길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공룡과 산책하기 어디든 출동 준비 완료야.
15: 안녕 슈퍼윙스. 오늘 출동할 장소는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이야. 코펜하겐은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는 도시인데 움직이는

0: 만드는 다리가 특히 유명하지.
1: 기억나? 로봇 공룡을 만드는 친구 노아가 이곳에 살고 있어. 사촌 동생한테 직접 만든 로봇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 포장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대.
2: 그러게, 로봇 공룡을 어떻게 포장하지?
3: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4: 슈퍼링스

0: 내가 가진 상자 중에 제일 큰 거야. 근데 네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 봐. 아우, 안 되네. 토미 생일 선물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공룡이야. 새가 아니라.
1: 하이, 슈콘스.
0: 하이, 노아. 우리가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1: 아이, 고마워.
2: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1: 우와, 이렇게 큰 선물 상자는 처음 봐. 고마워, 슈퍼잉스. 공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나 혼자 들기엔 상자가 너무 크다는 거.
0: 걱정 마, 노아. 생일 선물을 배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게.
1: 와! 사촌 동생 토미가 진짜 좋아하겠다.
3: 노아 형은 언제 오지? 내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4: 배달 왔습니다.
3: 우와, 저게 뭐지? 슈퍼윙스?
0: 안녕, 토미!
1: 안녕, 토미! 생일 축하해!
3: 우와, 노아 형! 커다란 생일 선물을 가져올 거라고 하더니 정말이었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토미, 내가 대신 열어줄까?
3: 응, 좋아! 나 대신 열어줘! 야호!
0: 공룡으로 변신!
3: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네!
0: 온순한 초식 공룡이야. 알려진 공룡들 중 가장 크지.
3: 난 공룡이 정말 좋아.
0: 나도야. 난 공룡 비행기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지. 공룡이 최고야. 왜냐면 공룡은 멋지니까.
3: 공룡 이름을 지었어. 브리오로.
1: 그거 멋진 이름인데?
3: 이름이 마음에 들어, 브리오? 마음에 든대! 브리오를 데리고 산책하자! 이쪽이야, 브리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브리오는 크지만 무척 상냥한 공룡이에요.
5: 오, 반려공룡은 처음 보는걸.
6: 아, 축구공이 나무에 끼어버렸어.
5: 어?
6: 우와, 공룡 로봇이잖아.
3: 브리가 축구공 꺼내는 거 도와줄게. 브리오, 공 내려줘.
1: 역시 브리오는 착해.
3: 우와!

0: 우리 이제 또 뭐 할까? 오, 공원에 놀러 가자. 따라와.
1: 공원 가는 길에 사람이 많을 거야. 최대한 조심해야 해.
0: 알았어.
2: 자, 저기 봐, 불이요. 빨간 불엔 멈추고 초록 불엔 건너면 돼. 이제 건너자. 우와, 같이 가, 불이요.
3: 우와, 공룡이잖아. 이런 광경은 처음인걸.
1: 모두 조심하세요. 공룡이 지나갑니다.
0: 이런, 제가 고칠게요. 됐다.
4: 어떡하지? 아유, 일하러 가야.
1: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5: 이런 제어 장치가 왜 말을 안 듣지?
0: 어떡해? 다리가 고장났나 봐.
2: 그치만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데 우리도 공원에 가야 하고. 어떡하면 좋지?
0: 아, 좋은 생각 있어. 브리오가 다리가 되어주면 어떨까?
2: 브리오 다리? 그거 좋지. 어서 가자.

0: 멋진데?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겠는데?
1: 리오 다리 준비 완료!
2: 놀라운데? 공룡 다리라니? 정말 근사해!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3: 어서요 여러분! 모두 그 리오 다리를 건너보세요! 역사상 최초의 공룡 다리랍니다! 앞으로 쭉 가세요! 공룡 머리 쪽으로요! 야호! 토미! 노아! 이제 너희 차례야! 좋아! 우리도 갈래? 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공룡이야, 브리오!
4: 보트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5: 내가 더 빠를걸?
2: 어? 저게 뭐지?
5: 멈추진 않아!
4: 도와줄게!
1: 내가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빅미용 일렉트릭 붕!
3: 힘내, 셀리!
4: 꽉
3: 잡고 있어!
1: 공원에 다 왔어, 브리오. 여기서 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6: 우와, 너 엄청나게 크다. 진짜 최고로 멋있어.
4: 우리랑 몰래 공룡아?
1: 이 공룡 이름은 브리오야. 온순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돕는 걸 무척 좋아해.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아.

0: 전기가 사라진 세상.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한걸.
1: 나도 궁금해하던 중인데 역시 우리 슈퍼윙스들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0: 슈퍼윙. 오늘 너희가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브라질에 있는 포스트 이구아수야.
1: 포스트 이구아수에는 웅장하고 멋진 폭포가 있는 걸로 유명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 중 하나지.
2: 마르시아라는 친구가 그곳에 살아. 근데 TV가 고장나서 많이 슬퍼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했거든.
3: 문제없어. 내가 당장 출동해서 마르시아가 축구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올게.
0: 좋았어. 그럼 출동 준비.

0: 고치기는 어렵겠는데 TV가 완전히 망가졌어.
1: 안 돼요. 고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쌍둥이 선수들도 나오고요. 흥,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올라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올라.
0: 여기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2: 우와, 고마워 호기. 내가 생각하는 물건이면 좋겠다. 제발 제발 새 TV였으면. 멋지다. 진짜 TV였잖아. 고마워. 이제 아빠랑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어.
4: 고맙다 슈퍼윙스.
2: 호기, 트레버, 우리랑 같이 축구 경기 볼래?
3: 좋지!
0: 그렇지! 달려라, 달려!
2: 저기 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쌍둥이 패스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어? 어떻게 된 거지?
0: 확인해보자! 우와! 가로등 불빛이 없으니까 정말 깜깜하네. 아무래도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4: 올라. 그래요? 어? 아, 큰일이네요. 그러죠. 꼭 갈게요. 전력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했는데 이 태풍 때문에서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구나.
2: 그 댐은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댐이잖아요.
4: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댐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한단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기가 어렵겠구나.
0: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가면 금방 가실 수 있어요. 자, 어서 타시죠.
5: 원래 이렇게 물이 없어요?
4: 그렇진 않아. 최근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단다. 전기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말이야.
1: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0: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6: 아, 왔어요. 발전기가 작동을 완전히 멈췄어요.
4: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2: 이걸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요?
4: 설명해주마. 비가 오면 호수에 물이 채워지고 댐에 있는 파이프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2: 그럼 발전기를 돌릴 물이 부족해서 작동을 멈춘 거네요?
4: 그렇지. 발전기를 돌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2: 그건 안 돼요. 전 꼭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었다고요.
0: 걱정 마.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2: 우와. 야호!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빠.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겠어요. 다시 사라졌네.
5: 미안해. 계속 돌리긴 힘들겠어.
1: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왜냐하면 몸은 이미 너무 지쳤거든.
4: 그렇다면 호수를 다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댐으로 충분한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야.
5: 하지만 그 물을 다 어디서 구하죠?
2: 그렇지. 이 근처에 거대한 폭포가 있잖아요. 이구아스 폭포 말이에요, 아빠.
4: 맞아.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여기까지 어떻게 가져오지?
3: 저희만 믿으세요.
2: 같이 다녀와도 돼요?
4: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한다.
2: 고마워요. 그럴게요, 아빠.
4: 조심하렴.
2: 바로 여기가 이구아스 폭포야.
5: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이 타이프 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구아스 폭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 댐 방향이 아니야.
1: 그건 트레버 시계한테 맡겨. 앞으로 돌리기 시작!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0: 정말 대단한 트레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폭포 방향을 반대로 바꿀 생각을 하다니! 이제 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1: 야호! 금방 댐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
0: 물살이 꽤 센 편이니까 돌아가는 길은 좀 재밌게 즐겨보자고! 슈퍼보드 액션! 야호! 가자!
2: 저기 봐! 앞에 땡이 보여!
0: 좋았어! 어서 가자!
3: 어쩌지?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
0: 내가 치울게. 보기! 이렉트릭 스피드!
3: 나도 힘을 보탤게.
1: 보기! 물이 밀려오고 있어.
0: 우와! 슈퍼윙스 일렉트릭 빌딩!

0: 문제 해결 완료!
1: 아, 물을 무사히 끌어와야 할 텐데. 해냈구나!
2: 아빠, 이제 마을에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1: 그래, 잘했다. 이제 축구를 볼 수 있겠어.
2: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어.
3: 네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2: 안녕!
1: 조심히 가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을.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찬방찬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호흡이 촉촉.
1: 하하, 그러니까요. 딩동쌤이랑 저는 역시 촉촉이에요.
0: 어? 어, 이게 무슨 소리? 땡구야, 들었어?
1: 글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0: 아유.
1: 어? 이 소리는
0: 들었지?
1: 한숨 소리요?
0: 그니까 아침부터 누가 한숨을?
2: 아유, 답답해요, 답답해요. 유리 좋아, 이럴 거야? 좋아야 이럴 거냐고.

0: 어쩐 일이세요?
1: 그러게요. 엄청 속상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조화 때문인가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조화 걱정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조화 어쩌면 좋을까요?
0: 아우, 저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 글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랜만에 마리가 놀러 왔거든요.
1: 마리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야.
3: 우와, 맛있겠다.
1: 그치,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3: 진짜 맛있는데?
1: 그치. 잠깐만 있어봐. 나 얼른 손 씻고 올게.
3: 갔다 와.
4: 맛있다.
1: 나도 이제 먹어야지.
4: 아니, 뭐야? 하나도 없잖아.
3: 어머, 미안해. 배가 고파서 그만. 좋아요. 이것 봐봐. 내 그림 어때? 참 멋지지 않니? 봐봐.

0: 나는 무슨 그림 그릴까?
1: 더 먹을 거야?
2: 어제는 하리가 잠깐 들렀죠.
1: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잘 읽었어.
0: 어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
1: 응, 진짜 재밌더라.
0: 정말?
1: 나 또 빌려줘, 또, 또.
0: 그래, 그래. 응? 마음껏 골라.
1: 어디 보자. 뭘까?
3: 찢어졌네. 아리야, 이거 혹시 네가 그런 거야?
1: 아, 내가 주스를 좀 흘렸는데 덮다 보니까 조금 찢어졌어. 미안, 내 실수. 너 책 많잖아. 와, 엄청 많다. 오늘은 뭘 볼까?
3: 내가 정말 아끼는 책인데 할 수 없지 뭐.
0: 아리야, 책 내가 골라줄게.
1: 와, 진짜? 골라줘, 골라줘.
0: 이 책은 그림이 되게 이쁘고.
1: 나 그림 예쁜 책 좋아해.
4: 와, 좋아, 진짜 착하다.
5: 에이, 아니죠, 아니죠. 에이,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죠.
6: 왜? 맞아요. 갱구도 보는 내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요. 어휴, 정말 하리 말이 너무하네.
7: 그러니까 지금 조아가 화를 내지 않아 속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5: 그래요. 화낼 때는 확 화내고 시원하게 할 말이 꽉 해야 건강하게 살죠. 바로 할미처럼 말이에요.
6: 와.
0: 할머니 정말 너무해.
7: 좋아요.
5: 오, 그래 좋아요. 여기에는 어쩐 일이야?
0: 속상해서 왔죠. 나도 화 잘 내고 싶단 말이에요.
5: 오, 그래 좋아야. 자, 지금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한번 해봐라. 그러면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0: 근데 겁나는 걸 어떡해요.
6: 겁나? 뭐가 겁나?
0: 화내면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우기 싫단 말이에요.
7: 하지만 좋아야, 화를 낸다고 나쁜 게 아니야.

0: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1: 그래. 그렇게 계속 꾹꾹 참기만 하다가는 언젠간 정말 폭발해볼지도 몰라.
0: 맞아, 맞아.
2: 그럼.
3: 네.
4: 그럼 화가 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조아는 잘 모르겠어요.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 댕구댕구댕구가 화 제대로 내는 방법 알려줄게.
2: 오, 좋아요,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아 화 내는 거 보는 게 바로 이 할미의 오래된 소원이에요.
4: 그럼 저도 힘내서 한번 배워볼게요.
2: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5: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딩동댕이쇼. 화가 날 땐 이렇게.

0: 도대체 누구야? 왜 빨리 도와냐고 나는 글만 걸지도 그러냐고.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가만 안 두겠어. 아유,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네. 봤지 봤지?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나처럼 마구 뛰고 와! 소리 질러봐.
1: 글쎄.
2: 아유, 집에서 그렇게 뛰었다간 아랫집에서 당장 올라오지.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면 목 다 나간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3: 아유, 냉구야. 이건 아니지. 아유, 못 말려, 정말.
0: 자, 내려. 아닌가?
4: 난 말이야. 화가 너무너무 너무 날 때면 말이야. 드럼을 아주 열심히 치지. 후, 후련하네요. 오!
2: 좋아야. 오늘부터 드럼 할까?
1: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우리 집엔 드럼이 없잖아요.
2: 그렇네.
5: 화가 날 땐 악기 연주도 좋은데 뭐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뭐가 좋지?
1: 다른
2: 방법이 더 있지.
1: 뭐하지?
6: 그럴 땐 춤을 춰.
1: 어? 어? 뭐야? 누구지?

0: 옷을 입지. 마음속에 화가 활활 들끓을 때 나는 춤을 추지. 우와!
1: 마치 무언가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춤은 처음이에요.
3: 그러니까.
4: 저 립제이 선생님. 선생님은 화가 나면요 춤을 추세요?
0: 맞아. 나는 내가 느끼는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해.
1: 아니 그럼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 막 불안할 때 이런 기분들이 다 춤이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분대로 마구마구 막 춤을 춰볼까요?
5: 좋아.
6: 딩동댕 친구들 지금 느끼는 기분 그 감정 그대로 춤춰볼 준비 됐습니까?
7: 네!
6: 먼저 신나고 재밌게 음악 큐!

0: 자, 이 노래는 슬픈 노래야.
1: 아, 슬퍼.
0: 우리가 슬프면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봐.
2: 눈물이 나죠.
0: 눈물이 나는 제 슬픔을 해줘도 괜찮고.
3: 가슴이 아려요.
0: 멀리 보면서 슬픔에 잠기듯이.
1: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멀리 그림을 그려주면서 정말 슬픈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야.
1: 어? 이건 뭐죠?
0: 불안해.
1: 불안해.
0: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화장실에 못 가서 불안해.
1: 화장실에 못 가서 불안해.
3: 불안해.
0: 발이 이렇게 모아지겠지. 그리고 몸이 막 계속 떨릴 거야.
3: 가슴이 떨려.
1: 불안해.
3: 불안해.
0: 눈물이.
1: 불안해.
0: 이거 화가 날 때야.
1: 어, 화가 날 때.
0: 화가 날 때. 점점 부글부글. 살던 것을 부르시는 거야. 놀아보기도 하고 팔을 찔러보기도 하고
1: 화가났다.
0: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주먹질도 해보고
1: 화가났다. 화가나.
0: 자, 다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기분에 맞춰서 몸을 마구 흔들어보니까 어때요?
1: 와우! 와우! 정신이 확 깨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도 기운이 불끈불끈! 김동쌤도 기분이 완전 상쾌한데! 좋아야, 우리 좋아 화났을 때 춤춰보니까 어때?
3: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니 속이 다 뻥 뚫리는 거 있죠?
0: 잘한다.
1: 그래,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야.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맑아지거든. 그럼 앞으로 댕구도 막 답답하거나 부글부글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신나게 춤을 출 거예요.
0: 그래, 좋았어.
1: 자, 우리 친구들도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몸을 마구마구 움직여봐요.

0: 여기까지.
1: 딩동댕 쇼를 찾아주시 우리 립주이 선생님께도 박수.
2: 박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덕분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 있냐?
2: 하하하! 못 찾았대요!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허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주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도대체 정체가 뭐지?
9: 나와라 슈퍼파워! 얍! 응? 얍! 소사라 신비의 힘! 아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나와라 성조고의 힘!
10: 아,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9: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주문이 있을 거야.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11: 정말로 타임워치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고?
9: 네! 저한테 슈퍼파워를 줬어요! 하지만 그 후론 슈퍼파워를 쓸 수가 없어요.
11: 어쩌면 타임워치에 내장된 용의 DNA와 내게 잠재된 삼조고의 기운이 합쳐져서 신비한 힘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구나.
12: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1: 글쎄요. 정확한 발동 조건은 더 많은

0: 접촉으로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
2: 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3: 네! 어머머머머머.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네? 무슨 일이시죠?
1: 저요? 네, 뭘.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학생의 역사 인식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나요?
1: 에이, 그것도 몰라요. 3.1절이잖아요. 3.1!
2: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1: 야스쿠니 신사요? 신사는 영어로 젠틀맨이니까. 아, 야스쿠니 젠틀맨?
2: 그럼 안중근에서는 누군지 알죠?
5: 제발 맞추거라.
1: 글쎄요, 제가 의사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요?
6: 그만!
7: 이 녀석아, 어떻게 3.1절을 3.1절이라고 읽어?
1: 그게 3.1절이었어요?
7: 그리고 너 정말 야스쿠니 신사 몰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잖아.
1: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7: 아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마.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알아야지.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1: 에이, 모를 수도 있죠 뭐.
7: 그건 꼭 알아야지. 온다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 반복된단다. 직접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보자. 머리에 지식을!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1909년 중국 하얼빈이다.
0: 하얼빈?
1: 아, 저기 계시는구나. 온다라,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0: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뭐 하는 녀석이냐? 난 네가 할 거 없어!
1: 꺽서!

0: 말이지. 모든 역사에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1: 뭐?
0: 난 위대한 영 엑스맨이다!
1: 뭐라고? 진짜 영웅은 그런 짓 안 해!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0: 조심해.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
1: 뭐?
0: 야, 소용없어. 그런데 말이야, 왜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지?
1: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0: 어린 꼬마가 안 됐고.
1: 살려줘! 살려줘!

0: 온달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괴한은 누구며 선생님들께서는 또 누구입니까?
0: 사실은 그게... 저희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괴한은 일본의 밀정입니다. 그자가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저희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자를 잡기 위해 저희가 당분간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자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2: 오히려 제가 부탁할 일이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다니요.
0: 안중근 의사를 보호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1: 아, 맞다! 그 도둑 녀석 이름이 엑스맨이래요. 모든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나.
0: 엑스맨? 역사를 바꿀 셈인가?
3: 엑스맨이 다시 나타날까요?
0: 원래의 역사대로라면 안중근 의사가 내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테니.
3: 역사를 바꾸려면 오늘 밤 나타나겠네요.
0: 그래서 말인데 언제 엑스맨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복도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0: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게 좋겠어. 역사가 바뀔 수 있으니 안중근 의사가 최대한 모르게 하고, 특히 온다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엑스맨을 발견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
1: 네. 전부 제가 먹을 거예요. 이 햄버거도 제 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
2: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1: 아, 아니에요, 안중근 선생님. 밤새워 게임할 때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2: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와봤단다.
1: 우리 엄마는 항상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손가락이...
2: 이거 말이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거란다.
1: 손가락까지 잘라서 맹세를 하시다니.
2: 손가락을 잃은 아픔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온달이 너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나와 같지 않느냐?
1: 그럼 안중근 선생님, 저는 이만 교대를 하러 가볼게요.
2: 그래.
0: 온다라!
1: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저기! 엑스맨! 엑스맨이에요!
0: 이 녀석!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리라니까!
1: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았다! 누구세요? 엑스맨이 아니잖아요!
4: 아니, 왜 이러시오?
1: 죄송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엑스맨이 오는데.
0: 아, 저자다. 어? 아, 잡았다. 에?
3: 잡았다. 다들 너무 비슷해서 못 찾겠어요.
0: 엑스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1: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여기 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곧 이토가 도착할 시간이야. 아마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 역으로 가신 것 같구나.
3: 그럼 늦기 전에 하얼빈 역으로 가요.
1: 평강 말이 맞아요! 빨리 가요!
3: 로빈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로빈, 같이 가!
4: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여기로 안중근이 올 텐데. 어서 오세요.
5: 차 한 잔 주시오.
4: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떡 먹고 푹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대신 영웅이 되어주마. 여기 차 나왔습니다. 떡은 서비스입니다.
5: 고맙소. 어머니,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4: 손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왜 안 드시고 일어나십니까? 꼭 한 입이라도 드셔보십시오.
5: 알겠소.

0: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괜찮니? 어? 이토가 도착했구나. 이제 가봐야겠다.
1: 잠깐만요. 저쪽이요. 아직 떡을 안 드셨던데.
2: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나와라, 액션! 저기에는 안중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해.
3: 누구 마음대로?
2: 이 녀석들이 어떻게?
3: 이번엔 나쁜 짓 못하게 꼭 잡겠어.
2: 지긋지긋한 녀석들. 조심하라고.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0: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고 조국의 작은 보탬이 되리라.
2: 엑스런 공격!
1: 뭐야 저건?
3: 이게 되네. 선생님, 병강아 맞지? 이게 여기서 팍 슈퐁!
4: 이토!
5: 역사가 원래대로 진행됐구나.
3: 어? 엑스맨이 도망가요!
2: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가는 거다. 다음엔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귀찮은 녀석들.
3: 에이, 또 놓쳤다.
1: 로빈, 왜 그래? 정신 차려! 로빈! 로빈!
3: 오늘의 위! 안중근! 우와! 안중근 의사다!
6: 너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잖아!
6: 오, 예전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알더니.
3: 과거는 제발 잊어줘.
5: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고사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을사늑약, 고종황제의 폐위를 포함한 15가지 죄에 대해 막힘없이 재판장에게 모두 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안중근을 도와주는 한국 변호사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재판기간도 짧았으며 언론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3: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병강아, 우리 당장 과거로 가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드리자!
6: 안 돼!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엑스맨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3: 아유, 너무

0: 이런 불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3월 26일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1: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2: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0: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2: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안중근 카드 수집 성공!
4: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0: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5: 생각 내심?
6: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11: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친구들 안녕. 이곳엔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 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 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미니 키즈가 오늘은 요리놀이를 하나 봐요.

지니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리니키즈? 그럼 리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0: 우와.
1: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 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2: 꽃니, 썸니,
3: 써니,
2: 떠니.
4: 예!
1: 우와! 미니 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키즈.
4: 예!
5: 놀아요. ABC 미니 퀴즈.

blue. White, pink.

Purple, purple, purple. Yellow.

black. Orange, brown.

yellow. Pink. Blue.

green. Red. Purple.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Yellow. Pink. Red.

brown. Green. Blue.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rown. Black. White. Orange. Pink.

blue. Yellow. Red. Green. Brown.

purple. White. Black.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춤추는 까마귀에게 박수!
1: 고맙다니까!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2: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2: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우.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워크, 런, 점프.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뽀로로
2: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모란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아닌데

0: 나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4: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8: 오렌지즈.

Butterfly.

Now it's your turn. Draw them yourself.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0: 물고기 예!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또
2: 우리가 아,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안녕하십니까. 탄담탄담탄담의 중계시간. 오늘은 범퍼카 대결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분홍색 범퍼카. 자, 다음은 청코너 파란색 범퍼카.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하는 동시에 예, 맞붙었습니다. 아, 서로 부딪히고, 와, 전혀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빙의 대결입니다. 농호 상박. 네,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탄다맨이랑 똑같네. 우와, 콩콩 부딪혀도 고장도 안 나고

0: 아니다!
1: 어? 저를 아세요?
0: 어, 그럼요! 탄다, 탄다, 뚱바, 뚱바, 뚱바. 신난다, 처음 타요! 예! 탄다, 탄다, 뚱바, 뚱바, 뚱바. 처음 타요, 씨씨씨. 와! 예! 총통 씨씨의 탄다벨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아, 저요? 저는 20년 동안 범퍼카를 타고 있는 범퍼맨이에요.
1: 우와! 범퍼맨! 와. 아, 범퍼맨! 저도 범퍼카를 정말 잘 타고 싶어요. 잘 탈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0: 아, 탄다맨이 원한다면 오케이.
1: 와, 오케이.
0: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잠깐! 범퍼카는 키 102cm 이상부터 탈 수 있어요.
0: 우후! 키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더 키가 쑥쑥 커서 오시면 돼요. 와! 자, 범퍼카를 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벨트를.
2: 아, 네, 벨트.
0: 자, 가방 매듯이 매서 이렇게 벨트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바로 출발!
1: 전진!

0: 버스 탄다면 잘 타는데요.
1: 어허! 어, 저 이제 운전도 잘 배웠는데 대결 한번 하실래요?
0: 아, 그래요?
1: 네.
0: 대결 자신 있다는 거죠?
1: 대결 자신 있습니다.
0: 어,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장애물 코스 어때요?
1: 장애물 코스.
0: 장애물 코스. 출발!
1: 도전!
0: 탄다면.
1: 네.
0: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볼까요?
1: 아, 이거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면 되나요?
0: 오, 정확하게 했군요. 역시 탄다맨.
1: 이 정도야 자신 있죠? 저는 탄다맨이라고요.
0: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출발!
1: 자, 출발! 예! 예! 예! 예!
0: 오, 밤을 구하고 있어!
1: 예! 많이 건드렸네요.
0: 아, 스무스하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해야 될 거야. 요렇게 있어 보이게.
1: 우와,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0: 요렇게 와.
1: 아, 아쉽다.
0: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1: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0: 아,
1: 범퍼맨이 너무 잘 타서 제가 지고 말았네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0: 네.
1: 왜 번복하는 부딪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살살 부딪혀서 충격이 덜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0: 아, 아니죠, 아니죠. 살짝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어, 원래 이게 쿵쿵, 폭포, 폭포. 이 범퍼맨이 네. 지금부터 우리 범퍼카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1: 범퍼카의 위력이요?
0: 네.
1: 알겠습니다. 가시죠. 정상적인 걸음으로, 예!
0: 언제 배웠지? 자, 가운데 뭐가 있죠?
1: 냄비요.
0: 그렇습니다. 양은 냄비. 자, 지금부터 우리 탄다맨과 저 범퍼맨이 정면 충돌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발!
1: 출발!

0: 냄비가!
1: 이렇게 범퍼카끼리 불릴 때는 큰 힘이 있어요.
0: 아, 그럼 범퍼카는 위험한 거군요.
1: 아,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범퍼카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0: 어, 안전벨트.
1: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바로 이 차는?
0: 범퍼카.
1: 그렇죠. 자, 우리 범퍼카에는 자, 원, 투, 쓰리, 포. 앞에 있는 범퍼카의 둘레를 보면 앞에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공기 방아 범퍼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퍼카는 재밌게 탈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 범퍼. 자동차는 앞 뒤에만 있지만 범퍼카는 범퍼가 삥 돌려져 있어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범퍼카를 탈 때는 재미로만 탄다는 거.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건 하시면 안 돼요.
0: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부딪히면 안 돼요.
1: 자, 우리 잠깐만. 한 다음에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0: 어디 가시게요?
1: 아, 나 우리 범퍼맨이 친구들에게 범퍼카를 태워주러 가려고요. 갔다 올게요.
0: 네, 다녀오세요. 구경해야지. 우와, 재밌다. 그런데 범퍼카에는 왜 저런 막대기가 달려있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쿵쿵. 서로 부딪히며 재밌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범퍼카. 최고속도 시속 7.5km. 차끼리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두께 15.5cm의 범퍼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범퍼카라고 해. 이 범퍼카는 전기로 움직여. 근데 전기로 움직이려면 전기 코드가 필요하거나 전기차처럼 크고 무거운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야 하지만 범퍼카는 거추장스러운 전기줄도 배터리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범퍼카에 달린 긴 쇠막대기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 탄다맨이 탄 범퍼카에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범퍼카 타는 곳의 천장은 플러스 극, 바닥은 마이너스 극이야. 범퍼카에 달린 쇠막대기가 천장과 바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지. 쇠막대기가 전기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스위치를 켜서 천장으로 전기를 보내주면 범퍼카의 쇠막대기를 통해 철판 바닥을 지나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기가 흘러야만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어. 범퍼카가 움직일 때 천장에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것도 전기가 흘러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하지만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범퍼카도 멈추게 되는 거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 눈으로 확인. 이것은 모터, 전동기야. 이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 이 모터의 움직임을 잘 보기 위해 날개를 달아볼게. 이 모터에 전기가 흐르면 모터가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일을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한 다음 이 전선이 건전지에 닿게 할 거야. 자, 이 빨간 선은 천정의 세금을, 이 검은색 전선은 철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모터가 범퍼카인 거지. 자, 이 건전지는 직원분이 계신 곳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나 맛있어. 그치?
1: 맞아 맞아. 역시 요정들 입맛엔 이빨 하나가 딱이지.
2: 요정들 안녕.
1: 지아야 안녕.
0: 지아야 아침 먹었어?
2: 아니 안 먹었어.
1: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바나나 먹자. 이 바나나 먹고 힘내서 씩씩하게 유치원 가야지.
2: 나 힘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오늘 유치원 안 갈 거거든.
0: 너 왜 또 유치원 안 가려고 하는가?
2: 요정들 너희 유치원 안 다녀봤지?
1: 안 다녀봤지.
2: 유치원 가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닭 가야지, 세수해야지, 옷 입어야지. 아우 귀찮아.
0: 이닭고 세수하고. 아니 유치원 갈 때 할 일이 많긴 많다.
1: 그러게 진짜 많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면
0: 신이 나서 유치원에 가고 싶어질 거야. 자, 다 같이.

0: 어때? 노래하니까 막 힘이 나죠?
1: 그랬어! 유치원 막막 가고 싶지?
2: 아니, 노래하니까 여기서 너희랑 더 놀고 싶은데?
0: 이럴 때 동동이가 필요한다.
1: 그러게, 동동이 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맞다, 동동이는 어디 갔어?
1: 아, 동동이 마라카스 찾으러 갔어.
2: 그 동동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0: 우리 어제 사바나 동물들한테 퀴즈 내러 갔었는데 동동이가 마라카스 하나를 숲속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
3: 얘들아.
0: 동동아.
2: 마라카스는 찾았어?
3: 아니, 못 찾았어. 나 이제 마라카스 하나로, 아니 벌써 8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러면 하나도 안 맞은데.
1: 에이, 동동아, 진짜 안 멋지다.
0: 어떡해. 거기 동물들한테 좀 물어보지. 혹시 네 마라카스 못 봤냐고.
3: 당연히 물어보려고 했지.

0: 마라카스 어딨지?
1: 어? 저기 참새 온다. 참새야, 너 혹시...
2: 잠깐만, 나 세수 좀 하고.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1: 세수 참 오래 깨끗이 하네. 아, 하긴 아침에 세수 꼭 해야지. 어? 어, 병아리다. 병아리야, 너 혹시...
2: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1: 어, 물? 아, 하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야지. 근데 물을 참 오래 많이 마시네.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 다람쥐야, 너 혹시 내...
3: 나 아침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거든.
1: 다람쥐도 아침 먹느라 바쁘네. 아침에 다들 엄청 바쁘더라고. 그래서 내 마라카스 봤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지 뭐야.

0: 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2: 맞아!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 그중 다람쥐는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요?
3: 다람쥐? 다람쥐가 세수를 했나?
1: 아이, 세수를 한 건 물놀이 아닌가?
2: 우리는 물 마신 것 같은데?
1: 아이, 참. 아이, 동동아, 넌 숲에 가서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고, 아, 그래도 헷갈려?
3: 어우, 야! 나 지금 마라카스 잃어버려서 정신 없잖아! 아, 기억 안 난다고 뭐!
0: 어, 자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4: 노래 다시 불러!

0: 그래서 귀여운 다람쥐가 아침에 한 일은
1: 오물오물 밥 먹기.
2: 딩동댕 창동. 아,
3: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아, 내 마라카스 어디 있어?
4: 엉덩아 탄. 혹시 이거 탔네?
3: 어, 내 마라카스? 우와. 어디서 찾았어?
4: 아, 내가 아침마다 물가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오늘도 아침 댄스를 시작해 볼까? 어? 이거. 우와, 춤출 때 이거 있으면 완전 짱 신나겠는걸? 그렇게 춤추면서 나 고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글쎄 그게 동동이 네 거 같더라고.
3: 진짜 고마워 고마.
2: 곰이 아침에 물가에서 춤을 춘 덕분에 그 마라카스를 찾게 된 거냐?
1: 그러게!

0: 예!
1: 자자! 마라카스를 찾은 기념으로 이 동동이가 재미있는 퀴즈 쏜다 쏜다 쏜다! 다 같이 풀어보자! 숲속 동물 퀴즈! 신나게 춤추는 곰! 무엇이 다를까?
2: 오호!
1: 뒤뚱뒤뚱 소풍 가는 오리들! 무엇이 다를까?
2: 오호!
1: 잘했어, 친구들!

0: 그나저나 동물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바쁜 줄은 몰랐냐?
1: 그러게, 누구는 아침에 귀찮다고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동물 친구들은 참 부지런하다, 그치?
2: 뭐야? 지아, 너 오늘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했어?
3: 아우, 아니야, 했어.
1: 우와, 누가 들으면 진짜 줄 알겠다. 너 다 귀찮다며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다며?
3: 아니야, 귀찮긴 한데 이 닦고 세수는 했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세수는 해.

0: 어때? 나 아침에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고.
1: 오, 역시 지아, 맞죠? 숲속 동물들보다 지아가 훨씬 더 바쁜 것 같은데?
2: 그러게.
3: 자자, 그렇다면 동동이와 댕댕이에게 문제!
4: 꼭 풀고 말 거야, 가자!
3: 지아가 부른 노래 잘 들었지? 그렇다면 지아가 아침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아는 아침마다 이를 닦는다. 2번, 지아는 아침마다 머리를 빗는다. 3번, 지아는 아침마다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는다. 이 중에서 지아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아닌 건 뭘까?
2: 이를 닦고, 머리 빗고, 아침밥 먹는 거, 다 치아가 하는 건데.
1: 하지만 우리 지아는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아. 그냥 밥만 잘 먹지. 그치, 지아야?
0: 응.
1: 그래서 정답은 3번!
3: 오, 맞습니다. 딩동댕!
0: 아침에 얼른 밥 먹고 유치원 가야 하는데, 멍하니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지각한다고.
4: 오, 역시 지야, 맞아!

0: 근데 지아야, 이 닦고 세수는 다 했는데 아직 옷을 안 갈아입었냐?
1: 하! 얼른 옷 갈아입고 아침 먹어야겠다. 그래야 유치원 안 늦지.
2: 그래, 얼른 가, 얼른.
3: 걱정 마, 갈 거야. 나도 동물들처럼 아침에 엄청 바쁘다고. 요정들, 나 갈게. 안녕.
4: 안녕.
1: 유치원 잘 다녀.
2: 야, 유치원 잘 가.
5: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허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우리 떡국 끓여 먹을까?
1: 떡국은 할아버지만 끓일 수 있어. 불은 어른만 쓸 수 있어.
2: 아, 그렇지.
1: 할아버지, 우리 떡국 끓여주세요.
3: 그래, 조금만 기다려.
1: 네, 우리 조금만 놀고 있을게요.
2: 뭐하고 놀지?
4: 정음아, 내가 종이접기 한 거 구경할래?
2: 오, 보여줘, 보여줘.
4: 자, 짜잔.
2: 우와, 연필이네. 우와, 부채도 있어. 이야. 우와, 귀여워.
0: 가방입니다.
2: 룰라리, 룰라리.
4: 아, 나도 갖고 싶다.
5: 이거 내가 진짜 힘들게 접은 건데.
4: 훈민이 많이 있잖아. 또 접으면 되잖아.
5: 그래, 그럼 하나 골라.
4: 이야. 연필 하나, 부채 하나, 반지 하나, 물고기 하나, 비행기 하나, 가방 하나.
5: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다 가져갔네.
4: 훈민이가 하나씩만 가지랬잖아. 연필 하나, 부채 하나, 물고기 하나, 비행기 하나, 반지 하나, 가방 하나. 다 하나씩 가졌는데?
5: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4: 뭐든지 문장이야. 만 가져가세요.
5: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4: 그럼
5: 빨간색만 가져가세요.
4: 훈민아, 나 그럼 빨간색만 가져갈게.
5: 내가 빨간색만이라고 했더니 정음이가 정말 빨간색만 가져가네. 하지만 내가 정음이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만 가져가였는데. 그래, 뭐든지 문장에 하나만이라고 말해야겠다. 하나. 안 돼! 없네. 나한테 꼭 필요한 한글을 악어가 먹어버렸어. 한글용사를 불러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아, 안녕.
4: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만, 많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9: 문!
8: 만의 문을 찾자.
9: 여기야!
6: 만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8: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미음을 찾자. 오, 멋진 공연이군. 미음은 어디에 있지? 도움이 필요해.
1: 내가 도와줄게. 위에서 보니 미음이 보여. 무대에 미음.
0: 고마워. 찾았어. 무대에 미음.
2: 수선아 한 가지.

미음이 R을 만나 마. 마.

0: 받침 니은을 찾아야 해. 여긴 어디지? 저건 뭐지?
1: 여기는 장난감 나라 화장실.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알려드리니 잘 들으세요. 문은 두 번만 두드리세요. 한 명만 들어오세요.

0: 뚜껑을 열고 사용해 주세요.
1: 아니, 저건?
0: 사용 후 물은 한 번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1: 멈춰.

0: 멈춰라 시공간. 찾았어. 변기의 받침 니은.
1: 돌아와 한대.
0: 받침 니은.

0: 받침 니은.
1: 마.
2: 받침 니은.
1: 만 합체.
3: 저장 완료. 만 훈민이의 손으로.
4: 만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정음아, 종이접기는 하나만 가져가.
1: 하나만?
0: 응,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1: 난 이거.
0: 부채 귀엽지?
1: 응.
0: 나는 반지.
2: 아, 시원하다.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만 귤 한 개만 가져왔어요. 귤 한쪽만 먹을게요.
4: 꿀꺽 슝.
3: 한글만이 어디로 갔지?
4: 아거
3: 다시 만들어야겠네. 만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5: 하나만 가져가세요.
3: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끝.
4: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와 가져가세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와 가져가세요.
3: 하나만 가져가세요. 훈민이가 종이접기를 했어요. 훈민이는 정음이에게 하나만 주고 싶어요. 어? 한글 많이 어디로 갔지? 무대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가 비연기의 받침 니은을 만나

안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많이 나왔어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0: 경음아,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1: 더 갖고 싶은 거 있는데.
0: 알았어. 좋아하는 거 골라봐. 두 개만 골라. 두 개만? 다 좋은데. 아, 뭐 고르지? 나는 펭귄과
2: 동서남북.
0: 자,
2: 사탕과
0: 별.
2: 응. 그리고
0: 또 있어?
2: 응. 나는 여우와 딱지. 반지와
0: 물고기.
2: 비행기와
0: 그만 골라. 여기 중에 두 개만 골라야지. 정음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두 개만 골라.
3: 훈민아.
0: 네, 할아버지.
1: 아, 다 좋은데. 두 개만 골라야 하는데. 아, 뭘 고르지?
2: 어? 뭐든지 문장이잖아.
0: 나는 와을 좋아해.
2: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4: 우와, 맛있겠다. 부채와 꿀꺽.
0: 안 돼!
4: 슝!
2: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악어가 한글 와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정엄아,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와! 와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6: 문! 와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와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6: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디로 가지?
1: 늑대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0: 어서 가보자!
1: 황글용사!
0: 괜찮아? 늑대는 어디에 있지?

0: 장난이에요.
1: 아니, 거짓말을 하다니.
0: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한글을 찾았거든요. 아용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1: 오! 찾았어! 양의 이응! 이제 와를 써야 해. 와를 쓰려면 오와 아가 필요해.
2: 복사!

0: 오! 아! 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1: 준비됐지? 준비됐어?

0: 와! 와!
1: 와! 저장 완료! 와! 정은이의 손으로!
2: 와!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자. 문장 완성!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3: 정음아, 부채는 내가 아까 줬지?
2: 응.
3: 여기 정음이가 갖고 싶어 했던 연필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해요. 어떤 과일을 먹을까? 딸기와 바나나를 먹어요. 잠깐! 딸기 말고 귤을 먹을래. 귤!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응?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응?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자,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0: 보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만 연필을 좋아해.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만 연필을 좋아해.
0: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훈민이가 정음이에게 종이 접기를 준대요. 딱두 개만 골라봐. 나는 부채와 연필이 제일 좋아. 어? 한글 와가 어디로 갔지? 양의 이응이 와를 만나 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와가 나왔어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어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맛있는 냄새. 사요, 수프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1: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특제 수프야. 참, 버터가 빠졌잖아. 드래콩, 수프가 끓으면 소금 두 스푼만 넣어줄래?
0: 네, 알았어.
2: 오, 드래콩, 여기 있었구나.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오, 알았어, 핑핑. 지금 넣어도 괜찮겠지? 다 됐다.
1: 드래콩이 어디 갔지? 소금은 내가 넣어야겠는걸.
3: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2: 사유,
1: 다들 맛있게 먹어.
4: 생금. 야.
2: 수프가 너무 짜.
1: 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이상하다. 난 사유가 알려준 대로 두 스푼밖에 안 넣었는데.
1: 어? 드래콩, 너도 소금 넣었어?
0: 오.
4: 달콤이 수프 좋아.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6: 여러분, 안녕!

0: 삐리삐리 반전마을은 소금과 설탕이 생산되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짜짜루와 달달각이라는 식당이 제일 유명한데 서로 자신의 맛이 최고라며 다투고만 있다고 합니다. 두 식당이 조화로운 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얼른 반전마을로 가자. 여기가 단짠 마을이구나.
2: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3: 온 마을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해.
4: 탱크!
1: 이게 뭐지?
3: 우리를 안내하려나 봐.

0: 안녕하세요.
1: 짜짜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짜짜루의 주방장 짜파라고 합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2: 짜파님, 짜짜루의 대표 메뉴는 뭔가요?
1: 짭짤함 속에 감칠맛이 폭발하는 짜파 짬뽕면. 일단 한번 잡숴봐. 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0: 우린 요리 재료가 아니라고요.
1: 자파 짬뽕면 완성! 맛있게 드십시오.
2: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우와, 이 맛은 바다, 바다 그 자체야. 입안 가득 파도가 치고 있어. 어, 그런데 너무 짜.
3: 생금이 맛있어.
1: 오, 제대로 먹을 줄 아는 분이 계시는구만.
2: 아쉽네요. 단맛과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은데.
1: 뭐? 단맛? 그런 건 필요 없어. 짠맛이 최고라고.
4: 단맛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달달닭과 같이 더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1: 뭐라고? 그 멍청한 슈슈 녀석이랑 같이 음식을 하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나가! 당장!
0: 짜파님이 단맛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몰랐어.
5: 안 되겠어. 이번엔 달달가게 가서 설득해보자고.
6: 달달가게 주방장님이라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렇지, 생크바?
3: 생금!
6: 요?
3: 생금!
6: 생크미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4: 여기가 달달가게인가 봐. 일단 들어가서...
7: 감히 우리 음식을 훔치려 하다니. 어서 썩 꺼지지 못해?

0: 달달가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달달가게 주방장 슈슈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달달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0: 저희 달달가게 대표 메뉴는 카라멜라이즈 탕수육.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답니다.

0: 오이짜! 카라멜라이즈 탕수육 완성! 맛있게 드십시오.
1: 우와! 냄새도 좋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
2: 이 맛은 이건 뭉부라치는 설원의 맛이야. 설탕의 설원. 그런데 너무 달아.
3: 생크림이 맛있어.
0: 내 요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2: 맛있어요. 그런데 짠맛과 조화를 이룬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뭐라고요? 짠맛 따위로 뭐가 더 맛있어진다는 겁니까?
2: 그러지 말고 짜짜로와 같이 더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0: 됐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요. 빨리!
4: 식당에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쫓겨난 건 처음이야.
2: 두 주방장님의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
5: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6: 짜짜루와 달달각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텐데. 생크미는 모두 다 잘 먹지만 말이야.
7: 생크미가 커졌어!

0: 잘못인 건지 분석해봐야겠어. 생크미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1: 우리가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괜찮잖아. 생크미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2: 아마도 그럴 게다.
1: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2: 난 이 마을의 의원인 타오란다.
3: 생크미 좋아.
2: 예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진맥을 한번 해보자꾸나.
3: 우와!
2: 이 아이는 일반적인 생명체와는 다르구나.
3: 생금!
2: 조화가 깨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상이 생긴 게야.
0: 네?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요?
2: 조화가 깨진 요리를 먹고 문제가 생겼으니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요리를 먹는다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게다.
4: 혹시 어떤 요리인지 알고 계세요?
2: 사실 이 마을엔 전설의 요리왕이 있었어. 짠맛과 단맛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로 아주 유명했었지. 그 요리왕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짜파와 슈슈란다.
0: 그 제자들이라면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2: 짜파와 슈슈, 그 녀석들은 스승의 요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어. 내일 요리 대회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우승자는 나오지 못할 게야.
5: 그 제자들도 조화의 요리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럼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0: 사요,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4: 내가? 하지만...
5: 사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넌 우리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니까.
4: 이 맛이 아니야. 단순히 짠맛과 단맛을 섞는다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다른 재료를 찾아야 해.
3: 생금!
2: 짜짜로에서 빌려왔지. 저거면 운동이 좀 될 게다. 요리 연구는 잘 되고 있느냐?
1: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6: 어라?
3: 생금이 배고파! 생금!
1: 치치, 괜찮아?
0: 대장, 저 녀석들 아무래도 요리 대회에 나갈 모양이야.
7: 그래? 그럼 올해도 나가야지.
8: 그럼 요리는 누가 해?
9: 아이고, 요리 대회에 나가시려고요?
0: 누구시죠?
9: 사실은 나도 이번 요리 대회에 나가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됐거든요. 비장의 조미료가 있는데 너무 아깝게 됐어요.
7: 비장의 조미료?
9: 네네, 어떤 음식이든 넣기만 하면 조화의 맛을 내는 신비의 소스랍니다. 이걸 쓰기만 하면 우승은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워낙 구하기 어려운 거라서.
0: 그것만 있으면 우승.
7: 좋아요, 얼마가 됐든 저희에게 파시죠.
2: 지금부터 단짠 마을의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앉아있는 생크미와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6: 생크미 심사 좋아.
2: 생크미는 조화가 깨진 요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크기가 커졌는데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오늘 대회의 우승자입니다.
1: 파이팅!
2: 그럼 요리 시작!
9: 우와! 따다다다다다! 오늘의 메뉴는 더욱 강력해진 짠맛! 친! 짜파 짬뽕면! 으아! 따다다다다다다다! 으아! 동렬 소금파! 와! 따다다다다!
10: 오늘의 메뉴는 단맛의 액기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캐러멜라이즈 탕수육! 캐러멜 파이자!
4: 저 요리들도 전설의 요리왕에게 배운 요리겠지? 혹시 저 요리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닐까? 설마...
7: 우승은 내 거야! 자, 드셔보시죠. 신비의 소스로 맛을 낼 라면입니다.
2: 오, 신비의 소스. 하, 향긋한 냄새가 입맛을 자극하는걸.

0: 미안하지만 이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네.
1: 안 돼!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신비에서 쌍둥이 다 썼다고요.
2: 와, 세금이 거짓말!
0: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 버렸군. 큰일이야.
3: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 요리를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
4: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음식을 먹어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3: 뭐라고?
0: 자, 진정하고 우선 요리부터 먹어보겠네.

0: 진한 육수에 신선한 고기와 채소, 거기에 쫄깃한 면발까지. 역시 짬뽕면의 대가다운 요리일세. 하지만 짠맛으로 가득 차 있어.
1: 생크미 맛있어.
0: 생크미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2: 이럴 줄 알았지. 자, 이제 제 요리를 드셔보시죠.
0: 신선한 고기에 부드러운 녹말을 묻혀 튀겨 그 바삭함이 일품이고, 최고급 굴소스와의 조화를 이루니 과연 탕수육의 대가답군. 하지만 단맛으로 가득 차 있어.
1: 생크미 맛있어.
0: 이 음식 또한 생크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3: 말도 안 돼.
4: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제 요리도 심사해 주세요.
0: 오호, 이것은... 아, 이 맛이야. 자네의 요리가 드디어 세상에 돌아왔구만.
1: 생크미 최고!
4: 우와, 생크미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정말 다행이야.
0: 이건 틀림없는 스승님의 요리야.
2: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0: 자, 단짠마을 요리대회 우승자는 사유입니다.
5: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아할 맛도 되찾고 정말 즐거운 미션이었어.
6: 맞아. 그리고 최고의 요리사 사유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고마워, 사유.
4: 아니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2: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설 마데카
8: 솔.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땡땡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변호의 시대.
2: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3: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4: 나도 자랑스러워, 준.
5: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6: 언제부터 숨긴 거야?
5: 숨기다니?
6: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5: 그러니까 그건...
6: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이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7: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6: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3: 나도!
6: 이게 말이야? 어떻게 유명해 될 수가 있냐고?
0: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1: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5: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8: 나도 동감이야.
0: 블루캅!
5: 근무 중이야?
8: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0: 와일드가디!
9: 안녕 얘들아.
5: 크레스트!
10: 일찍 왔네?
9: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1: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2: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1: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3: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4: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1: 멀쎄다.
5: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5: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16: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감자!
9: 이런 발전은 좋네.
11: 발전 좋아하네!
17: 아까부터 에드 아저씨 왜 저러셔?
5: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던...
11: 뭔가
18: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0: 자, 여기요.
11: 고맙다.
0: 드릴게요.
9: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0: 아, 포라카카에 놀러 갔어.
9: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1: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0: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9: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20: 레드블리츠!
21: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1: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22: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6: 사이좋게 좀 지내지.
11: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8: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에게 집 애기였대.
6: 애기?
18: 그거 재밌겠는데.
22: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8: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22: 못 고르겠어.
18: 페루루, 너는 어떤가?
5: 아니, 꽃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8: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5: 어? 아, 준!
0: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0: 잘 있어?
1: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0: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2: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3: 증도 있어?
4: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다 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무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5: 그러머니 말도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6: 아, 그럴 게 없어 아버님.
1: 엄마.
7: 뭐야, 무슨 구야?
5: 어쩔 수 없고.
8: 그렇다면
9: 노크러쉬, 네가 이겼는데?
1: 야호!
0: 얘네 뭐하냐?
1: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0: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1: 거긴 어때?
0: 다들 바빠졌어.
10: 클레임 노바는?
11: 루카, 나는 왔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메탈카드봇 제조배.
0: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클레임 노바 공개!
12: 괜찮아, 준?
13: 무슨 일이야?
0: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1: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자.
0: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10: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7: 해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2: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4: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5: 뭐? 벌써?
14: 얼른 돌아가들.
7: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6: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7: 차였다고 분풀이 하긴.
14: 시카!
0: 뭐, 또 보면 되지.
7: 아프리마!
2: 이거 아쉽구만.
13: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10: 다음 주에 봐.
0: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8: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0: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8: 아까 페루루가 한 말.
0: 어?
18: 페루루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19: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20: 설마 메탈카드 못이야?
21: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22: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23: 고마워요.
22: 또 오세요.
20: 뭐지?
2: 발성 피우지 말랬지, 팬텀거렛!
20: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0: 못 보던 애들인데?
20: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9: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0: 네?
9: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여긴 메탈카드봇 둘이 대케 약불에서 해치죠!
0: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18: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9: 여긴 내가 해불러. 엑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7: 시끄러워. 왜?
19: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0: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19: 셋. 크러쉬.
20: 자자, 난동 피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7: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2: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0: 메가 엠블럼 괜찮아?
1: 너도 봤지? 그 눈, 웨폰 카드들.
0: 설마 그 녀석들?
2: 엠블라, 헤니가 괜찮니?
3: 미아리 메탈 카드 곳이 동쪽으로 도주 중. 열한선 도로를 공세로 청한다.
2: 블록카 깨나! 꼼짝마!
3: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2: 시끄러! 이거 너무 떨어져! 블루캅!
3: 스타라이징 샷!

0: 아! 왜 그래, 블루팡!
1: 모르겠어. 뜨거워.

0: 조용히!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아,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를 못하겠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카드 옷을 행복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0: 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시끄러워! 내게 친구 따위!
4: 넌... 쉿... 어?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유?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솔레이유.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캅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뻔한 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있네.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지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만 않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웰폼카드?
3: 맞아, 블루캅의 웰폼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캅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데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2: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2: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2: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2: 뭐?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7: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2: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7: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8: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9: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8: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9: 사고방식의 차이지.
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8: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9: 아마 준 아닐까?
8: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9: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8: 진심이야?
9: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8: 알았어.
7: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4: 알겠어.
3: 맡겨만 둬.
6: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0: 진짜로 왔어.
2: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9: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8: 시끄러!
0: 빙고!
10: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11: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3: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8: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10: 궁금하지?
7: 모호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6: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10: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0: 어디니까 신화?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 우린 왜 부른 거지?
2: 왜긴?
3: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0: 믿는다고?
3: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2: 양손이 있어서 했더니.
3: 조심해. 우리 말이 맞지?
4: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2: 응? 날 쫓아온 걸 우리에게 만들어주겠어.
5: 우리도 가자.
3: 메타이프레스가.
1: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5: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3: 물론이지.
5: 블루탑 와이드 대동!

0: 점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 팬텀 리전.
2: 고도의 홀로그램 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전. 찾았다. 달려.
0: 페노스피아.
1: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팅거!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시!
2: 썬더 하우인! 스매시!
1: 좋았다! 와일드 카리본! 제일
3: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9: 호비는 아프대요.
8: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10: 시원해.
11: 언제나 신나는
8: 보라로 유치원.
1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스피카의 마지막 계획.
4: 파랄라 페어리즘. 스타스톤을 다 모았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최강의 흑마법을 보여줄 테니 각오해라.
3: 스피카 여왕님, 최강의 흑마법이 뭔가요?
4: 기억나비가 페어리즈의 기억을 지우고 별빛 요정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파랄라 페어리즈의 친구가 돼 그 애들이 스타스톤을 내게 바치게 만들면 돼.
2: 스피카 여왕님, 그럼 저인
4: 너인 별빛 요정을 대신해서 파랄라 페어리즈 곁에 있다가 기회를 봐서 마법의 성으로 데리고 와라.
2: 알겠습니다.
5: 스타스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걸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야.
3: 너무 좋다. 리나야, 갑자기 왜 그래? 다들 어떤 꽃바구니를 좋아하려나? 어? 물망초?
6: 뮤, 물망초의 꽃말은 영원한 추억이야.
3: 우리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거야.
6: 웬디야, 뭔가 느껴지지 않았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뮤?
7: 선물이라면? 추억이 담긴 사진이 최고지. 다들 좋아할 거야.
3: 사진은 다 같이 완성한 건데 왜 네가 생색이야?
7: 어?
3: 어?
7: 좋아할 거야.
3: 성공이다.
4: 성공이군.
3: 나도 볼래. 역시 내가 제일 귀엽다니까. 이러니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지.
2: 나도 보여줘. 뚜, 시아야, 나 너무 못생기게 나왔잖아. 우리 다시 찍자, 뚜.
3: 흐지부리지 마. 너 괜히 사진 핑계대지 말라고.
2: 이제 말라고.
3: 조심해.
7: 얘들아 그만. 그러다 찢어지겠어. 올려줘.
8: 어? 책이 왜 갑자기 떨어졌지?
7: 아, 사진이 찢어졌잖아. 스피카 요정에게 줄 선물이었다고.
8: 같이 먹을 케이크 만들다가 망쳐버려서 사진을 선물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찢어지다니.
6: 쟤, 사진이 뭐 대수라고 다시 찍어.
7: 어? 그러네. 더 예쁘게 찍어서 선물해야지. 좋았어.
8: 어? 이런, 지각하겠다. 키키, 뚜뚜, 어서 가자.

0: 분위기. 선수 되겠네. 안 늦었다.
1: 어?
2: 키키 늦다. 하참,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서 축하 파티 할까? 장소를 못 정했잖아.
3: 그럼 우리의 추억 있는 장소가 좋을 것 같아. 스피커 요정이랑 마법의 성합해서 어때?
2: 아, 시아야, 축하 선물은 준비했어?
0: 당연하지. 어? 이거라고? 사진을 예쁘게 찍은 다음 앨범을 만들어주려고. 스피커가 좋아하겠지?
2: 어?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0: 물론이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물해줄게. 사진 예쁘게 잘 나오네.
4: 오, 지금 아주 좋아.
2: 랄랄랄랄랄라 따라라라따. 짜잔,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
0: 우와, 예쁘다.
1: 어, 뭔데? 에이, 난 또 먹는 건 줄 알았네. 꽃은 싫어.
0: 누가 떠준댔냐?
2: 시아야, 네 앨범에 우리 단체 사진도 넣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사진 찍자.
0: 좋아, 예쁘게 찍어줄게. 다들 포즈 취해봐. 여기 봐, 하나, 둘.
3: 왜 그래?

0: 다시 채웠잖아.
1: 물멍초?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나봐. 어? 어?
0: 대체 뭐야?
2: 아,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3: 알게 뭐야. 앨범에 들어갈 사진 좀 더 찍자.
1: 그래, 그래.
2: 키키, 뚜뚜, 같이 찍자.
3: 우리는 바랄랑 회원이지.
1: 스피카 요정이 레나의 연주를 좋아할 거야.
3: 난 싫어.
4: 이 뚜뚜님이 나서야겠군. 내가 노래 한 곡 불러볼게.
3: 그만해.
4: 뭘 모르나 본데. 이거 스피카 요정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3: 뚜뚜 장난 그만해. 레나야 계속해.
2: 아니 뭐야?
0: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하잖아.
2: 이건 내가 만든 연주곡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곡인데.
3: 이런 신기한 일은 당연히
1: 기록으로 남기자.
3: 우리는 바랄라 페어리지. 역시 난 대단해. 이렇게 잘 찍다니.
0: 나도 볼래.
4: 나도 볼 거야. 너무 뚱뚱하게 나왔잖아. 그것도 보여줘.
1: 이건 내 거야.
0: 조심해야지.
1: 너희 괜찮은 거야? 어?
2: 뭔가 이상해. 온실과 강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1: 어? 그래 맞아. 이상한 일이었지만 무섭진 않았어. 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3: 이상한 말 하지 마. 선물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스피커 요정한테 가서 축하 파티를 하자. 지금 바로 가자. 또 시작이네. 내 사진 돌려줘. 이런 별빛 요정들이 또 방해를 하네. 어서 잡자.
0: 잠깐 사진 돌려줘.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3: 바랄라 페어리들을 데리고 갔어.
4: 이거 어떡하지?
3: 어서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1: 왜 꽃의 정원으로 온 거지? 스피커 요정이 우리를 부른 건가?
2: 잠깐, 뭔가 이상해. 키키와 뚜뚜가 없잖아.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지?
5: 이 스피카 여왕의 마지막 계획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 스타스톤을 손에 넣으면 바랄라 마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
4: 스피카 여왕님 고생하셨어요.
3: 별빛 요정 녀석들이
5: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 아주 잘 됐어. 기억이 왜곡된 바랄라 페어리즈들이 내 계획을 실행해줄 때가 왔다.
3: 키키! 뚜뚜!
1: 어디 있는 거야?
6: 시아야! 우리 여기 있어!
1: 우리가 곁에 있는데 왜 애들이 우리를 못 보는 거지?
6: 시아야, 안 돼! 가지 마!
1: 여기를 데리고 오면 기억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소용없네.
3: 스피카의 흑마법이 우리와 바랄라 페어리즈를 완전히 갈라놨어며.
1: 포기할 수 없어. 바랄라 페어리즈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0: 맞아. 방법이 있을 거야.
5: 여기 있었구나, 별빛 요정들아.

0: 쓸데없이 힘 뺄 것 없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1: 우리 파줘!
0: 차랄라 페어리즈는 너희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었어. 너희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되니 여기 얌전히 있으면서 재밌는 구경이나 하도록 해.
1: 저기 봐! 마법의 성이 정말 예쁘다! 키키, 뚜뚜! 너희 왜 이제 온 거야? 오. 이제 곧 너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스피카 요정이 올 테니까 기다려. 스피카 요정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하네.
0: 너희 덕분에 마법의 성이 되돌아왔어. 하지만 스타스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 마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1: 정화 마법이라고?
0: 스타스톤을 모은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타스톤의 마법을 쓸 수가 있어.
1: 어서 시작하자. 우린 준비 다 됐으니까. 다 하고 나서 같이 축하 파티하자.
2: 널 위해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
0: 그럼 가볼까?
1: 우리한테 맡겨.
0: 어서 시작해.
1: 응.

0: 이제 뭘 하면 돼?
1: 이건 흔납이야.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서 스타스톤을 정화시키면 되지. 그럼 이제 요술봉으로 스타스톤의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봐.
0: 응? 응?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야! 춤춰라!

0: 이제 손을 벌려 스타스톤 안에 흑마법이 들어가기만 하면 스타스톤의 모든 힘은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 후에
1: 어떻게 스타스톤이 흑마법의 공격을 받고 있어?
2: 흑마법이 스타스톤을 삼켜버리면 바랄라 별빛 섬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인간 세상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거야, 뮤.
1: 우리 마법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보자. 바랄라 별빛 섬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거야.
3: 힘을 모아! 달려라! 자원의 일본!
0: 이제 스타스톤의 힘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내 마법에서 벗어나다니 내가 너희를 너무 예뻤나 보네.
1: 저들이 이대로 되지 않을 거야. 야야, 어서 멈춰 보.
4: 어? 무슨 소리지?
2: 소용없어. 바랄라 페어리즈가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
1: 이대로 안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 몸으로 직접 막자.
2: 얘가 사라진다고 해도
0: 쓸데없이 나설 생각하지 마. 내 말에 따른다면 너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1: 시작하자.
4: 뭔가 닿는 느낌이...

0: 이상해. 마음이 너무 아파.
1: 왜냐하면 우린 약속했거든.
0: 서로 마음이 통한
1: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0: 예쁘게 잘 찍어줘.
1: 내 앞을 가리고 서면 어떡할뻔. 이제 됐다.

0: 딸이 있으면 안 돼.
1: 미미리,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잖아.
2: 리나야, 나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어.
0: 넌 항상 용감했어. 로라링!
3: 시아야, 또 늦은 거야.
1: 포퍼링? 안 돼, 포퍼링!
0: 모두 사라져버려. 못된 별빛 녀석들! 스피카, 절대로 가만 안 둬!
1: 각오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4: 응? 기억이 돌아왔나? 하지만 늦었어.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스타스톤은 이 스피카 여왕의 것이 됐거든. 너희는 이제 바랄라 마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불쌍한 바랄라 페어리즈.
1: 우정은 우리를 더 용감하게 만들어. 마법이 없다 해도
4: 우린 여전히 바랄라 페어리즈야. 그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끝내지마, 바랄라 페어리즈.
1: 하나도 두렵지 않아.
4: 어린 스타스톤에 당해봐라.

0: 어떻게 된 거지?
1: 호프리? 너희 진심이 별빛 에너지가 돼서 깨어날 수 있었어. 너희가 우리 지킨 거야.
2: 다행이다.
1: 근데 스피커의 힘이 너무 강력해.
0: 아직도 이렇게 버틴다고? 정말 대단한 우정이구나.
1: 유미링 루르링, 어서 차원해.

0: 보고 수피카 여왕은 도망갔는데요?
1: 지금 바로 쫓아갈까요, 키?
2: 그럴 필요 없어. 바랄란 마법이 없으니 어차피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드디어 바랄라 별빛섬이 내 손에 들어온 거야.
3: 루루링?
4: 루루링, 미안해.
3: 린나야.
4: 푸뿌링, 정신 차려봐.
3: 시아야, 난 정말 괜찮아.
4: 스타스톤이...
3: 스타스톤은 흑마법에 물들어버렸어.
1: 수피카가 스타스톤의 에너지로 더 강력해졌어.
3: 어떡하면 좋지? 이제는 바랄라 마법도 사용할 수 없을루.
4: 걱정하지 마. 우리 서로를 믿고 있잖아.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2: 우리가 다시 스타스톤을 빛나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바랄라 페어리즈니까.
3: 바랄라 페어리즈 화이팅!
2: 이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수피카 여왕을 막을 수 없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차.

0: 가장.
1: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나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술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마일로에게 고양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기 딱 좋네. 기둥 긁기, 이웃집 바다 내 구멍 파기, 높은 데서 떨어져도 네 발로 착지하기.
1: 그래서 우리 집 화단이 그런 거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항상 네 발로 착지해?
0: 나도 몰라. 하지만 매번 그래. 항상 네 발로 굉장하지? 어? 응?
2: 안녕.
0: 안녕 마일로. 고양이 실뜨기 하러 갈래?
2: 아, 사실 오늘 난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 있지, 봉봉이 좀 봐줄 수 있겠어?
1: 그럼 당연하지.
2: 레오 삼촌이랑 오늘 저수지에 가기로 했거든. 우리 집 전통이야. 매년 삼촌이랑 같이 갔어. 캠핑하고 낚시하고 새를 관찰하고 탐험하고.
0: 진짜 진짜 재밌겠는데? 저수지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2: 아, 근데 이 캠핑은 매년 레오 삼촌이랑 나만 갔거든.
0: 오, 그래 알았어.
2: 정말? 잘 됐네. 아, 고마워 샤샤.
0: 저수지란 말은 정말 멋지지 않아? 물고기를 구경하고 물고기를 뒤쫓고 물고기를 찾고 물고기를 먹고. 우리만 가서 미안 있지. 마일로와 레오 삼촌과 나만 가는 것 같거든.
1: 아, 샤샤, 내 생각엔
0: 깜빡하고 날 두고 갔네.
1: 아니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나 보지.
0: 마일로가 날 빼놓고 갈 리가 없어. 저수지로 출발.
1: 또 내 발이네. 항상 이렇다니까.
3: 캬, 날도 좋고 느긋하게 쉬니 좋다.
4: 여기 있었네. 그만 빈둥대.
5: 그래, 루카님께서 1급 비밀 임무를 주셨...
4: 조용, 저기 봐. 목격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3: 너야, 또 내 물건을 뒤졌구나. 대체 또 뭘 하려고 메가저승을 꺼내왔어? 조심해! 그건 진짜 강력한 장치라고!
1: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데?
4: 루카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연락하면 임무를 주시겠다고 했어.
5: 1급 비밀 임무 말이야.
4: 그래, 내가 연락할게. 어? 그런 다음에...
5: 이런...
1: 뭐야? 내 휴대폰 화면이 계속 끊겨. 메가자석 때문에 망가졌어. 네 목걸이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3: 보면 몰라?
6: 오늘은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를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2: 진짜 좋은데요? 레오 삼촌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물론 샤샤를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리지만.
6: 세부를 떼쓰던 필이네. 마일로, 받아! 울세를 찾으려면 그게 필요할 거야. 표시 달린 핀치새네? 계속 찍어, 마일로. 난 텐트를 치고 있을게.
0: 새가! 여기도! 아, 또 여기도 있어! 야옹! 저기도 있고! 야옹! 거의 잡을 뻔했는데.
2: 아, 이 피리가 새만 부른 게 아닌가 보네. 샤샤,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
0: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난 널 위해 새를 잔뜩 찾아줬는데.
2: 아,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여기 널 데려오기 싫었던 거라고.
0: 잠깐, 뭐? 날 일부러 두고 간 거야?
2: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레오 삼촌이랑...
0: 알았어. 나도 어차피 오기 싫었어.
2: 샤샤!
6: 마일로? 어?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줄래? 뒤집힌 것 같은데?
3: 그냥 살짝만 돌려. 그 오른쪽으로.
1: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4: 네가 인간만 아니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야.
5: 자, 이제 루카님께 지령을 받자.
7: 부장 전문 액션 피자입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5: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절임 토핑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아니 감히 내 통신 장비를 도청해? 멍청한 인간 같으니.
3: 통신 장비는 아직 고장이네.
4: 하지만 루카님과 연락할 수 없으니 이걸로 뭘 해야 하지?
1: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절임 토핑 추가할까?
5: 우린 루카님 계획대로 해야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나. 생각해봐. 루카님은 메가 자석으로 뭘 하려고 하셨을까?
1: 커다란 메가 메모지를 커다란 메가 냉장고에 붙이는 건 어때?
3: 새들은 지구의 자극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루카님은 새들이 길을 잃길 원하셨나?
4: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수력 발전 댐이라 충분한 힘만 있으면 저 댐을 부술 수도 있겠어.
1: 뭐?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
3: 그럼 생선 가게도 사라지고
1: 또 우리 집도.
3: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선 가게가 사라진다는 거야.
4: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지. 그럼 우린 마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고양이들을 위한 마을로.
5: 이 정도는 돼야 루카님의 계획이지. 맞췄지?
0: 말로는 한심한 캠핑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새 관찰이나 하라고 해. 안 부럽거든?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튼튼한 발톱이랑 균형 잡을 꼬리만 있으면 돼. 아깝다. 마일로 이 재밌는 걸 못하지.
2: 샤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이거 심각한데?
6: 아, 마일로, 어디가?
2: 그게 볼일 볼 게 있어서요. 덤블숲에서요.
6: 볼일 볼 게 있으면 봐야지. 시원하게 해결하고 와. 어서, 난 여기 있을게. 크레센트 울세를 찾고 있을 테니까.
4: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준비 끝이야.
1: 루카님이 진짜 이걸 원하신 게 맞아?
5: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것 말고 또 원하실 게 뭐가 있어?
4: 어서 빨리 메가 자석을 작동시켜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싶어. 진짜 멋있을 거야.
2: 아야!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고? 너무 끔찍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샤샤가 필요해.
0: 기다려. 거기 그대로 있어. 옳지. 그러면 이것도 뭐야? 내 발로 섰지. 네, 이래. 깃털 달린 숙저가 또 보게 될 거야. 넌 오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마일로가 새를 부르는 소리였잖아. 그래, 귀찮게 안 할게. 특별한 외출을 방해하긴 싫으니까. 어라, 더 놀아달라 이거지.
2: 효과가 없네. 샤샤라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4: 아니야, 엉뚱한 방향을 겨누고 있잖아.
1: 그러니까 여길 겨누라고?
5: 아니, 또 틀렸어. 메가 자석을 댐 쪽으로 겨누어. 물을 막고 있는 저 커

0: 커다란 벽으로 말이야. 응?
1: 누가 보면 너희가 지금 일부러 그러는 줄 알겠어.
0: 하지만 일부러 루카님 성질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1: 좋았어.
0: 수력 발전된 조준 완료. 이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까지 자석을 충전하면 돼.
2: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0: 충전이 거의 다 됐어. 다들 준비해.
1: 충전 완료. 발사. 뭐야? 댐이 멀쩡하잖아.
3: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산악용 자전거를 득템했어.
1: 하지만 댐은 멀쩡하잖아. 조준이 빗나갔다고.
0: 다시 잘 조준해서 쏴봐.
1: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겨.
0: 잘 비켜.
1: 발살! 파워 올려!
0: 최고 출력에 다다르면 자, 이제!
1: 발사!
0: 성공했어!
1: 다시 해보자. 몇 번만 더 쏘면 무너질 거야.
2: 그래, 지금이야. 저 녀석들과 싸워야 해. 나 혼자서. 어?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잖아?
4: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2: 사셔?
4: 우와, 자석이 정말 크다.
2: 댐을 부수려고 해.
4: 그럼 마을도 물바다가 될 텐데. 생선 가게! 또 마을 사람들도.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하려고 한 거야? 너 혼자서?
2: 샤샤,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그럴만하지.
4: 그만. 가디언즈가 나서야 할 일이야.
5: 빌라인 퓨전!

0: 포기하시지? 선데이, 캣, 가디언즈를 해치워 우릴 못 막게 해야 해.
1: 곧 성공이야. 빨리 막아.
2: 가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아끼는 전투용 신발을 우리 아지트에 두고 왔네.
3: 그러게. 난 아직 난 몸풀기 운동이 덜 끝나서 말이야.
2: 저번에 운동하다 다친 데가 또 시큰거리네. 이런. 이래서 전혀 못 싸우겠는데.
3: 아야. 나도. 참 이상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나. 도움이 안 돼.
1: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빨리 비켜.
3: 뭐 원하신다면야.
0: 댐이 약해져서 얼마 못 버텨.
4: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0: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벌떼처럼 몰려들 크리스탈 워리어와 싸워야 할걸.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못 들었어?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하라니까. 늦었지만 됐어.
5: 그냥 구경만 하고.

0: 있을 거야?
1: 하, 네가 그랬잖아. 혼자 다 해치우고 싶다고.
0: 화는 나중에 낼래? 하!

0: 우와, 보라색 큰뿔 논병아리잖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조심해.
1: 나도 알았거든. 네 도움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0: 샤샤, 어서 빨리! 어서 막아야 해! 새는 것도 막고! 어, 미안, 내 실수야. 어, 내가 자석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싸먹을 수 있겠는데?
1: 고양이 실뜨기 놀이?

0: 재밌는데?
1: 그러게. 근데 이건 더 재밌을걸? 오, 반짝거리네. 냄을 고쳐보자.
0: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2: 안 돼. 건드리지 마.
3: 그래, 아주 예민한 장비라고.
1: 미안. 이 버튼 누르지 말라고? 아니면 이거?

0: 크리스탈 워리어들이!
1: 넌 대가를 치르게! 이런...

0: 그럼 이걸 당기면 좋아 됐어. 임시로 막아둘 순 있겠어.
1: 잘했어 마일로. 이 정도면 될 거야.
0: 네가 없었다면 못했어.
1: 그래 알아.
2: 급성!
3: 그러니까 너희 말은 메가자석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해봐.
4: 정말 죄송합니다, 로칼님.
5: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지만 가디언즈가...
3: 마을을 물에 잠기게? 난 크레센트 섬에 있는 고양이 사료캔을 훔치려고 메가자석이 필요했던 거야. 내 원대한 다음 계획이었는데 내가 왜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어, 이 멍청한 녀석들.
6: 그럼 생선가게도 파괴될 테.

0: 대체 너희를 왜 뽑은 거지? 도무지 모르겠어. 너희 초콜릿 찾자 만큼 쓸모가 없어.
1: 아, 마일로. 이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젯밤에 만들어준 칠리 요리 때문에 속이 안 좋았나 봐. 너 때문에 수색대라도 불러야 하나 했어.
2: 아, 네, 삼촌 죄송해요. 그게 실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어서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랑 같이 놀려고요. 삼촌만 괜찮다면요.
1: 어, 괜찮다마다. 샤샤, 넌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이 저수지는 참 평온하고 조용해. 물론 내가 찾던 희귀한 새를 못 찾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3: 네? 저세요?
1: 어? 그래, 맞아. 아주 희귀한 크레센트 울새.
3: 희귀해요? 저 조그만 녀석이 하루 종일 저를 얼마나 귀찮게 했는데요.

바닷가에 휴가 가기로 한건 취소됐다. 가디언즈가 나타났대.

Thank you.

0: 빨리 시작해.
1: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0: 지금 어디 있지?
2: 바다다. 오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허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수수미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긴 수업 후 즐기는 휴식만큼 달콤한 게 없다니까.
8: 얘들아!
9: 왜 난 전혀 달콤한 휴식처럼 안 느껴질까? 왜 또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8: 스타인 선생님.

0: 때 푹 잤거든.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 뭐 하고 놀까?
1: 수학 숙제나 할까? 알았어. 뭔가 기대될 만큼 재밌는 게 없을까?
0: 그런 거 없나?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거. 예를 들면 파쿠르 같은.
2: 오, 파쿠르.
1: 학교에서 고양이로 변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0: 어? 어? 아, 인간으로 사는 건 너무 따분해.
1: 알았어, 파쿠르 하고 싶어? 그럼 하자. 단 인간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0: 이건 시시하다고.
3: 카메라로 보면 좀 나.
0: 이게 파쿠르인 줄 아무도 모를걸.
4: 뭐야, 파쿠르 하는 거야? 나만큼 잘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스턴트맨 했다고 말했던가? 매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놀이터에서 훈련했지.
5: 아, 그건 그냥 방학 때 논 거 아니야?
4: 어?
0: 맞춰볼게. 수학 동아리에서 보낸 신나는 문자지? 수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1: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으로 놀이공원 입장권을 무료로 주겠대. 같이 갈 사람?
6: 나!
1: 좋아.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자세히 계획을 세워볼게.
0: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재밌게 놀거나.
1: 계획에 맞춰서.
7: 그런 다음 새로운 놀이공원이 지도해 뜰 거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0: 루카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7: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시험해 보겠다. 어떻게 하겠나?
0: 먼저 메모리 로그로 들어가서 기본 알고리즘을 바꾸고 컨트롤 알트 놀이공원을 입력하고 2초 안에 기존 파일 업로드를 선택.
7: 나 또한 그렇게 했을 거다. 물론 내가 더 잘했겠지만. 너. 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군. 놀이공원이 사라진다면 인간들의 재미거리가 사라져버리겠지. 베라 시마! 첫 번째, 내 옆에 붙어있지 마. 두 번째, 이 무시무시하게 불안정한 크리스탈을 가져가. 이 크리스탈로 크레센트섬 놀이공원을 파괴한다.
0: 루카님, 저희한텐 안 시키세요.
7: 왜냐하면 너인 인간들이 재밌어할 인물은 무조건 금지니까. 난 너희한테 아이스크림 가게를 파괴하라고 시켰을 때 생생히 기억해.
0: 우리가 여기 왜 왔다고?
8: 전혀 모르겠네. 우린 인간이 재밌어하는 일에 관심이라곤 없으니까. 시몬, 안 그래? 시몬.
0: 놀이공원엔 처음 가봐. 고양이는 놀이기구를 못하거든. 키즈아는 정말 싫다니까.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1: 대관람차는 운행시간이 5분 30초니까 스릴레벨은 7단계.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0: 가디언즈가 놀이공원에 나타났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놀이기구를 탈 준비됐나? 가디언 지미와 용감한 조수 뽕뽕이가.
8: 아, 미안. 지미도 데려가야 해.
0: 지미는 큰 놀이기구는 못할 텐데.
8: 아, 그럼 난 가방이나 맡아줘야겠네. 분명 더 쉽게 멈추는 방법이 있을 텐데. 놀이공원이 사라지면 저 웃음소리도 사라지겠지.
4: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8: 이걸 써야지.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니까.
4: 멋진데? 어디 놔두면 돼?
8: 그건 나야 모르지.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나.

0: 계획대로라면 지금은 줄 서게 투덜대기 할 차례이긴 한데.
1: 재밌다!
2: 솜사탕 드릴까요?
3: 아, 방금 먹었어요.
1: 생지네.
3: 설마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니지?
1: 뭐? 아니, 난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위장한 거야.
3: 나도야.
1: 그럼 가서 좀 더 정찰해 볼까?
3: 그래. 좋은 생각이야.
4: 유령 열차? 아니면 네 계획대로 할까?
5: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전차 짠이 생각보다 재밌기는 했어.
4: 그야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5: 그런가? 그럼 너희 먼저 가봐. 난 계획표를 수정할게.
6: 됐자 하니 이 열차는 진짜 무섭다던데 너흰 괜찮겠어?
7: 이 가디언 지니님은 무서운 게 없어. 물론 추울 때 미지 파이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만 빼고.
1: 어?
8: 꼬마 친구들만 탈 수 있어요.

0: 설마? 샤샤를 불러와야겠어.
1: 아까 봤어? 유령이 와 하길래 난 으아 했고, 또 유령이 와 하길래 으아 했더니, 그러자 유령들이 와 하길래 난
2: 맞춰볼까? 으아
1: 맞아!
2: 지미, 괜찮아. 무서울 수 있지.
3: 안 무섭거든. 실은 너무 안 무섭길래 한 번 더 타려고 했어. 같이 탈래? 제발.
4: 난 대관람차를 탈까 했는데 같이 탈 사람?
5: 나 탈래. 응? 마일로가 아직 계획을 짜고 있으니 시간 있어.
3: 빨리 더 낮춰요.
2: 아니, 파는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죠?
6: 혼자 다 먹고 있으면서.
7: 여기서 도넛을 연구 중이었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크리스탈을 놔둘 최적의 장소는 범퍼카가 아니야.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확인해봤거든. 도넛 가게도 아니고.
3: 나도 이걸 수집했지, 연구 자료로.
7: 정말 좋은데. 근데 크리스탈 반쪽은 어딨어?
2: 어? 지미!
1: 뭐야, 이런 법이 어딨어?
2: 너희 먼저 타. 어? 지미, 같이 가!
8: 방금 루카의 부하를 본 것 같아.
5: 뭘 봤는데?
8: 뭘 봤냐고? 전혀.
5: 어?
4: 다샤, 안 타?
8: 아무것도 못 봤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
5: 알았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지. 수상한 게 있나 찾아볼게. 대관람차 위에서 놀이공원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0: 아, 여기 어디 고양이가 있나 본데. 아, 참. 아.
1: 아, 특별 상품 받으려면 뭘 맞춰야 해요? 저 반짝이는 거요?
2: 어? 아, 이해가 안 가네. 크리스탈이 왜 저기 있지?
3: 그럼 그렇지, 베라랑 시몬이야.
4: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여기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하러 왔을 거야. 샤샤한테 알려야 해.
0: 계속 재채기해서 미안해.
5: 샤샤!
1: 안녕, 말로.
0: 왜 저러지?
1: 나보고 잘 살펴보랬거든. 아, 다음에 또 뭘 타야 할지.
6: 너도 같이 탈걸. 전망이 좋아.
2: 아야, 뭐, 야, 나이크, 아야.
1: 호호. 아, 뭐야. 전혀 못 맞추겠어. 반짝이는 돌아. 좀 맞아라. 방금 봤어요? 제가 텔레파시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특별 상품 주세요.
7: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2: 공격당했다니까? 쬐끄만 가디언한테?
8: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 어? 왜 아직 놀이공원이 멀쩡히 남아있지?
2: 아, 루카님! 아, 안 그래도 저희가...
8: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놀이공원을 파괴시켜!
7: 가장 치명타를 입힐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 놀이공원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곳이죠.
8: 그럼 어서 시작해. 설마 그거 솜사탕인가?
9: 루카님, 죄송합니다. 신호가 자꾸 끊기네요. 아마도 크리스탈 때문에 신호가
7: 불안정해져서... 우리 임무를 끝내야 해. 당장. 왜 안 터지지?
2: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7: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 이 꼴보기 싫은 장소를 빨리 파괴해야 하는데. 이 달콤한 간식과 심장이 콩닥거리게 하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곳을 말이야.
2: 아, 정말 최악이야.
7: 휴, 천만 다행이야.
2: 그러게. 아, 정말 끔찍한 곳이야. 없애게 돼서 다행이다.

0: 야! 난 용감하다! 난 용감하다고! 난 용감해!
1: 반장, 텔레파시로 그런 거예요.
0: 원래 이렇게 멈추는 건가? 무섭고 오싹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2: 아무 일도 없을 거야.
3: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4: 시몬과 베라가 이곳 전원장치를 건드린 게 분명해. 가디언즈가 필요해. 난 가서 발전기를 확인해볼게.
1: 얼른 상품 주세요. 특별 상품이요.
2: 우리가 탔을 때도 저랬나? 아닌 것 같은데. 마일로! 마일로가 보면 깜짝 놀라겠다고.
0: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알레르기 증상을 볼 텐데.
3: 베라랑 시몬이 뭘 어떻게 했는지 놀이기구가 다 이상해졌어.
2: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0: 어떻게 된 거죠? 샤샤는요?
1: 대피시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2: 이번엔 파쿠르 좀 제대로 하겠는데?
1: 오, 예! 가디언즈가 왔다! 자, 숨 쉬고 있어요.
3: 대체 어떻게 꺼야 하는 거지?
4: 저기요, 도움 안 되거든요. 가서 공 던지기 게임이나 하고 있어. 바로 갈게.

사람들을 놀이기구에서 구해냈지만 여전히 통제 불능이야.

0: 이거 먹어봤어? 꿀맛인데?
1: 집중해.
0: 아, 미안.
2: 이제 가디언즈 잡기 게임을 해볼까? 설마 쟤야? 그 조그만 가디언?
3: 대체 누구 편이야?

0: 쪽?
1: 둘 다 똑같거든. 누나, 방금 가디언즈를 도우려다가 악당들을 도와줘 버렸는데.
0: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선들이 너무 복잡해. 이건 너무 위험해. 피!

0: 꼬마 가디언의 도움이 필요했었나 보네.
1: 멈추고 있어!
2: 애들이 해냈어!
1: 그럼 하나만 해결하면 돼!

너희는 우릴 못 잡아. 어이, 크리스탈 안 가져가? 네가 나설 차례야, 가디언 지미. 응!

0: 당분간 놀이공원 문을 안 열겠는데.
1: 아, 아쉽다. 유령 열차가 한창 재미있었는데.
0: 가자 얘들아, 아직 한 개 더 타야 해. 집에 가는 버스.
2: 어? 뭐 루카가 회방을 놓긴 했지만

0: 재밌었어.
1: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될 때도 있는 법이지.
0: 그 말을 할 건 언제부터 계획한 건데?
1: 대관람차 탈 때부터.
2: 저 두 녀석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3: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4: 인형은 왜 가져왔어?
3: 이건 인형이 아니야. 전투를 기념하는 영광의 트로피라고.
4: 나도 기념 트로피 좋아하는데.
5: 어? 슬라임 피자!
0: 가디언즈다!
6: 야옹.

0: 안전벨트 매. 왜?
1: 앞에 봐!
2: 태워줄까?
3: 오? 가져왔나? 아, 오. 파란색 말고 빨간색! 다시 가서 하나 더 가져와.
1: 네, 루카님. 죄송합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주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정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북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0: 피자라세요.
1: 안녕하십니까. 탄담의 준비 시간. 오늘은 범퍼카 대결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분홍색 범퍼카. 자, 다음은 청코너 파란색 범퍼카.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하는 동시에 예방 붙였습니다. 어, 서로 부딪히고. 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빙의 대결입니다. 농호 상박. 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부딪혀도 끝나버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말씀드리는 순간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탄다맨이랑 똑같네. 우와! 콩콩 부딪혀도 고장도 안 나고. 와!

0: 카라멜이다.
1: 어? 저를 아세요?
0: 어, 그럼요. 탄다 탄다 툼바 툼바 툼바 신난다 청타요. 예예. 탄다 탄다 툼바 툼바 툼바 청타요 시시시. 와. 예. 청타요 시시시의 카라멜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2: 아, 저요? 저는 20년 동안 범퍼카를 타고 있는 범퍼맨이에요.
1: 우와, 범퍼맨! 와. 아, 범퍼맨! 저도 범퍼카를 정말 잘 타고 싶어요. 잘 탈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2: 아, 탄다맨이 원한다면 오케이!
1: 와, 오케이!
2: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잠깐! 범퍼카는 키 102cm 이상부터 탈 수 있어요.
0: 우후! 키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더 키가 쑥쑥 커서 오시면 돼요. 와!
2: 자, 범퍼카를 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벨트를.
3: 아, 네, 벨트.
2: 자, 가방 매듯이 매서 이렇게 벨트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바로 출발!
1: 전진!

0: 혹시 탄다면 잘 타는데요?
1: 어허! 어! 저 이제 운전도 잘 배웠는데 대결 한번 하실래요?
0: 그래요?
1: 네!
0: 대결 자신 있다는 거죠?
1: 대결 자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 어때? 장애물 코스 어때요?
1: 장애물 코스!
0: 코스
1: 도전!
0: 탄다면!
1: 네!
0: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볼까요?
1: 아! 이거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면 되나요?
0: 오, 정확히 알고 있군요. 역시 탄다맨.
1: 이 정도야 자신 있죠. 저는 탄다맨이라고요.
0: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출발.
1: 아, 출발. 예. 예. 예.
0: 예. 누가 밥을 구하고 있어.
1: 예. 많이 건드렸네요.
0: 아,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1: 우와!
0: 이렇게
1: 잘 탄다.
0: 있어 보이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있어 보이게.
1: 우와,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0: 이렇게 와.

0: 아쉽다.
1: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0: 아우,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범퍼맨이 너무 잘 타서 제가 지고 말았네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왜 범퍼카는 부딪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살살 부딪혀서 충격이 덜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죠, 아니죠. 살짝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0: 네?
1: 원래 이게 쿵쿵 폭포 폭포 이 범퍼맨이 네. 지금부터 우리 범퍼카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0: 범퍼카의 위력이요?
1: 네.
0: 알겠습니다. 가시죠. 정상적인 걸음으로. 예.
1: 언제 배웠지? 자, 가운데 뭐가 있죠?
0: 냄비요.
1: 그렇습니다. 양은 냄비. 자, 지금부터 우리 탄다맨과 저 범퍼맨이 정면 충돌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발!
0: 출발!

0: 이렇게 범퍼카끼리 불릴 때는 큰 힘이 있어요.
1: 아, 그럼 범퍼카는 위험한 거군요.
0: 아,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범퍼카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1: 안전벨트.
0: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바로 이 차는?
1: 범퍼카.
0: 그렇죠. 자, 우리 범퍼카에는 자, 원, 투, 쓰리, 포. 앞에 있는 범퍼카의 둘레를 보면 앞에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공기 빵과 범퍼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퍼카는 재밌게 탈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 범퍼. 자동차는 앞, 뒤에만 있지만 범퍼카는 범퍼가 삥 둘려져 있어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범퍼카를 탈 때는 재미로만 탄다는 거.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건 하시면 안 돼요.
1: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부딪히면 안 돼요.
0: 자, 우리 잠깐만. 한 다음에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1: 어디 가시게요?
0: 아, 나 우리 범퍼맨이 친구들에게 범퍼카를 태워주러 가려고요. 갔다 올게요.
1: 네, 다녀오세요. 구경해야지. 범퍼카에는 왜 저런 막대기가 달려있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쿵쿵! 서로 부딪히며 재밌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범퍼카! 최고속도 시속 7.5km! 차끼리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두께 15.5cm의 범퍼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범퍼카라고 해. 이 범퍼카는 전기로 움직여. 근데 전기로 움직이려면 전기 코드가 필요하거나 전기차처럼 크고 무거운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야 하지만 범퍼카는 거추장스러운 전기줄도 배터리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범퍼카에 달린 긴 쇠막대기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 탄다맨이 탄 범퍼카에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범퍼카 타는 곳의 천장은 플러스극, 바닥은 마이너스극이야. 범퍼카에 달린 쇠막대기가 천장과 바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지. 쇠막대기가 전기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스위치를 켜서 천장으로 전기를 보내주면 범퍼카의 쇠막대기를 통해 철판 바닥을 지나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기가 흘러야만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어. 범퍼카가 움직일 때 천장에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것도 전기가 흘러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하지만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범퍼카도 멈추게 되는 거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 눈으로 확인. 이것은 모터, 전동기야. 이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 이 모터의 움직임을 잘 보기 위해 날개를 달아볼게. 이 모터에 전기가 흐르면 모터가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일을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한 다음 이 전선이 건전지에 닿게 할 거야. 자, 이 빨간 선은 천정의 세금을, 이 검은색 전선은 철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모터가 범퍼카인 거지. 자, 이 건전지는 직원분이 계신 곳에 전기 공급 장치야. 자, 이렇게 건전지를 끼워주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모터가 돌아가지.
3: 바로 그거야. 이 건전지로 움직이는 모터랑 같은 원리로 범퍼카도 움직이는 거야.
1: 아하, 그렇구나. 자, 이제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았으니 쿵쿵쾅쾅 범퍼카를 신나게 타러 가볼까? 출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처음으로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덕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맞아 맞아. 역시 요정들 입맛엔 이빨 하나가 딱이지.
1: 요정들 안녕.
2: 지아야 안녕.
3: 지아야 아침 먹었어?
1: 아니 안 먹었어.
0: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바나나 먹자. 이 바나나 먹고 힘내서 씩씩하게 유치원 가야지.
1: 나 힘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오늘 유치원 안 갈 거거든.
3: 너 왜 또 유치원 안 가려고 하는가?
1: 요정들, 너희 유치원 안 다녀봤지?
2: 안 다녀봤지.
1: 유치원 가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닦아야지, 세수해야지, 옷 입어야지. 아우 귀찮아.
3: 이 닦고 세수하고. 아니 유치원 갈 때 할 일이 많긴 많다.
0: 그러게 진짜.

0: 네. 아,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면
1: 힘이 나서 유치원에 가고 싶어질 거야. 자, 다 같이 준비.

0: 어때? 노래하니까 막 힘이 나죠?
1: 그랬어! 유치원 막막 가고 싶지?
2: 아니, 노래하니까 여기서 너희랑 더 놀고 싶은데?
0: 이럴 때 동동이가 필요한다.
1: 그러게, 동동이 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맞다, 동동이는 어디 갔어?
1: 아, 동동이 마라카스 찾으러 갔어.
2: 그거 동동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0: 우리 어제 사바나 동물들한테 퀴즈 내러 갔었는데 동동이가 마라카스 하나를 숲속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
3: 얘들아.
0: 동동아.
2: 마라카스는 찾았어?
3: 아니, 못 찾았어. 나 이제 마라카스 하나로. 아니, 벌써 8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러면 하나도 안 맞은데!
4: 에이, 동동아, 진짜 안 멋지다.
0: 어? 어떡해. 거기 동물들한테 좀 물어보지. 혹시 네 마라카스 못 봤냐고.
3: 당연히 물어보려고 했지. 했는데. 내 마라카스 어딨지? 어? 저기 참새 온다. 참새야, 너 혹시...
5: 잠깐만, 나 세수 좀 하고.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3: 세수 참 오래 깨끗이 하네. 아, 하긴 아침에 세수 꼭 해야지. 병아리다. 병아리야, 너 혹시...
5: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3: 물? 하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야지. 근데 물을 참 오래 많이 마시네.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다람쥐야, 너 혹시 내...
6: 나 아침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거든.
3: 다람쥐도 아침 먹느라 바쁘네. 아침에 다들 엄청 바쁘더라고. 그래서 내 마라카스 봤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지 뭐야.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불고 말 거야.
2: 맞아.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

0: 그중 다람쥐는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요?
1: 다람쥐? 다람쥐가 세수를 했나?
2: 아이, 세수를 한 건 물놀이 아닌가?
3: 우리는 물 마신 것 같은데?
2: 아이, 참. 아이, 동동아, 넌 숲에 가서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고, 아이, 그래도 헷갈려?
1: 어우, 야! 나 지금 마라카스 잃어버려서 정신 없잖아! 아, 기억 안 난다고 뭐!
0: 자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4: 노래다시!

0: 귀여운 다람쥐가 아침에 한 일은
1: 온몸을 밥 먹기.
2: 딩동댕 청동. 아,
3: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아, 내 마라카스 어디 있어?
4: 엉덩아, 혹시 이거 찾니?
3: 어, 내 마라카스? 우와! 우와! 고마워, 고마워.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았어?
4: 아, 내가 아침마다 물가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오늘도 아침 댄스를 시작해볼까? 어? 아, 이거! 우와! 춤출 때 이거 있으면 완전 짱 신나겠는걸? 그렇게 춤추면서 나 곰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글쎄 그게 동동이 네 거 같더라고.
3: 진짜 고마워 고마.
2: 곰이 아침에 물가에서 춤을 춘 덕분에 그 마라카스를 찾게 된 거냐.
1: 그럼

0: 자자 마라카스를 찾은 기념으로 이 동동이가 재미있는 퀴즈 쏜다 쏜다 쏜다. 다 같이 풀어보자. 숲속 동물 퀴즈. 신나게 춤추는 곰 무엇이 다를까?
1: 오호!
0: 뒤뚱뒤뚱 소풍 가는 오리들 무엇이 다를까?
2: 오호!
0: 잘했어 친구들!

0: 그나저나 동물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바쁜 줄은 몰랐나?
1: 그러게. 누구는 아침에 귀찮다고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동물 친구들은 참 부지런하다. 그치?
2: 뭐야? 지아, 너 오늘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했어?
3: 아우, 아니야. 했어.
1: 우와, 누가 들으면 진짜 쫄겠다. 너 다 귀찮다며.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다며.
3: 아니야, 귀찮긴 한데 이 닦고 세수는 했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세수는 해.

0: 아침에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고.
1: 오, 역시 지아 맞죠? 숲속 동물들보다 지아가 훨씬 더 바쁜 것 같은데?
2: 그러게.
3: 자자, 그렇다면 동동이와 댕댕이에게 문제.
4: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3: 지아가 부른 노래 잘 들었지? 그렇다면 지아가 아침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아는 아침마다 이를 닦는다. 2번, 지아는 아침마다 머리를 빗는다. 3번, 지아는 아침마다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는다. 이 중에서 지아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아닌 건 뭘까?
2: 오, 이를 닦고 머리 빗고 아침밥 먹는 거 다 지아가 하는 건데.
1: 하지만 우리 지아는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아. 그냥 밥만 잘 먹지. 그치 지아야?
0: 응.
1: 그래서 정답은 3번.
3: 오, 맞습니다. 딩동댕.
0: 우와. 아침에 얼른 밥 먹고 유치원 가야 하는데 멍하니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지각한다고.
4: 오, 역시 지아 맞아.

0: 근데 지아야, 이 닦고 세수는 다 했는데 아직 옷을 안 갈아입었냐?
1: 하! 얼른 옷 갈아입고 아침 먹어야겠다. 그래야 유치원 안 늦지.
2: 그래, 얼른 가, 얼른.
3: 걱정 마, 갈 거야. 나도 동물들처럼 아침에 엄청 바쁘다고. 요정들, 나 갈게. 안녕.
4: 안녕.
1: 유치원 잘 다녀.
2: 유치원 잘 가.
5: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맛있는 냄새. 사요, 수프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1: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특제 수프야. 참, 버터가 빠졌잖아. 드래콩, 수프가 끓으면 소금 두 스푼만 넣어줄래?
0: 예, 알았어.
2: 오이, 드래콩, 여기 있었구나.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오, 알았어, 핑핑. 지금 넣어도 괜찮겠지? 다 됐다.

0: 두루콩이 어디 갔지? 소금은 내가 넣어야겠는걸?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1: 사유.
0: 다들 맛있게 먹어.
2: 생금. 야.
1: 스프가 너무 짜.
0: 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3: 이상하다. 난 사유가 알려준 대로 두 스푼밖에 안 넣었는데.
0: 어? 드래콩, 너도 소금 넣었어?
3: 오.
2: 달콤이 스프 좋아.
4: 피리피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5: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션인데요.
5: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단짠 마을의 조화로운 맛을 찾아라. 단짠 마을은 아주 아주 맛있는 음식들로 유명한 곳인데요. 언제부턴가 음식들의 맛이 없어져서 관광객이 줄었다고 해요.
6: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5: 여러분들이 단짠 마을의 조화로운 맛을 찾아주세요.
6: 안녕!
5: 뿌뿌!
7: 루빈, 단짠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반짠 마을은 소금과 설탕이 생산되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짜짜로와 달달각이라는 식당이 제일 유명한데 서로 자신의 맛이 최고라며 다투고만 있다고 합니다. 두 식당이 조화로운 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얼른 반짠 마을로 가자. 여기가 단짠 마을이구나.
2: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3: 온 마을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해.
4: 탱크!
1: 이게 뭐지?
3: 우리를 안내하려나 봐.

0: 안녕하세요. 짜짜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짜짜루의 주방장 자파라고 합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1: 자파님, 짜짜루의 대표 메뉴는 뭔가요?
0: 짭짤함 속에 감칠맛이 폭발하는 자파 짬뽕면. 일단 한번 잡숴봐. 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2: 우린 요리 재료가 아니라고요.
0: 자파 짬뽕면 완성! 맛있게 드십시오.

0: 마셔.
1: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우와, 이 맛은 바다, 바다 그 자체야. 입안 가득 파도가 치고 있어. 어, 그런데 너무 차.
2: 생금이 맛있어.
0: 오, 제대로 먹을 줄 아는 분이 계시는구만.
1: 아쉽네요. 단맛과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은데.
0: 뭐? 단맛? 그런 건 필요 없어. 짠맛이 최고라고.
3: 단맛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달달닭과 같이 더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0: 뭐라고? 그 멍청한 슈슈 녀석이랑 같이 음식을 하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나가! 당장!
1: 짜파님이 단맛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몰랐어.
4: 안 되겠어. 이번엔 달달가게 가서 설득해보자고.
5: 달달가게 주방장님이라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렇지, 생크마?
2: 생금!
5: 어?
2: 생금!
5: 생크미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3: 오, 여기가 달달가게인가 봐. 일단 들어가서.
6: 감히 우리 음식을 훔치려 하다니.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달달가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달달가게 주방장 슈슈라고 합니다.
7: 안녕하세요. 달달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6: 저희 달달가게 대표 메뉴는 카라멜라이즈 탕수육.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답니다.

0: 완성! 맛있게 드십시오.
1: 우와! 냄새도 좋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
2: 이 맛은 이건 뭉보라치는 설원의 맛이야. 설탕의 설원. 그런데 너무 달아.
3: 생크림이 맛있어.
0: 내 요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2: 맛있어요. 그런데 짠맛과 조화를 이룬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뭐라고요? 짠맛 따위로 뭐가 더 맛있어진다는 겁니까?
2: 그러지 말고 짜짜로와 같이 더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0: 됐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요. 빨리!
4: 식당에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쫓겨난 건 처음이야.
2: 두 주방장님의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
1: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5: 짜짜로와 달달각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텐데. 생크미는 모두 다 잘 먹지만 말이야.
6: 생크미가
5: 커졌어!

0: 분석해봐야겠어. 생크미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1: 우리가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괜찮잖아. 생크미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2: 아마도 그럴 게다.
1: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2: 난 이 마을의 의원인 타오란다.
3: 생크미 좋아.
2: 예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진맥을 한번 해보자꾸나.
3: 우와!
2: 이 아이는 일반적인 생명체와는 다르구나.
3: 생금! 생금!
2: 조화가 깨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상이 생긴 게야.
0: 네?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요?
2: 조화가 깨진 요리를 먹고 문제가 생겼으니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요리를 먹는다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게다.
4: 혹시 어떤 요리인지 알고 계세요?
2: 사실 이 마을엔 전설의 요리왕이 있었어. 짠맛과 단맛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로 아주 유명했었지. 그 요리왕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짜파와 슈슈란다.
0: 그 제자들이라면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2: 짜파와 슈슈, 그 녀석들은 스승의 요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어. 내일 요리 대회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우승자는 나오지 못할 게야.
5: 그 제자들도 조화의 요리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럼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0: 사요,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4: 내가? 하지만...
5: 사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넌 우리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니까.
4: 이 맛이 아니야. 단순히 짠맛과 단맛을 섞는다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다른 재료를 찾아야 해.
3: 생금! 생금!
2: 짜짜로에서 빌려왔지. 저거면 운동이 좀 될 게다. 요리 연구는 잘 되고 있느냐?
1: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0: 어라?
3: 생금이 빨간빵! 생금!
1: 치치, 괜찮아?
0: 제자, 저 녀석들 아무래도 요리대회에 나갈 모양이야.
6: 그래? 그럼 올해도 나가야지.
7: 그럼 요리는 누가 해?
8: 아이고, 요리대회에 나가시려고요?
0: 누구시죠?
8: 사실은 나도 이번 요리대회에 나가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됐거든요. 비장의 조미료가 있는데 너무 아깝게 됐어요.
6: 비장의 조미료?
8: 네네! 어떤 음식이든 넣기만 하면 조화의 맛을 내는 신비의 소스랍니다. 이걸 쓰기만 하면 우승은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워낙 구하기 어려운 거라서.
0: 그것만 있으면 우승!
6: 좋아요. 얼마가 됐든 저희에게 파시죠.
2: 지금부터 단짠 마을의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앉아 있는 생크미와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9: 생크미 심사 좋아.
2: 생크미는 조화가 깨진 요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크기가 커졌는데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오늘 대회의 우승자입니다.
1: 파이팅!
2: 그럼 요리 시작!
10: 우와! 따다다다다다! 오늘의 메뉴는 더욱 강력해진 짠맛! 친! 짜파 짬뽕면! 으아! 따다다다다다다다! 으아! 동렬 소금파! 와! 따다다다다!
11: 오늘의 메뉴는 단맛의 액기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캐러멜라이즈 탕수육! 캐러멜 파이자!
4: 저 요리들도 전설의 요리왕에게 배운 요리겠지? 혹시 저 요리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닐까? 설마...

0: 우승은 내 거야. 자, 드셔보시죠. 신비의 소스로 맛을 낸 라면입니다.
1: 오, 신비의 소스. 하, 향긋한 냄새가 입맛을 자극하는걸. 미안하지만 이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네.
0: 안 돼!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신비에서 쌍둥이 다 썼다고요.
2: 세금이 거짓말!
1: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 버렸군. 큰일이야.
3: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 요리를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
4: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음식을 먹어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3: 뭐라고?
1: 자, 진정하고 우선 요리부터 먹어보겠네.

0: 단 고기와 채소, 거기에 쫄깃한 면발까지. 역시 짬뽕면의 대가다운 요리일세. 하지만 짠맛으로 가득 차 있어.
1: 생크미 맛있어.
0: 생크미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2: 이럴 줄 알았지. 자, 이제 제 요리를 드셔보시죠.
0: 신선한 고기에 부드러운 녹말을 묻혀 튀겨 그 바삭함이 일품이고, 최고급 굴소스와의 조화를 이루니 과연 탕수육의 대가답군. 하지만 단맛으로 가득 차 있어.
1: 생크미 맛있어.
0: 이 음식 또한 생크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3: 말도 안 돼.
4: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제 요리도 심사해 주세요.
0: 오호, 이것은... 아, 이 맛이야. 자네의 요리가 드디어 세상에 돌아왔구만.

0: 정말 다행이야.
1: 이건 틀림없는 스승님의 요리야.
2: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1: 자, 단짠마을 요리대회 우승자는 사유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아할 맛도 되찾고 정말 즐거운 미션이었어.
3: 맞아. 그리고 최고의 요리사 사유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고마워, 사유.
0: 아니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모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엄마가 된 파라케라테리움.
9: 안녕 렉스.
10: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8: 어? 렉스, 하트야.
10: 우와, 나도 여기 하트.
8: 왜 하트가 뜬 거지?
10: 아, 저기 하트.
8: 어? 저게 뭐지?
10: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키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8: 응! 가자! 야! 유후!

0: 바비.
1: 비바보, 쉬.
0: 비.
1: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 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2: 비바보!
0: 반가워!
3: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4: 그러게.
5: 가보자.
3: 응.
4: 우와! 파라케라 테리움이야.
6: 조용히 하라는 것 같은데?
0: 비.
1: 파라케라 테리움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줄까?
0: 응.
3: 그런데 알은 언제쯤 낳는 거야?
7: 파라케라 테리움은 공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라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3: 아하! 난 덩치가 커서 공룡인 줄 알았는데.
1: 파라케라 테리움은 새끼를 갖고 낳기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해.
5: 4년이나?
4: 응.
6: 우와, 대단하다.
7: 파라케라 테리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3: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1: 잠깐만. 파라케라 테리움은 초식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6: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5: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3: 응. 비바부, 가자! 비!
1: 렉스, 우린 파라케라 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7: 응, 좋아.
6: 어린 잎이라 정말 부드러워.
4: 부!
3: 어? 부, 어디 가려고?
4: 부!
3: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6: 파라케라에게 꽃 선물을 하자는 거지?
4: 우!
6: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4: 우!
7: 아, 이 정도면 되겠지?
1: 이제 파라케라 테리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7: 응, 여기로 데려오자.
4: 응?

0: 하라케라가 위험해. 어서 가서 렉스에게 알리자.
1: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2: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3: 어? 그런데 루카스가 안 보여.
4: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0: 렉스, 비키, 흔들렸어.
4: 어? 루카스다.
0: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1: 늪이라고?

0: 구두돈들도 깜짝 놀랐나 봐.
1: 어, 파라케라야, 괜찮아?
0: 다치진 않았어?
2: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0: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휙휙.

0: 어? 왜 그러지?
1: 어? 곧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2: 우와, 다행이다.
3: 파라키라야, 축하해.
4: 우와, 새끼 파라키라 정말 정말 귀여워.
1: 파라키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5: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1: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5: 응, 맞아.
0: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4: 축하해, 파라키라야.
0: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어?
3: 비비!
1: 바비!
2: 우!
1: 비바부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0: 귀여워.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테리움 카드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3: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엄마!
2: 렉스, 안녕.
0: 얘들아, 잘 가.
4: 이노가 나타났다.
3: 렉스, 안녕.
2: 어? 어? 아무도 없네? 어, 저기 좀 봐.
5: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2: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5: 이게 무슨 소리지?
0: 얘들아, 안녕.
5: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무슨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4: 신비로우면서

0: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1: 바다에서? 그렇다면 혹시 이너?
2: 어?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그 인어를 말하는 거 맞지?
1: 응, 인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3: 맞아, 전설 속 인어가 틀림없어.
2: 오, 너희들 인어 본 적 있어?
3: 어? 아니.
1: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4: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2: 그게 누군데?
4: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2: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5: 야호, 신난다. 가자.

0: 아, 그래. 바비, 나도 반가워.
1: 바비, 그만. 바비. 어?
0: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1: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1: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3: 방금 그 소리 들었어?
4: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0: 가까이 오고 있어.
2: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0: 우와, 꼭 돌고래 같아.
4: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0: 아,
4: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3: 그렇구나.
1: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3: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4: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3: 아!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2: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2: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3: 잠든 둔클레오 스테우스야.
1: 너무 시끄러워.
2: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둔클레오는 인어가 아니야.
1: 와, 깨어났다.
2: 위험해.
1: 기다려. 로키, 파워 갈고리 쏴.
0: 루카스, 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2: 고마워, 로키.
3: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2: 인어는 어디에 있는 걸까?
1: 어?
2: 어? 어? 저기 봐! 인어 아니야?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1: 와!
3: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1: 응?

0: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송아지란 뜻이야.
0: 어? 응? 이 소린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1: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2: 좋아, 따라가보자.
0: 응. 우와, 이게 뭐야?
2: 거대한 해초 숲이야.
1: 저 안에서 들려.
0: 와, 저기 봐. 스텔로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로 바다소 소리였구나.
1: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2: 안 돼!
0: 해초에 또 걸렸어.
2: 스텔로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넥슨, 레드포, 헬신! 넥슨, 골프!
1: 비키, 갈고리 발사!
0: 로키, 파워 갈고리!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역시 고고다이너 최고야.
0: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1: 와, 스텔라 바다소는 노래 참 잘하는구나.
0: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0: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1: 아니야.

0: 있을 거야. 레슨, 안녕.
1: 얘들아, 잘 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0: 순한 길길.
2: 줄무랑,
0: 덥덥한 말.
4: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술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도대체 정체가 뭐지?
11: 나와라 슈퍼파워! 얍! 응? 얍! 소사라 신비의 힘! 아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나와라 삼두구의 힘!
12: 아,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11: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주문이 있을 거야. 장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13: 정말로 타임워치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고?
11: 네! 저한테 슈퍼파워를 줬어요. 하지만 그 후론 슈퍼파워를 쓸 수가 없어요.
13: 어쩌면 타임워치에 내장된 용의 DNA와 내게 잠재된 삼조고의 기운이 합쳐져서 신비한 힘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구나.
10: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3: 글쎄요. 정확한 발동 조건은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
7: 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12: 어머머머머머.
11: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12: 네? 무슨 일이시죠?
11: 저요? 네, 뭐...
1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나요?

0: 그것도 몰라요? 3.1절이잖아요. 3.1.
1: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0: 야스쿠니 신사요? 신사는 영어로 젠틀맨이니까.
2: 아, 야스쿠니 젠틀맨?
1: 그럼 안중근에서는 누군지 알죠?
3: 제발 맞추거라.
0: 글쎄요, 제가 의사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요?
3: 그만! 이 녀석아, 어떻게 3.1절을 3.1절이라고 읽어?
0: 그게 3.1절이었어요?
3: 그리고 너 정말 야스쿠니 신사 몰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잖아.
0: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3: 아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마.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알아야지.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0: 에이, 모를 수도 있죠 뭐.
3: 그건 꼭 알아야지. 온다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 반복된단다. 직접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보자. 머리에 지식을!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1909년 중국 하얼빈이다.
0: 하얼빈?
1: 아, 저기 계시는구나. 온다라.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0: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뭐 하는 녀석이냐?
1: 난 네가
0: 갑사!

0: 그건 말이지. 모든 역사에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1: 뭐?
0: 난 위대한 영웅

0: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
1: 뭐?
0: 야, 소용없어. 그런데 말이야, 왜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지?
1: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0: 온달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괴한은 누구며 선생님들께서는 또 누구입니까?
0: 사실은 그게... 저희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0: 그 괴한은 일본의 밀정입니다. 그자가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저희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자를 잡기 위해 저희가 당분간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자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2: 오히려 제가 부탁할 일이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다니요.
0: 안중근 의사를 보호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1: 아, 맞다! 그 도둑 녀석 이름이 엑스맨이래요. 모든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나.
0: 엑스맨? 역사를 바꿀 셈인가?
4: 엑스맨이 다시 나타날까요?
0: 원래의 역사대로라면 안중근 의사가 내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테니.
4: 역사를 바꾸려면 오늘 밤 나타나겠네요.
0: 그래서 말인데 언제 엑스맨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복도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0: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게 좋겠어. 역사가 바뀔 수 있으니 안중근 의사가 최대한 모르게 하고, 특히 온다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엑스맨을 발견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
1: 네. 전부 제가 먹을 거예요. 이 햄버거도 제 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
2: 하하,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1: 아, 아니에요, 안중근 선생님. 밤새워 게임할 때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2: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와봤단다.
1: 우리 엄마는 항상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죠.

0: 아, 이거 말이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거란다.
1: 아, 손가락까지 잘라서 맹세를 하시다니.
0: 손가락을 잃은 아픔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온달이 너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나와 같지 않느냐?
1: 아, 엑스, 그럼 안중근 선생님, 저는 이만 교대를 하러 가볼게요.
0: 그래.

0: 온다나!
1: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저기! 엑스맨! 엑스맨이에요!
0: 이 녀석,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리라니까!
1: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았다! 누구세요? 엑스맨이 아니잖아요?
2: 아니, 왜 이러시오?
1: 죄송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엑스맨이었는데.
0: 저자다! 잡았다!
2: 에?
1: 잡았다! 다들 너무 비슷해서 못 찾겠어요.
0: 엑스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1: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여기 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곧 이토가 도착할 시간이야. 아마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 역으로 가신 것 같구나.
3: 그럼 늦기 전에 하얼빈 역으로 가요.
1: 평강 말이 맞아요. 빨리 가요.
3: 로빈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로빈, 같이 가!
4: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여기로 안주문이 올 텐데. 어서 오세요.
5: 차 한 잔 주시오.
4: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떡 먹고 푹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대신 영웅이 되어주마. 여기 차 나왔습니다. 떡은 서비스입니다.
5: 고맙소. 어머니,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4: 손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왜 안 드시고 일어나십니까? 꼭 한 입이라도 드셔보십시오.
5: 알겠소.
6: 뭐야, 웬 강아지가 여길 들어와? 나가라고!
5: 내가 아는 이들의 강아지요. 괜찮소.

0: 괜찮니? 어? 이 도가 도착했구나. 이제 가봐야겠다.
1: 잠깐만요. 저쪽이요. 아직 떡을 안 드셨던데.
2: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나와, 엑스런. 저기에는 안중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해.
3: 누구 마음대로?
2: 이 녀석들이 어떻게?
3: 이번엔 나쁜 짓 못하게 꼭 잡겠어.
2: 지긋지긋한 녀석들.
1: 조심하라고.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0: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고 조국의 작은 보탬이 되리라.
2: 엑스런 공격!
1: 뭐야 저건?
3: 이게 되네. 선생님, 평강아, 봤지? 이게 여기서 팍! 슝! 퐁!
4: 이토! 야!
5: 가 원래대로 진행됐구나.
3: 엑스맨이 도망가요.
2: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가는 거다. 다음엔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귀찮은 녀석들.
3: 에이, 또 놓쳤다. 로빈이 이상해요.
5: 로빈, 왜 그래? 정신 차려! 로빈! 로빈!
3: 오늘의 윙! 안중근! 우와! 안중근 의사다!
6: 너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잖아!
6: 오, 예전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알더니.
3: 과거는 제발 잊어줘.
7: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사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을사늑약, 고종 황제의 폐위를 포함한 15가지 죄에 대해 막힘없이 재판장에게 모두 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안중근을 도와주는 한국 변호사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재판 기간도 짧았으며 언론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3: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평강아, 우리 당장 과거로 가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드리자!
6: 안 돼!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엑스맨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3: 아유, 너무 억울하다.
7: 이런 불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3월 26일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3: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3: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7: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3: 네!
7: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안중근 가루 수집 성공!
0: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7: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4: 생과 내시?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덕덕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설.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4: 점심에
13: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4: 저녁에
13: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1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Butterfly.

Now it's your turn. Draw them yourself.

0: 그림책 뽕뽕뽕.
1: 폭불의 영감 아람.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남들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턱 밑에 매달린 혹. 살살 걸으면 달랑달랑, 급하게 걸으면 덜렁덜렁. 그래서 할아버지는 혹불이 영감으로 불렸어요. 하루는 혹불이 영감이 지게 가득 나무를 해서 느지막이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속이 금세 어두워지자 혹불이 영감은 같은 곳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2: 아이고, 큰일이로세.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리야.
1: 한참을 헤매던 혹불이 영감은 마침 빈집을 발견했어요.
2: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겠군.
1: 혹불이 영감은 방 안에 앉아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2: 굽이 굽이 굽은 길을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이러고

0: 몸 내 걱정에 한숨도 못 잔다네.
1: 그때였어요. 빈집 마당으로 뭔가가 우르르 들어왔어요. 혹부리 영감이 문에 난 구멍으로 내다보니 우락부락 황소만한 도깨비, 키 작은 난쟁이 도깨비, 눈이 하나뿐인 외눈 도깨비, 몸이 반만 있는 반쪽 도깨비까지 여러 도깨비가 모여 있었어요.
2: 아이고, 여기가 도깨비 집이구나. 영락없이 죽었네, 죽었어.
1: 혹부리 영감은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3: 에이, 분명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4: 그러게, 이상하다.
1: 반쪽 도깨비가 방문을 휙 열어젖혔어요. 방 안에는 혹부리 영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3: 하하, 영감이었군. 바로 이 영감이 부른 노래였어.
4: 영감, 한 번 더 불러봐요.
1: 혹부리 영감은 덜덜 떨면서도 목을 가다듬었어요. 혹부리 영감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 도깨비들이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고, 혹부리 영감이 얼쑤절쑤 노래를 부르면 도깨비들은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도깨비들의 잔치는 밤새 계속되었어요. 어느덧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마음이 급해진 황소만한 도깨비가 물었어요.
3: 영감,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2: 노래요? 그야 내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4: 아니, 영감 노래는 뭔가 다르단 말이요. 목구멍 말고 분명 다른 곳이 있을 텐데.
1: 혹부리 영감은 너무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턱 밑에 혹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달걀 도깨비가 소리를 질렀죠.
3: 혹이야, 혹!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게 맞지요?
1: 도깨비들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자 놀란 혹부리 영감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4: 그 혹을 내놓으면 금은 보화를 줄이다.
1: 혹부리 영감이 대답할 틈도 없이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휙 휘두르고는 혹을 떼어갔죠. 갑자기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재미나서 병이 났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아니었어요.
4: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1: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달걀 하나를 챙겼어요. 그러고는 소문으로만 듣던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방 안에 앉아 달걀을 호로록 마셨어요. 그러고는 목을 가다듬었죠.
4: 이 정도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1: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집이 떠나가도록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4: 아이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다. 노래가 나오는 혹 좀 보게.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네. 금은 보화 가져오면 노래 나오는 혹을 주마. 아이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다.
1: 잠시 뒤 우락부락 황소만한 도깨비, 키 작은 난쟁이 도깨비, 눈이 하나뿐인 외눈 도깨비, 몸이 반만 있는 반쪽 도깨비까지 여러 도깨비가 산속 집으로 돌아왔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을 달랑거리며 도깨비들을 맞았어요.
4: 아이고, 왜 이리 늦게 왔어?
1: 그러자 황소만한 도깨비가 다가왔어요.
3: 영감, 그 노래도 혹에서 나오는 거요?
4: 물론이지요. 금은 보화를 주면 내 혹을 내주겠어.
1: 그러자 도깨비들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4: 뭐라고? 노래가 나오는 혹이라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으냐?
1: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뻔뻔한 얼굴로 말했어요.
4: 속이다니요. 정말 신기한 혹이라고요.
3: 그래, 그럼 이 혹도 가져가라.
1: 황소만한 도깨비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얼굴에 저번에 뗀 혹을 철썩 붙였어요. 그뿐인가요?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두들겼어요.
4: 아이고, 혹부리 영감 살려!
1: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턱 밑에 혹을 두 개나 대롱대롱 달고서 말이에요.
5: 바느질 일곱 친구 아람. 바느질 솜씨로 동네방네 소문난 주부인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지을 때는 꼭 주부인에게 부탁하곤 했죠. 그런 주부인에게는 소중한 일곱 친구가 있었어요. 자부인, 가위각시, 바늘각시, 청실홍실각시, 그리고 인두낭자, 다리미낭자, 골무할미였어요. 하루는 주부인이

0: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바느질 친구들이 모여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 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했어요.
1: 다들 좀 들어봐. 아무리 곱고 귀한 비단이 있어도 내 몸으로 길고 짧음을 척척 재주지 않으면 주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을까?
0: 자 부인의 말에 가위각시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2: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척척 재주면 뭐해요? 내가 싹둑싹둑 잘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걸. 주부인에게 누구 때문에 옷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0: 바늘각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3: 언니들, 정말 오늘 이상하네요. 진주나 비단만 많으면 뭐예요? 진주는 꿰어야 보배이고 비단은 꿰매야 옷이지. 바느질은요, 바늘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0: 그때 청실홍실각시는 실패에 몸을 기댄 채 소리쳤어요.
4: 바늘 동생, 잘난 척하지 마. 나 없이 혼자서 열심히 꿰매봐라. 비단이 꿰매지나.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주부인이 괜히 청실홍실을 소중히 다루는지 알아?
0: 가만히 듣고 있던 골무할미가 피식 웃었어요.
1: 자네는 바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말이 참 많군. 이 늙은이는 바늘각시가 내 얼굴을 콕콕 찔러대도 그저 참고 또 참을 뿐이요. 주부인이 바느질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거든. 그런데 바느질에서 누가 더 잘난지가 그리 중요한가?
0: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금세 인두낭자가 또 나서서 말했어요.
5: 모두 자랑들을 하는데 뭐 나라고 없겠어요? 저고리 동정을 빳빳하게 다려주고 쭈글쭈글한 솔기를 잡아주는 것도 나예요. 바느질이 들쑥날쑥해도 내가 지나가면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0: 그러자 다리미 낭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6: 거참, 내가 인두 언니보다 쓰임새가 더 많지요. 구깃구깃한 옷들, 풀 먹여둔 빨래들 모두 내가 한번 지나가면 고운 옷들이 돼요. 주부인이 바느질에서 만든 옷을 완성하는 건 나라고요, 나.
0: 잠시 뒤 주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4: 아휴, 잘난 척들 좀 그만해. 어떻게 자기만 잘난 줄 아니?
1: 주부인,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4: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을 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쓸모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0: 바느질 친구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4: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0: 주부인은 베개를 탁탁 치고는 머리를 괴었어요. 어느새 주부인은 다시 잠이 들었지요. 주부인의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1: 아우, 정말 너무하네. 옷 지을 때나 뭘 잴 때에는 그렇게나 나를 먼저 찾아서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0: 자 부인이 푸념을 하자 가위각시도 나섰어요.
2: 맞아요, 맞아. 나 아니면 비단을 차르지도 못하면서 날이 드니 안 드니 하며 내 양다리를 흔들 때에는 기분이 정말 나빠요. 아유, 나도 할 말이 많아요. 가느다란 허리로 바느질을 열심히 도와도 마음에 안 들면 허리를 떡 부러뜨리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손톱 밑을 찔러서 피라도 내야 후련하건만 골무할미가 다 막아내니 답답해요.
0: 바늘각시에 이어 인두낭자, 다리미 낭자도 울분을 터뜨렸어요.
5: 나는 무슨 죄로 뜨거운 불로 얼굴을 지져가며 일을 할까요?
1: 나야말로 내 몸을 마구 눌러대니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니까요.
0: 또 주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4: 너희들 지금 내 흉을 보고 있는 거니?
0: 그러자 골무할미가 나서서 말했어요.
1: 주부인, 화풀어요. 주부인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말한 게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0: 골무할미의 말을 들은 주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 너희들이 하도 잘난 척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 너희들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고 바느질할 때 꼭 필요하단다.
0: 그 뒤에도

0: 주부인은 변함없이 일곱 친구와 함께 뚝딱뚝딱 예쁜 옷을 만들었어요. 바느질 친구들도 이제는 서로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1: 반쪽이, 아람.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나이 많은 부인이 살았어.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자식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지. 부인은 자나깨나 신령님에게 빌고 또 빌었어.
2: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닮은 자식 하나 쑥 낳게 해주소서.
1: 하루는 꿈에 신령님이 나타난 거야.
3: 뒤뜰 우물에 가면 잉어가 세 마리 있느니라. 그것을 구워 먹으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1: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부인은 뒤뜰 우물로 달려갔어. 우물 안에는 정말로 팔뚝만한 잉어 세 마리가 있었어. 부인은 잉어를 잡아다가 뜨거운 석쇠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정성껏 뒤집었어. 부인이 다 구워진 잉어를 먹으려던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잉어 한 마리를 날쌔게 물고 갔지.
4: 아이고, 내 잉어! 아이고, 내 자식!
1: 고양이는 잉어를 반토막만 먹고 남겼어. 할 수 없이 부인은 멀쩡한 잉어 두 마리와 잉어 반토막을 먹었지. 얼마 뒤에 부인은 한꺼번에 아들을 셋 낳았어. 첫째, 둘째 아들은 멀쩡한데 셋째 아들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무엇이든 딱 반쪽만 있는 반쪽이었어. 부인은 반쪽이도 형대처럼 예뻐했고 세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어. 어느 날 형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반쪽이도 따라 나섰어. 형들은 반쪽이랑 같이 가기 싫었어. 사람들이 놀릴 게 뻔했으니까. 형들이 성큼성큼 가면 반쪽이는 쿵쿵쿵. 형들이 후다닥 달려가면 반쪽이는 쿵쿵쿵. 금세 따라붙었지. 결국 형들은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휙 가버렸어. 반쪽이가 힘을 주니 커다란 바위가 쑥! 반쪽이는 바위를 그대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나왔어.
2: 얘야, 이게 웬 바위냐?
1: 반쪽이는 커다란 바위를 마당에 쿵 내려놓으며 말했지.
5: 나중에 잔치할 때 쓸 떡돌을 만들려고요.
1: 반쪽이는 다시 한 발로 콩콩 뛰어가더니 형들을 따라잡았어. 형들은 여전히 반쪽이랑 같이 가기 싫었어. 사람들이 쳐다볼 게 뻔했으니까. 형들이 성큼성큼 가면 반쪽이는 쿵쿵쿵쿵. 형들이 후다닥 달려가면 반쪽이는 쿵쾅쿵쾅. 금세 따라붙었지. 그러자 형들은 굵은 나무에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휙 가버렸어. 반쪽이가 힘을 주니 굵은 나무가 쑥!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고 달려나왔어.
2: 얘야, 이게 웬 나무냐?
1: 반쪽이는 굵은 나무를 마당에 쾅 내려놓으며 말했지.
5: 떡을 칠 때 쓸 떡매를 만들려고요.
1: 반쪽이는 또다시 한 발로 콩콩 뛰어가 형들을 따라잡았어. 형들은 반쪽이에게 소리쳤어.
5: 따라오지 마!
1: 형들이 다시 성큼성큼 가면 반쪽이는 쿵쾅 쿵쾅. 형들이 후다닥 후다닥 달려가면 반쪽이는 쾅쾅쾅쾅. 금세 따라붙었지.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형들은 질긴 칡덩굴로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휙 가버렸어. 그런데 그때 무시무시한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 반쪽이를 에워쌌지. 반쪽이는 칡덩굴을 툭툭 끊어버리고는 한쪽 다리로 뻥! 한쪽 손으로 휙! 반쪽이에게 흠씬 얻어맞은 호랑이들은 여기저기 휙 고꾸라졌어. 반쪽이는 호랑이들의 가죽을 모두 벗겨낸 뒤에 가죽들을 둘러매고 집으로 향했어. 날이 저물자 반쪽이는 부자 영감네 집에서 묵어가기로 했지. 그런데 호랑이 가죽을 본 부자 영감은 욕심이 생겼어.
3: 나랑 장기 내기를 해서 자네가 이기면 내 딸을 주겠네. 대신 내가 이기면 호랑이 가죽을 모두 내놓게.
5: 좋습니다.
1: 반쪽이는 장기 내기를 모두 이겨버렸어. 부자 영감은 약이 올라 휙 돌아앉았지.
3: 장기 내기는 없었던 일로 하세.
1: 반쪽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
5: 내일 밤 따님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1: 다음 날 밤부터 부자 영감은 딸을 단단히 지켰지. 그런데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자 반쪽이는 그제서야 살금살금 집안으로 들어갔어. 반쪽이는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의 머리에 떡시루를 씌웠어. 마당과 지붕 위에 있던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붙들어맸어. 방문을 지키던 부인의 손에는 북과 북채를 쥐어주었어. 부자 영감의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딸의 방에는 벼룩 한 바가지를 뿌렸지. 그러자 곧장 딸이 마루로 뛰쳐나왔어. 반쪽이는 냉큼 딸을 들쳐업고 크게 소리쳤어.
5: 반쪽이가 딸을 업어갑니다.
1: 그 소리에 부자 영감이 벌떡 일어나 불을 켜려다 그만.
3: 아이고 내 수염.
1: 지붕 위의 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는
3: 아이고 내 상투.
1: 대문 앞의 하인들은 이리 쿵 저리 쿵. 부인은 북채로 북을 둥둥 울리며 소리쳤어.
6: 저놈 잡아라. 반쪽이 잡아라.
1: 그 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부잣집 딸과 혼인을 했어. 하지만 과거를 돌아간 형들은 과거 시험에도 떨어지고 장가도 못 가고 그저 반쪽이만 부러워했지.
0: 밥밥 바가지 아람.
7: 혹시 내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도둑질 몇 년 동안 이렇게 간 떨어질 뻔한 건 이번이 처음일세.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볼 텐가? 앞산 어귀에 할멈과 할아범만 사는 집이 있어. 슬며슬며 해가 기울면 두 내외가 일찍 잠자리에 들기에 내 진작부터 점찍어둔 집이었지. 바로 어젯밤 나는 그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 그런데 그놈의 마룻장이 너무 낡아 삐걱삐걱 요동을 치는 거야. 아뿔싸! 잠귀 밝은 할멈이 그만 잠을 깨고 말았어.
2: 이 영감, 무슨 소리가 나요? 얼른 일어나 보시구리야.
7: 너는 마룻바닥에 찰싹 엎드렸지. 부여잡은 가슴팍은 쿵쾅대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지. 할아범이 바시락 이불을 끌어당기며
3: 아, 쥐들이 설치는 소리일게야
7: 하더군. 나는 옳다구나 싶어서 입술을 오물거리며 쥐 흉내를 냈지. 찍찍 찍찍. 어이쿠, 이를 어쩐담. 너무 큰 소리를 냈네.
2: 무슨 쥐 소리가 저렇게 크담?
7: 그 할멈 참 까다롭기는. 목청이 큰 쥐도 있는 거지. 바닥에 닿은 백가죽이 차가워지니 슬금슬금 오금이 저린 거야. 할아범이 홀딱 돌아 누우며
3: 쥐 잡으러 온 고양이인 게지
7: 하늘. 나는 옳다구나 싶어서 손톱을 세우고 고양이 소리를 냈어.
3: 야옹 야옹.
7: 어이구, 이를 어쩐담. 너무 굵은 소리를 냈네.
2: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렇게 굵담?
3: 아이고 할멈, 목소리 굵은 고양이도 있어.
7: 몸뚱이 밑에 깔린 손과 팔이 저릿저릿해서 죽을 지경이었어. 그때 할아범이 끙 기지개를 켜며
3: 고양이를 쫓아온 개인계지
7: 하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목을 쭉 뽑고 개처럼 짖었지.
3: 콩콩콩.
7: 휴, 다행이다. 이번에는 비슷했네. 그런데 할멈이 영 속지를 않는 거야.
2: 암만 들어도 저건 개 짖는 소리가 아닌데.
7: 그러자 할아범이 일어나 담뱃대를 물고는
3: 그래? 그럼 소소리인 게지
7: 하늘. 나는 옳다구나. 바짝 엎드려서 소소리인 게지.

0: 소리를 냈지.
1: 메, 메.
0: 이번에는 정말 속겠지?
2: 영감, 우리 소는 저렇게 안 울어요.
0: 그쯤 되니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냥 확 도망가버릴까 하는데 알아보니
3: 그럼 코끼리 소리인 게지
0: 하는 거야. 무엇이? 코끼리라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코끼리? 그래도 어떡해. 당장 코끼리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의심 많은 할멈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올 판인데 내 가슴은 불판에 올라간 콩처럼 퉁탕퉁탕거렸어. 코끼리 소리? 그런데 그때
4: 꼬꼬끼리끼리 꼬꼬끼리끼리
0: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허연데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더니 이런 괴상망측한 소리를 내지 뭐야. 할멈이 깜짝 놀라.
2: 에구머니, 저게 무슨 소리람? 코끼리 소리가 저렇소?
0: 할아범도 머리를 북북 긁으며
3: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0: 휴, 그렇게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2: 그나저나 우리 동네에 무슨 코끼리래요. 그만 꾸물거리고 얼른 나가보시구랴.
3: 알았어, 알았다고. 그 참.
0: 나는 무릎팍이 아파 멀리는 못 가고 부엌으로 비칠비칠 피했어. 할아범 발소리는 점점 다가오는데 어디 마땅히 숨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독으로 퐁당 뛰어들어 바가지를 뒤집어 썼지. 할아범은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휙휙 살피더니 물독으로 자박자박 걸어오는 거야. 아이고 들켰나 보다 하고 눈을 질끈 감는데 할아범이 바가지를 툭 치며
3: 바가지가 낸 소린가?
0: 하네. 에라 모르겠다. 바가지 소리라도 내자. 꼬르륵 물을 삼켜가며 소리를 냈어.
4: 빡빡 바가지! 빡빡 바가지!
0: 점심 뜸을 들이던 할아범이 그러더군.
3: 헤헤, 바가지 맞네. 바가지 맞아.
0: 나는 한참을 도관에 들어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심장이 발랑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서 결심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도둑질은 않겠다고 말일세.
5: 그림책 뽕뽕뽕.
6: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7: 산행 안전사고.
6: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여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홀로 아파트 단지를 떠도는 녀석.
1: 6, 7월 때부터 이제 밥 주고 집만 들어주고.
2: 그럼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것인지 부르면 쪼르르 다가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1: 응아, 여기 들어와봐. 여기 들어올까?
0: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녀석.
3: 짠하고 그러죠. 빨리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0: 혼자이지만 또 혼자가 아닌 웅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꼬마 숙녀가 뭘 보나 했는데, 아, 오늘의 주인공을 찾고 있었네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양이 이름은 웅이라고 합니다. 반가워.
3: 어느 생각 갑자기 하얀 애가 나타나더니 막 애교 부리고 이래가지고.
0: 아이들은 새 친구가 생겨 반가운데.
4: 웅이랑 놀고 싶은데.
0: 하지만 놀고 싶을 때 놀 수 없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는 게 양이들의 매력이란 걸 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아파트 구석 텃밭에 자리를 잡더니 녀석 뭔가 발견한 듯한데요. 아하, 나뭇가지구나. 웅이는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주민이 웅이를 부르네요.
4: 웅이 일로 와. 와, 일로 와.
0: 오, 좀 전과는 영 다른 반응.
1: 왔어. 웅이, 갈까? 웅이, 가자. 웅이. 아이고.
0: 오, 손길 한 번에 벌러더. 혹시 웅이랑 잘 아는 사이세요?
5: 웅이가 잘 따르나 봐요.
1: 제가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 갈까? 가자.
0: 그 말씀은 웅이의 집사는 아니라는 얘기신데. 여튼 녀석은 집사를 만난 듯 기분이 좋아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0: 나 나름 애교냥이라옹.
1: 여기 밥도 많이 먹었네.
2: 웅이와의 인연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그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1: 6, 7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쯤부터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밥 준 건 여름이었으니까.
2: 웅이가 민정 씨만큼 좋아하는 또 한 사람.
3: 웅아, 가봐. 웅이 일로 와. 야, 오늘 가자.
1: 가자.
3: 가자.
2: 바로 민정 씨의 남편 영조 씨. 퇴근길에 졸졸 따르는 건 기본. 남자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3: 일로 와.
2: 영조 씨의 무릎에도 개냥이처럼 폴짝. 녀석이 보이는 무한 실내에 부부 역시 녀석이 특별해졌다는 것.
1: 저희가 일부러 방울을 달아놨거든요. 하도 이제 발소리가 안 들리니까 찾을 때 좀 수월하라고. 그것도 있고 혹시 이제 얘가 멀리 가거나 했을 때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희한테 전화하라고 제 전화번호를 넣어놨죠.
2: 그뿐만 아니라 민정 씨 부부집 바로 아래엔 웅이의 보금자리가 있다는데요. 이 또한 부부가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까지 웅이를 신경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잘 키워주실 분들을 소소문해서 한번 보냈었는데 이틀 만에 파양돼서 왔어요.
4: 왜요?
1: 이틀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침대 밑에서.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2: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입양이 됐지만 식음을 전폐했다는 웅이. 그렇게 바깥 생활로 다시 돌아온 녀석을 부부가 수시로 챙기고 있다네요. 웅이야, 너는 밖이 더 좋니? 그런데 그 모습을 한 할머니가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5: 야, 이리 와. 이리 와. 가봐. 이리 와.
2: 웅아, 너 대체 왜 도망가는 거니?
5: 안
2: 할머니가 다시 한번 가보는데요. 녀석 가만히 있는가 싶더니
5: 이래 피해네 이제.
2: 아이고, 아예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웅이의 모습을 바라만 보는 할머니. 대체 무슨 사이인가요?
5: 자기도 나를 사랑했는데 버리고 갔구나. 그런 생각 했는가. 그래 뭘 하는 것 같으네. 오늘 도해네. 오늘 질 많이 안 따르네 나를.
2: 4년 전 누군가 이 아파트에 버린 웅이가 안쓰러워 녀석을 데려가 보살폈던 할머니.
5: 여기 살던 집이거든요. 이 창문을 막 한뼘대 열었어요. 열고서는 이제 비닐 다 덮고 밑에만 들어나라 할 수 있도록 좀 뚫어놨죠. 그리고는 이제 문 열으라고 그래 행행 되면 내가 열어주고 또 나가다라면 또 열어달라면 열어주고 그렇게 길렀어요.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2: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웅이를 데려갈 수 없었다고 녀석은 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할머니를 피해버립니다.
5: 그 집에서 고양이나 개나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했지요. 어떻게 기도했지. 하나님 얘를 어떻게 누군가가 잘 돌봐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2: 아파트 주민들에게 웅이를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이사 후 일주일에 한 번 전동 휠체어로 30분이나 달려오지만 웅이는 점점 할머니에게서 멀어져 간답니다.
5: 이거 이게 따서 좋아서 이거 깔아주고
1: 이거 깔아주면 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5: 예, 예, 예. 너무 계속 틀어놓으니까 여기서 방석 하나 깔아 안 쓸 방석 하나 깔아놓으면
2: 웅이의 겨울나기가 걱정이 되나 보네요.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기 전 웅이가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주네요. 웅이야, 너 혹시 할머니 보고 싶었던 거니?
5: 잘 썼어, 웅이? 잘 먹고 잘 썼어?
2: 할머니는 늘 웅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
6: 조금씩만 줘봐.
2: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안 먹는데. 이런 웅이의 사정을 알기에 주민들이 녀석을 잘 챙긴다는 것.
6: 애기들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이 나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집 앞에

0: 들어온 녀석, 그리고는 오, 곧장 직지인. 이렇게 새 가족이 되는 건가요?
1: 얼굴 보게 해줄까?
0: 근데 옆방에선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2: 야, 문이 들어오는 소리 듣고 숨었어.
0: 어라,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요.
3: 통키야!
0: 이댁의 외동아들 통키. 어머, 인형인 줄 알았다, 얘.
1: 한바람이 들어오면은 웅이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웅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숨어요.
0: 갑작스러운 웅이의 방문에 놀란 듯한 통키. 결국 영조 씨가 녀석을 달래주기 시작하는데요.
4: 아, 뭐가 슝 들어왔다.
1: 저 아이도 파양된 아이예요. 6개월 만에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이 못 키우겠다 해서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있게 됐네요.
0: 방에 자리 잡았던 웅이, 엉겁결에 들어온 건지 이제야 집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곤 볼일이 다 끝났다는 듯 대문 앞에 털썩 자리를 잡곤. 어허, 문 앞에 하염없이 앉아있는데요. 웅아, 너 지금 왜 그래?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5: 웅이 나갈 거야? 웅이 나갈 거야? 열어줘, 나갈 거야?
0: 문을 열어주자마자 쏜살같이 나가는 웅이. 웅이, 너 왜 금방 나와버렸어? 불편하니?
1: 고민을 했던 부분 한 부분도 쟤는 그냥 밖에 사는 게 좋은 건지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좋은 건지를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0: 부부의 집에 들어왔다가도 나가려 한다는 웅이. 결국 매일 밤 녀석은 바깥에서 잠을 청하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밤. 잠시 후 웅이가 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밤에 어딜 가니? 그런데 그때, 어라, 못 보던 냥이가 등장했는데요? 이 동네 길냥인가 봅니다. 천천히 웅이에 거쳐 옆으로 다가온 녀석. 눈치를 이리저리 보더니, 웅이의 보금자리를 살펴보는데요. 어, 거기 웅이 집인데 어떡하지? 그렇게 잠시 기웃거리던 녀석, 그리곤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아, 집주인인 웅이가 돌아왔네요. 길냥이를 내쫓은 후 정작 자기 집은 두고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웅이. 웅이야, 추운데 왜 거기에 그러고 있어? 너 거기서 잘 거야? 다음 날, 웅이가 눈을 뜨자마자 찾아온 이곳은 바로 민정 씨 부부의 집 앞인데요. 웅이의 울음소리에 문을 열어주자 망설임도 없이 집 안으로 쏙 들어온 녀석. 밤새 추웠을 웅이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영조 씨. 따뜻한 집 안에서 몸이 좀 풀렸으니
1: 웅아! 통키, 여기 있는데 웅이야.
0: 통키와 인사를 시도하는 부부.
5: 통키랑 잘 지내야지.
1: 잘 지내야지. 사람한테 하듯이. 어, 동생이잖아.
0: 둘 모두 반기지 않네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웅아, 너 왜 그러니?
1: 어떡해.
5: 야!
0: 안 그래도 겁 많은 통키가 결국 숨어버렸네요.
4: 나 저 형아가 너무 무섭다.
0: 웅이도 놀랐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4: 나도 쟤 처음 본다옹.
0: 숨어있던 통키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통키야, 너 설마... 아이고, 결국 통키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민정씨, 통키 괜찮은 건가요?
1: 웅이를 저희가 밖에서 돌봐주고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도 다른 걸로 해줘보고 했거든요. 근데도 지금 대변을 꼭
5: 대변을 항상
1: 화장실 앞에 써요.
0: 웅이를 입양하려는 게 통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민정씨. 웅이를 드리고 싶어도 소심한 통키 때문에 걱정이랍니다.
5: 얘가 또 너무 순해서 그것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0: 많이 걱정이 되죠.
1: 그렇다고 추운 겨울 웅이를 계속 길에 둘 수도 없는 일. 그 고민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늘도 미아웅철이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고아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미아웅철, 웅이 잘 부탁드려요.
2: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가요?
3: 네.
1: 미아웅철 온다고 꽃단장 중이네요.
2: 제가 만지는데 그냥 그러면 네. 자기 할 일 하네요. 야, 이거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엄청 교감이 잘 돼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4: 내가 원래 좀 성격이 좋다옹.
1: 자, 그럼 웅이와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동휠체어가 고장났는데도 웅이를 위해 할머니도 목발을 짚고 한달음에 오셨습니다.
3: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4: 웅이야?
1: 웅이야, 할머니도 오셨어. 이 집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란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0: 집에 가자.
1: 잘 따라오던 웅이가
0: 웅이 가자.
1: 망부석이 되고
3: 웅이 들어와.
1: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망설였는데요. 녀석 왜 그런 건가요?
2: 웅이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약간 좀 들어올까 말까 약간 거리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여기가 안전한가? 아닌가? 아, 근데 고양이 냄새도 나. 아, 잘 모르겠네. 좋아하는 사람은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낯선 고양이 냄새, 내가 들어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공간, 머뭇거림이 당연히 있으니까 처음에 그 벽만 잘 허물어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3: 그러면 여기 문을 닫아놔도 웅이가 들어왔을 때 여기 집에 토끼가 있다는 거를 냄새로 알 수
2: 100% 알죠.
0: 토끼랑 잘 지내야지.
3: 잘 지내야지. 사람한테 하듯이.
1: 그런데 웅이가 토끼를 공격했었죠. 그 덕에 토끼가 꽤나 놀랐습니다.
2: 웅이는 다른 길고양이들하고 항상 경쟁만 많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3: 그러니까요.
2: 네. 사람은 너무 좋아요. 좋아해요. 사람은 너무 잘 챙겨주고 네. 자기한테 좋은 걸 많이 해준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대신에 다른 고양이는 얘를 밀어내야지 공격을 또 나한테 할 수도 있고 위협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웅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통키라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되고요. 보통은 처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가올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버티거든요. 그래서 눈싸움이라도 하는 상황이 있는데 토끼는 그냥 바로
3: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난 건가요?
2: 네, 대면했을 때 차라리 한쪽에 빨리 피해버리는 게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에서 응수하고 위협음을 내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좀 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고 대신에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좀 진행할 필요는 있다.
4: 난 평화주의 양이라옹.
1: 통키랑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다행이네요.
2: 웅이가 이게 또 방울을 달고 있잖아요. 이 방울을 달고 있으면 또 좋은 게 소리가 먼저 들리니까 상대 고양이가 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미리 자리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울을 다는 경우도 집 안에서 이렇게 합사 과정에서 좀 활용을 하는 솔루션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3: 그럼 달고 있어요?
2: 집에 와서도 그냥 달고 있는 게 통키가 조금 더 편안해할 수 있어요.
1: 그런데 선생님, 웅이가 다녀간 후 통키가 배변 실수를 했는데 이거 스트레스 때문인 건가요?
2: 경우에 따라서 영역 표시 목적으로 이렇게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 한가운데. 미드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양이들 스프레이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웅이가 요 근처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감이 느껴지니까 확실하게 영역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뭔가 그렇게 봤을 때는 통키도 웅이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이 많이 생겨요.

0: 거야. 그래야지 이 행동이 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거든요.
1: 문이가 잘해 줄 것 같아, 문이가. 지가 더 크니까.
2: 웅이가 집에 들어왔다가도 나가려고 하고 예전에도 외출냥이로 지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내도 될까요?
0: 웅이도 나이가 이제 꽤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바깥에 나갔을 때 위험 요소도 점점 늘어나요. 다른 고양이들과 싸웠을 때 밀려날 확률, 부상당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실내 냥이로서 적응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합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처음 웅이가 들어왔을 때 둘이 대면하지 않게 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합사는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웅이가 집에 적응할 방법 알아볼까요?
0: 지금 보니까 저쪽 방이 좀 통키가 평소에 많이 네네. 지내는 공간인가 보네요.
3: 네. 네. 통키가 좋아하는 공간.
0: 통키가 좋아하는 네.
3: 공간. 그리고 웅이가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온 적이 있는데
0: 네. 네.
3: 요 방을 좀
0: 이쪽 방에
3: 네, 보더라고요.
0: 이쪽 방을 한번 좀 볼까요?
3: 서재로 쓰는 방인데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한번 올라와서 여기서 그루밍 한번 하고
0: 이쪽 공간에서요?
3: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면은 웅이 공간으로 만들어주려고 지금 조기를 자리를 잡았는데
0: 여기 창 열면 바깥도 볼 수 있는 공간이네요.
3: 네, 네, 네.
0: 그러면 처음에 웅이가 와서 적응할 때 네, 이쪽 공간을 메인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거실 공간은 서로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공용 공간으로 쓰면서 합사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네네.
0: 만약에 웅이가 계속 나는 밖에 나가서 좀 대소변 봐야 될 것 같다고 되게 참다가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잠깐 나가서 대소변 보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세요. 너무 갑자기 바뀌면 이 영역도 적응해야 되는데 대소변 보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이러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할머님 오늘 뭐 챙겨오신 거 있으시죠? 이거 원래 웅이가 그러면은 그 전에 많이 여기 위에 원래 많이 올라가 있었구나.
4: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볼까? 이렇게
2: 웅이의 최애 방석을 방 안에 놓기로 했습니다.
3: 졸린 거 아니에요?
0: 고양이들이 약간 긴장될 때 졸린 듯한 표정 보이거든.
3: 긴장한 거구나.
5: 내 방에 온 것 같다.
2: 마지막으로 웅이와 통키가 친해지는 법 알아볼까요?
0: 먼저 요 문 앞쪽에서 네. 웅이한테 맛있는 간식을 줄 건데 통키도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3: 네.
0: 그래서 평소에 그냥 공짜 간식은 없는 대신에 이 교육할 때는 간식을 줄 거예요.
2: 먼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냥이들에게 각각 간식을 주면 되는데요. 겁 많은 통키가 잘 먹을까 했는데 아이고 앞발까지 들고 열심히 먹네요.
0: 통키 먹나요?
3: 네, 잘 먹어요.
0: 좋아요. 여기서 방울소리가 나잖아요.
6: 네.
0: 저희한테는 이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지 몰라도 통키한테 엄청 큰 소리거든요. 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근데 통키가 이 소리가 들려도 그냥 편하게 간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청심합니다.
2: 난이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문을 연 상태로 간식 먹기에 도전해봅니다.
0: 자, 마주쳤잖아요. 이때는 서로 신경 쓰기 전에 이렇게 자, 통키는 별 생각 없어요. 간식 먹어요. 자, 이 정도. 자, 너도 먹어. 괜찮아. 좋아요. 웅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고 통키
2: 서로 가까워졌어도
0: 웅이
2: 두 녀석 모두 거부감 없이 잘 먹는 모습이네요.
0: 둘 다 긴장감은 없네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1: 싸워주나? 알았지?
0: 이렇게
1: 싸우면 안 돼? 알았지? 때리면 안 돼. 아야
2: 웅아, 할머니 말씀 잘 들으렴.
0: 근데 이 노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긴장도가 슬슬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정도 하고 나면 딱 기분 좋은 정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교육 종료.
2: 웅이야, 동키야, 앞으로 집에서 잘 지내보자.
1: 누가 그렇게 누가 물을 주면 누가 밥을 줄 수가 있을래나 싶었는데 마침 저분 저렇게 길러주니 너무 고맙죠.
2: 솔루션 후 부부집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는 집에 잘 적응했다는 웅이. 그리고 두 녀석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6: 이제 가족이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웅아. 적응 잘하고, 나 사랑해.
7: 웅이 사랑해.
2: 웅이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곁엔 따뜻한 사람들과 집사님들이 있었죠. 앞으로 웅이 잘 부탁드립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0: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3: We haven't always been. When I was growing up, America had a much more cooperative. This is incredibly implausible.
2: 로버트 퍼트넘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기억 속 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에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달리기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4: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4: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4: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0: 하실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1: We haven't always been. When I was growing up, America had a much more cooperative. This is incredibly implausible.
0: 로버트 퍼트넘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기억 속 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에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육이 더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어떡해.
1: 옆만 드는 게 아니라 오늘 머슴 체험 같은데?
2: 지구를 몇 바퀴 더 돌아오는
3: 거야? 허리를 못 펴니까 허리가 아프네.
0: 이건 맛배기예요. 내일은 버스에.

0: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간식이 많은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먹었던 엿이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 무려 3대째 쌀로 엿을 만들어 온 가족이 있답니다. 계세요.
1: 안녕하세요.
0: 김경민 PD라고 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귀여우셨네요.
2: 김성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0: 네. 여기가 그 전통 쌀엿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네. 저 오늘 처음 시작해요. 항상 12월 초에 시작하거든요.
0: 아, 그러구나. 그리고 3대라고 하셨는데 네. 어머님이 그러면
1: 제가 3대요.
0: 아, 3대신 네. 거예요?
1: 네. 저희 외할머니, 친정엄마, 저.
0: 그럼 아버님은 또 같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2: 네. 장가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 생명과 풍요의 강, 영산강을 따라 넓은 곡창지대가 발달한 담양. 이곳의 깨끗한 물과 흙에서 자란 쌀로 창평 쌀엿을 만든다는데요. 전통의 맛을 3대째 이어가고 있는 최영래, 김성계 부부. 여름 내내 햇빛을 받고 자란 쌀로 겨울 동안 베테랑 부부의 정성을 더해 창평 쌀엿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0: 지금 아궁이가
1: 예.
0: 많네요. 네 개나 되네요.
1: 저희가 저기 첫 번째는 일대 네. 할머니께서 하신 건데 사용은 안 해요. 아. 근데 보물처럼 지금 신단지 관리라고 있고요.
0: 네.
1: 저희 이대 엄마께서 이제 여기 두 개를 구입하셔가지고
0: 아.
1: 네, 이제 한쪽은 꼬두박지고 요 두 개는 다리는 역할을 해요.
0: 네. 옛날에 그 일대 어머니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1: 예, 그러죠.
0: 엿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1: 네. 예, 예. 진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야 하니까 저는 예. 이제 그거 이제 맛있는 엿이 되니까 예, 고집하고 있죠, 지금.
3: 매년 12월이 되면 옛 방식 그대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커다란 가마솥에서 달콤한 쌀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저 바로 지금 이거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나무가 조금
0: 네네.
1: 그 미리서 막 쟁여야 하거든요. 네. 바쁘니까
0: 네.
1: 나무를 갖고 오셔야 돼요.
0: 아, 나무요?
1: 예, 예.
2: 멋있어 봐요. 시켜보라. 갑시다, 그러면.
0: 네네.
1: 잘 다녀오세요. 많이 싣고 와.
2: 네.

0: 겨울 내 쌀엿을 만들기 위해 여름 내 장작을 준비한다는데요.
1: 자, 한번 해보실랍니까?
2: 해봐요, 저.
1: 지금, 이거는 이게 참나무가 결이 잘 나가요.
0: 장작 그까이 거 쉽게 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이야!
1: 그냥 군대 앞면데요.
2: 아, 이게 쉽지 않네.
1: 자, 스냅으로, 스냅.
0: 야,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2: 스냅으로.
1: 그러면 처음부터 힘들어 만들고 마지막에 이펙트로. 처음부터 힘들어 만들고. 와, 와.
0: 다시 봐도 짜릿하네요.
2: 조만한 걸 다 저렇게 한 거예요?
1: 아,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저 기계로 옵니다.
0: 여름 내 통나무를 구매해 햇볕에 바짝 말려서 흩날 때마다 자르고 쪼갠답니다. 그렇게 한여름부터 겨울에 쌀엿 만들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저는 잠깐 동안 장작만 옮겼는데도 아, 숨이 차더라고요.
2: 이거 이렇게 아, 가져가면은 며칠 때워요?
1: 일주일 때겠죠.
2: 아유, 그럼
1: 내가 일주일에 태내면.
2: 그러니까
1: 한두가 편하겠네요. 아.
3: 장작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저 아무 나무나 태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 이게 참나무예요, 다.
3: 아, 참나무예요?
1: 네, 참나무하고 이제 불담이라고 하는데 불담이 세요. 화력이 세.
3: 아,
1: 참나무 자체가. 자, 오래 가고요.
0: 일주일치 장작을 쌓아둔 것도 제 일이었는데요. 겨울이면 베테랑의 일상이랍니다.
2: 아버님은 지금까지 나무꾼이신데요?
1: 그래요?
2: 네. 나무 해오고 나무 쌓고
1: 나무 사람한테 나무
2: 나무 보고. 네. 어머니가 선녀고 아버님 나무꾼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선녀와 나무꾼.
0: 어느새 끝이 보이네요.
1: 나무 정해놓고 든든하네요.

0: 갈아입고 왔습니다.
1: 아이고.
2: 다르게 보이네.
1: 어, 어울려요.
3: 전통 쌀엿의 명성에 맞춰 일복을 준비해봤는데요. 위생과 귀여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군밤 모자까지. 잘 어울리지 않나요?
0: 전통 방식으로 또 엿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어머님도 맞아. 행할 한복 입는다고 들어서 네. 제가 한번 맞춰 입었습니다.
1: 네. 어울려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또?
0: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뭐 제일 네. 첫 번째 엿 시작이 네. 쌀을 담그는 거거든요.
0: 아 이거를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몇 개를 좀 부는 거예요?
2: 예, 세 개.
0: 세 개요?
3: 겨울 3개월 동안 매일 쌀 60kg에서 80kg을 사용한답니다.
1: 이 쌀은 어디서 사요?
2: 네, 집에서 농사 짓던 겁니다. 농사 짓던 거. 저희도 농사 짓거든요. 시골이라.
1: 그럼 지금 해결고 1년 내내 준비하는 거네요?
2: 예, 예. 어떻게 보면 여섯 그 겨울 한철이지만은 준비하는 거지 연중이 연중 농사 지어야 하니까
3: 베테랑 부부에게 쌀엿은 한해 노력의 결실인 셈인데요. 그조차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2: 이틀 정도 좀 기다리면 돼요.
0: 이게 그럼 지금 바로 이렇게 물을 씻어서 얹히는 게 아니고 예. 요거를
2: 순서가 네. 이걸 이제 불리잖아요. 쌀이 예. 불려야죠. 밥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불려요. 뭐 오후 저녁에 이제 밥을 하는 거죠. 뭐 밥을 해가지고 저녁에 식혜를 앉혀요. 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그런 식혜물을 짜가지고 내일 다리면은 내일 저녁이면 10시까지 되는 거예요.
0: 이틀 정도가 딱 걸리는
2: 네,
0: 거네요?
2: 네, 이틀 걸리죠. 아. 네, 하루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틀 정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알고 또 같이 하면은 아실 겁니다.
3: 쌀이 쌀엿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우선 쌀을 불려서 고두밥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밥알이 동동 뜬 맑은 식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식혜를 다려서 조청을 만들고 드디어 쌀엿이 완성됩니다.
1: 이 시간대 좀 여유가 있을 때 네. 어느 엿기름 빻아갖고 식혜 안 치려면 또 빻아놔야 돼 미리서. 아. 그 또 오늘 장날이거든요.
0: 네네.
1: 예. 네. 만난 것도.
0: 장구경도 가고.
1: 예, 네, 장구경도 만난 것도 사 먹고 보리가 여기 있거든요.
0: 아 이게.
1: 예, 네, 제가 10월부터 계속 기른
0: 요게 보리가. 이게 보리예요.
1: 예, 네, 보리.
0: 이게 보리고.
1: 껍보리.
0: 여기 쌀이 이거.
1: 쌀 저희... 농사진 거.
3: 쌀엿에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베테랑이 직접 기르는데요.
4: 마지막에 찌른 기르고 있어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주고 물 관리해주고 엄청 추워서 엿지름 당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어떡해. 우리 집 와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0: 자, 가시죠.
1: 네. 아이고, 어떡해요. 힘들어서.
0: 아유, 아니에요. 하나만 옮기면 되잖아요.
1: 네.
0: 아이, 어머니 혼자 할 수 없겠네요, 이거는.
1: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죠.
0: 엿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머슴 체험 같은데.
1: 힘드시죠?
0: 아유,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3: 식혜에서 엿기름은 고두밥을 삭혀서 단맛을 내는 1등 공신인데요. 번거로워도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빻아서 사용한답니다.
0: 이 하얀 기름 당인 건가?
1: 네. 엿기름 가루. 보리잖아요.
0: 엄청 딱 단맛은 안 나는데?
1: 이제 이게 끓이면서 단맛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3: 엿기름이 빠지는 동안 창평 오일장을 구경하기로 했는데요.
1: 275 그리고 양말 두껍게 입으면
0: 275. 네. 아버님 원래 270 신으세요?
1: 예.
0: 네. 아 저거 신고 다니까?
1: 맞아요?
4: 양말 두꺼울 거 생각 돌려.
0: 아니야, 딱 맞아.
3: 생활 한복에 이어 털신까지 준비는 거의 퍼펙트한데요. 쌀엿도 잘 만들 수 있겠죠?
5: 어머니 드릴게요.
4: 나 어울리죠? 나 어울리죠?
0: 우리 어머니 그 엿 만드시잖아요.
5: 알죠.
0: 드셔보셨어요?
5: 네, 사근사근해갖고 맛있어.
0: 사근사근해요?
5: 네. 입에다 넣으면 금방 녹아. 아.
0: 하시죠. 다녀왔습니다.
4: 다녀왔습니다. 네. 와. 어이구, 장 많이 봤어.
6: 뭐야?
4: 자기 털신.
6: 털신.
4: 아따, 빛나네.
6: 아따, 겨울에는 털신이 최고지.
4: 예.
0: 저도, 저 뭐야? 어머님 저 사주셨어요.
6: 와, 또 반짝반짝. 반짝이. 반짝이. 네. 반짝이서.
0: 아, 아버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좀 더?
6: 제 거 신상인 것 같고.
3: 4시간 이상 불린 쌀을 씻어줍니다.
0: 이렇게요? 차차차. 이거 왜 저어주는 거예요?
6: 뜨물 좀 빼고 해야게. 텁텁한 맛이 없죠.
0: 야, 쌀이 엄청 많아서.
6: 네, 그래요?
0: 잘 안 저어지네요.
4: 쌀 나가면 안 돼요. 손 던져봐.
6: 아까운 쌀. 다리가 달달 떨린대.
3: 쌀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굴린 쌀 60kg을 바가지로 하나하나 퍼서 체반에 옮기는 것도 꽤나 힘들었습니다. 쌀 불리는 것만큼이나 물기를 빼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0: 여기서 빨래도 하고 고기도 잡고
1: 아.
0: 수영도 하고 우리 엄마 닮았는데
1: 오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 네? 농업단체
0: 네.
2: 만났습니다.
0: 사귀었을 때 여기로 불러 그냥 여기 자리네 여기로 동네 오빠 불렀어요 아빠
1: 아.
2: 동네 선배들이 나 불러가 청문했다니까요?
0: 동네 여동생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2: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니들이 뭔디?
3: 행복으로 벅찼던 결혼식 날. 참 많이도 싸웠던 신혼 시절을 지나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인생의 수많은 쓴맛을 지나왔는데요.
0: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우스 하면서 막 태풍에 날아가고 막 작물 안 되고 막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제 엿하면서 예, 좀 나아지는 모습 보니까 두 어머니들이 싱글벙글 하시죠. 잘 키웠다, 너희들 그러면서. 시골 농사 지는 분들이 큰 벌이가 안 돼요. 좀 애들도 커가고 뭐 그러니까 생계가 좀 이태롭고 그러니까도 전통 살렷이 애 아빠 말했듯이 안 없어지고 쭉 이어갔으면 자부심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제가 열심히 더 배워서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계속 힘들어도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0: 특별 제작한 대형 시루에 물을 받은 다음
1: 절반씩만 하려고요. 한 가루 무거우니까 예. 절반 나눠서 하려고요. 갖고 와가지고 가운데로 파야 합니다. 김이 잘 올라오게 예. 가운데로 공간을 남겨놓고요. 아, 예. 그냥 수증기가 이제 점점 올라 가운데서 올라오고 예.
2: 이렇게 해서 저 위로 올려요?
1: 예, 아까 제가 하는 방법 같이 이렇게 가운데를 파가지고 예.
2: 거 위에 이렇게 올리고요?
1: 예, 예.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2: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1: 네. 이제 수증기가 골고루 올라오니까요.
2: 이렇게요?
1: 네. 이제 뚜껑 닫으시면 돼요.
0: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60kg의 쌀을 시루에서 찝니다.
1: 이제 불만 떼면 됩니다.
0: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강불에서 끓여야 하므로 바구니에 장작을 많이 넣어줍니다. 이 모든 수고는 맛을 위한 건데요.
1: 미니 그 보면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미니 그 가마솥 해줬잖아요. 밥 즉석에 돌리잖아요. 예. 네. 맛있잖아요. 예. 일반 아까 공기에 죽는 것보다.
2: 그렇죠.
1: 나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맛에서 틀리다 이거예요.
2: 그 화력이 센 거는 이 참나무를 써서 그런 것도 있고.
1: 이 아궁이 자체가요. 예. 안에가 구조가 틀려요.
2: 아궁이의 구조도 화력이 세게끔 만든 예. 거.
1: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불이 그 이 안에서 쉽게 말해서 불이 돌아요. 한번 돌아. 아.
0: 고두밥을 강불에서 2시간 정도 찌면 뚜껑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김이 나는데요. 이때부터는 약불로 30분 정도 뜸을 들여야 한답니다.
1: 다 써보시랍니까?
2: 다시 먹어도 돼요?
0: 잘 된 고두밥은 눈으로 보기에도 고슬고슬 탱글탱글 밥알이 살아있는데요.
1: 꼬득꼬득하면 됐어요. 꼬득꼬득해요?
3: 네, 좀 꼬득꼬득해요.
1: 네, 잘 된 겁니다.
0: 이제 식혜를 안칠 차례입니다. 보온솥에 따뜻한 물을 받은 다음 갓 지은 고두밥이 뭉치지 않도록 물에 잘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털어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2: 조심하세요.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네.
0: 마지막으로 식혜의 단맛을 내는 엿기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1: 이게 식혜 만드는데요. 네. 밥하고 물하고 넣잖아요. 네. 그걸 삭히는 역할을 엿기름이 해요. 아.
2: 네. 이게 얼마큼 그럼 이렇게 삭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0: 7시간?
1: 7시간,
0: 8시간. 예, 그거는 뭐 시간은 뭐, 어. 좀 유동이가 있었는데, 네. 7시간, 8시간. 네.
2: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하고 내일 아침이래요. 언제 가신가, 또?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1: 잘 지내셨어요?
0: 예, 네, 아유, 뭐 어제 12시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뜨니까 지금 그렇게요. 아침 6시네요.
3: 시골 일이 그럽니다.
1: 예.
0: 아침부터 이렇게 바쁜가 봐요.
3: 불을 빨리빨리 지켜야
1: 돼. 예, 여기 토단지가 빨리 달궈져야 언니 끓으니까요.
0: 네네네. 라면 몇 개 넣으면 될까요?
3: 네, 하나 사가지고 고관 있으면 넣으십시오.
4: 아궁이에 빈틈없이 장작을 채워 가장 센 불로 팔팔 끓일 준비를 합니다.
3: 식혜를 짜야 합니다, 식혜.
0: 아, 식혜요?
3: 네, 불 식혜쓸 때.
4: 어젯밤에 안친 고두밥과 엿기름은 모두가 잠든 사이 잘 삭혀져 식혜가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식혜를 한술 크게 떠서 먹어봤는데요.
3: 어때요?
0: 달진 않네요. 제가 먹었던 식혜는 항상 달았잖아요.
3: 아, 그거는 설탕을 넣어가지고 근데 시중에 파는 것도 이거는 설탕 안 넣고 엿기름으로 한 거라 은은하게 달,
0: 은은하게 달면서
3: 예.
0: 또 담백하네요.
3: 예예.
4: 완성된 식혜를 큰 들통을 이용해 면포에 부어줍니다. 어제 일도 그랬지만 아, 이 일은 정말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0: 넘치진 않죠?
3: 네, 안 넘을 때까지 없습니다.
4: 식혜를 넣은 면포를 조물조물 짜서 식혜물만 걸러줍니다.
3: 다 됐어? 다 됐어?
1: 다 됐어, 이쪽에.
3: 이쪽에다 붙으면 됩니다.
1: 어떡해.
4: 밥알을 싹 걷어낸 식혜물을 가마솥에 부어주면 되는데요.
3: 아까운 국물. 아까운 국물을 갖다 흘리면 안 되죠.
0: 아, 죄송합니다.
1: 양을 좀 찌르세요.
0: 따뜻함.
3: 넘치지 마십시오. 아까워.
4: 베테랑 부부에게 식혜는 단순한 식혜가 아니기에.
0: 아니,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1: 네, 조심. 항상. 안 됐죠, 예.
4: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끔 최대한 조심하며 옮겼는데요. 이 작업을 수십 번을 반복한 끝에야 두 솥에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혜물을 다려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사용했던 솥과 냄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바닥까지 말끔하게 닦아줍니다. 식혜물을 다리는 동안에는 쉴 줄 알았는데 아궁이 앞을 지키며 불을 살피는 베테랑.
0: 아내를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어준 거예요, 숯을?
3: 나무가 이제 건드려줘야
0: 네.
3: 뭐 이제 공기가 접촉이 많으니까 잘 탈 거 아닙니까? 이제 화력이 세잖아요.
0: 지금 화력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 예, 지금은 식혜물 다릴 때는 무조건 화력이 세가지고 식혜물을 증발시켜야지 조청이 되니까.
1: 근데 이제 초반이라 그런 거 넣고 계속 휘적거리면서 떼야 하니까. 으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조절한다는 것이.
4: 맞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5: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불을 잘 봐야 돼.
0: 7-8시간을
1: 예.
0: 여기서 이거를 조려야 되는 거예요?
1: 예.
0: 와.
1: 너무 세게 되면은 빨리 이게 넘칠 수가 있어요.

0: 게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거품이 생겨서 또 넘칠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세게 떼다 보면 하얀 부분만 건지면 돼요. 자꾸 찬물로 저 수도 틀어가지고 헹구면
1: 돼요. 올라온 거예요?
0: 예. 네.
1: 아니 일단 여기 지금 겨울이 아니에요.
0: 여름. 어?
1: 여기는 한 여름에 아주 땀이 지금 다 땀이 나요. 땀이.
0: 이게 감기 조심하세요. 땀 흘리다가 밖에 그냥 나가면은 바로 감기로 하니까 싸매고 나가야 돼요.
2: 아궁이와 가마솥을 살핀 지 4시간여. 강불에 팔팔 끓던 식혜물이 어느새 반으로 줄었는데요.
0: 여기 합체야거든요. 여기. 이것은 한쪽으로 이제 네. 너무 면해서 여기로 합치는 거예요. 양이 이제 한가운데서 땀을 잡아야 되겠네. 이쪽으로. 하시겠어요?
1: 밑에는 지금 국물 그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0: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 방울이라도 엎으면 안 돼요.
1: 한 방울?
0: 아시죠?
1: 예, 예.
0: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요거 거품이 생기니까 한 번씩 휙 저어주면서 네. 한 국자씩 떠가지고 받쳐서 그걸로 부어주면 돼요. 체에다가. 체에다가
1: 이렇게
0: 걸러주게.
2: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수십 번을 부지런히 퍼 날라야 끝나는 일.
1: 아, 이거 허리를 못 펴니까 허리가 아프네. 아, 여기 필 수 있다. 이게 잠깐 허리 펴고 쉬고 싶어도 네. 빨리 빼야 되니까
0: 네.
1: 못 멈추겠더라고요.
3: 누러붙으니까
2: 식혜의 수분이 날아가 색이 점차 진해지는데요. 이때부터는 중불로 줄이고 바닥이 타지 않게 골고루 저어줍니다. 인내심을 갖고 5시간 넘게 달이고 달이면 묽었던 식혜물은 사라지고 깊은 단맛을 자랑하는 꾸덕한 쌀 조청이 됩니다.
1: 그게 지금 조청이 된 거예요?
3: 예예. 예. 가래떡에다가 이거 딱 찍으면 좋아요.
1: 아...
2: 조청이란 뜻 그대로 사람의 정성으로 만든 꿀인데요.
3: 색깔이 기가 막히네.
1: 와.
0: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제작을 잘 먹여야 돼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네.
2: 쌀로 만든 조청과 판상 궁합인 가래떡.
1: 와, 가래떡도 맛있는데 저걸 또 구우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
2: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닌가요?
0: 아,
1: 뭐 먹여주라고?
0: 어, 민망해라.
1: 아이, 먹여줘야죠. 아, 너무 금실이 이렇게 좋아요.
0: 아, 그거 고소하다.
3: 피디님은
0: 고소하고
3: 큰 걸로.
1: 아유, 감사합니다.
0: 달고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어디서 먹어볼까요, 이런 거?
1: 달짝지근하고 엄청 달진 않아요.
3: 네, 있는 날 달.
1: 딱 좋아요.
0: 쫀득쫀득하고.
3: 그러니까 조청은 역시 있는 날 달.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뒷맛이 있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냥
1: 그러니까요. 중간에 출출했는데 요거 딱 먹으니까
3: 기운 나고 또 네. 기운이 옛날에 서당에서도 학생들이 기운이 딱 좀 그시고 산만하고 기운이 좀 그시고 많아
1: 예.
3: 훈장님이 그렇게 초청에다가 그냥 애들 줬대요.
1: 저 일할 때 집중하라고 지금 먹이는
0: 거예요? 네. 아니 배고플까 봐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2: 엿을 만들 때 땀을 잡는다고 표현할 만큼 불을 조절해가며 저어주기를 반복해야 하는데요.
0: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불 조절. 그러니까 조절을 잘해야 돼요.
2: 불 조절을 잘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답니다.
0: 불이 싸면은 눌어가지고 이제 머머리가 생기고 탄내가 나고 그러면은 이틀 애 아빠가 불 저녁에 잠 못 자고 식혜 만들어 놓은 거 아침에 짜가지고 달인 거 그게 다 버려야 하니까 고생한 것을 내가 또 망치면 안 되니까 그 곤두서요. 아까 말했듯이 불 조절 못 해가지고 막 타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고생들을 많이 했죠.

0: 아궁이에 남아있는 숯을 최대한 덜어내어 불길을 확 줄여줘야 하는데요. 아궁이에 불길이 잦아들어도 가마솥의 잔열로 조청의 단맛은 더욱 깊어진답니다. 이때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 다리에 알이 베겼더라고요.
1: 얼추 다 뺐거든요.
2: 네.
1: 어제 해보니까 제가 더
2: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0: 점점 걸쭉해져가는 조청.
1: 아, 색깔이 네. 갈색이 되네요.
2: 네. 연한 갈색. 불을 쬐게 되면 너무 진한 갈색이 되니까 은은하게 빼다 소리가 뭔가 땀 좀 막. 보여요? 땀? 어머.
1: 근데 이게 진짜 아침부터
2: 네.
1: 이 전통 방식으로 하니까 손도 많이 가고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2: 네.
1: 이걸 현대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2: 저희도 이제 골몇 번 생각했죠. 네. 그런 식으로 가야 하나.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준 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집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조건 편하고 편하고 하다 보면 중요한 걸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내 몸이 고달프더라도 지켜나가는 걸.
3: 맛을 네. 지키려면
2: 네. 또 노력을 해야겠다.
3: 맛이 편해도.
0: 베테랑 부부가 고되더라도 전통을 지키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옛 방식을 고수하셨던 어머니의 맛을 잊기 위해서인데요.
2: 우리 엄마.
1: 어머니세요?
2: 저 같이 스승님. 엄마의
1: 대장님.
2: 스승님.
1: 제일 대장님 여기.
2: 네.
1: 할머니는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셔요?
2: 몰라요.
4: 19년 만
3: 19살 되셨던 지지.
4: 세대폭도.
1: 60년을 넘게 하신 거예요?
4: 네. 아유,
1: 영광입니다.
2: 전통 쌀년만큼은 호랑이처럼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불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옆에 누가 불을 빼주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넘쳤다고 이거 하나 못하냐고 그러면서 부지기 그걸로 때리셨어요. 저 너무 서러가지고 일부러 넘친 것도 아닌데 저 여기서 못 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지금도 누구나 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0: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어깨 너머로 배운 쌀년 만드는 솜씨로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강인한 어머니.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진 그 깊은 맛은 어느새 이들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1: 이런 데가 다 아프셨을 것 같아요. 손을 많이 쓰셔가지고.
4: 팔뚝이 아팠어요.
2: 심줄이 잡자.
1: 어깨 팔뚝이.
4: 서울 대학 때문에 가서
2: 관절 여기 이런데 다 마디마디가 지금 관절 왔잖아요. 삐뚤어졌잖아. 그 엄마는 손질에 맨손으로 막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중요한 시기라.
1: 아, 예.
2: 예, 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0: 본격적으로 땀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조청을 쉬지 않고 계속 저어가며 조청의 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4: 조금 폭풍이 올라오면 다 돼요.
1: 다 돼가는 거예요?
4: 네.
1: 그게 올라오면 볶음.
3: 볶음이요.
1: 많던 그 소단지에 네. 있던 그 식혜 그 물이
2: 쫄고 해서
1: 쫄고 쫄아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무 신기하다.
2: 이런 막이 생기면 조금 다 돼간다는 소리예요. 투명 유리 요거.
1: 야 이렇게 투명이 되네요.
2: 조금.
1: 맛있네요.
2: 고생한 보람이죠. 이게 잘 되면은
1: 이런 맛이구나.
2: 피로가 싹 풀려요.
0: 이제 드디어 도청에서 엿이 됐습니다.
3: 이런 좋은 엿을 만들라고.
2: 어제 저녁 꼬두박부터.

0: 그렇죠. 아니, 쌀 담그고.
1: 응, 쌀 담그고. 겟녀도 안 성이야. 쌀 역시 아니고 네. 겟녀도 안 성.
0: 또 남았지, 한 집. 그 색깔만 봐도. 색깔이.
1: 연하니.
2: 갓 끓여낸 갱엿을 조심스럽게 통에 담아서 온도가 낮은 차가운 방바닥에 옮겨줍니다.
1: 상태는
0: 너무 많이 인심을 너무 많이 네.
2: 뜨거운 갱엿을 충분히 식혀줘야 다음 작업이 가능한데요.
1: 이거 초벌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연하게 하기 위해서.
3: 엿을 늘려주는 거예요?
1: 예, 예,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3: 예, 잘 집중해서 해야겠어요. 기계가 또 잘못.
1: 예, 저 막 손가락 이렇게 끼고 막 그랬어요.
3: 그럼 돌아가서 돌려가잖아요.
1: 예, 요령도 해야 돼요.
2: 초벌 작업으로 하얗게 변한 쌀엿을 일정량씩 떼어내어 소분한 다음
4: 끝나는 소리, 끝나는 소리
1: 네.
2: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뜨끈한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둡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가족을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한 베테랑 부부.
1: 엿 처음으로 하니까 이럴 때 밥 한번 같이 먹자. 네. 여기 우리 시어머니, 시여사님, 우리 딸, 이쁜 공주마마, 김청희야.
5: 사대를 이을 우리.
6: 이거 일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저희.
7: 네.
6: 이거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7: 이제 힘내서 일하시라고, 두 어머니들.
6: 할머님,
1: 네.
6: 왜 이렇게 호랑이처럼 무섭게 가르쳐 주셨어요?
1: 그게...
6: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8: 근데 시집에 가면은 자리한계로
6: 네.
8: 잘 못하면은 엄마가 요것도 그게 자리한다. 아...
1: 그때는 이제 막둥이라 철이 없으니까 그 이해할 그 시기가 공간이 없었죠, 제가. 마음의 공간이. 지금 이제 큰 이제 애, 우리 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죠. 아 엄마가 이래서 나를 엄하게 했겠구나 그런 게지.
9: 이렇게 잘 해보게요. 3개월 동안
8: 생얼인계로 재수 많이 봐라.
9: 감사합니다.
2: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 각각 엿을 굳히는 차가운 방과. 엿에 바람을 넣는 따뜻한 방으로 가는데요.
3: 많은 분이 오셨어요.
1: 예, 엿 만들려면 네. 혼자 못 오거든요.
3: 네.
1: 조가 맞아야 여기서 바람을 넣고 가닥지 내고 자르고 이렇게 순서가 차근차근 해야 오늘 저녁에 일찍 끝나죠. 아. 안 그러면 밤새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초벌이 했잖아요.
3: 네네.
1: 이것을 저희가 먼저 수증기에서 잡 당겨가지고 바람을 네. 넣는다 그래요. 이것이 쌀엿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초벌해 놓은 것을 수증기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널판지처럼
3: 예.
1: 평평하게 자고 여기 다이아몬드지처럼 바람을 여기다가 아. 채우는 거예요.
2: 쌀엿에 바람을 넣어줘야 공기구멍이 생겨 바삭해집니다.
1: 네. 붙이기만 해요. 붙이고 쭉 잡아 당기고 네. 처음에는 전문가 됐을 때 꼬고 그거. 그 다음에 저기 절반 가져. 그 다음에 천천히. 급하면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슬로슬로. 후후 한번 하고. 네.
3: 붙이시고.
1: 붙이고. 가져올 때 이렇게.
3: 막고. 이렇게,
1: 네,
3: 이렇게. 네. 이렇게 갖고.
1: 네. 붙이고.
3: 붙이고.
1: 됐을 때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들어가고.
3: 그렇죠.
1: 거예요.
3: 맞아요.
1: 네. 이렇게 하고 널판지.
3: 다시 붙이시고 붙여야지.
1: 널판지. 해가지고 밑에부터 집어가지고
3: 여기까지 오셔야지.
1: 다이아몬드
3: 맞고
1: 가지고 때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네. 안쪽으로 바꿔서 예 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위에 천천히 하고 이렇게 붙여줘 네.
3: 주시고
1: 힘주지 말고
3: 주시고 주시고 문 열시고
1: 문 열시고 하는 일만 해. 예 네.
10: 건강히 살아줘.
1: 불 세게 하니까
3: 이게 왜
1: 너무 큰일 났네. 불 세게 하니까.

0: 엿을 한 입 크기로 자르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1: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네.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2: 이렇게?
1: 네,
2: 이렇게?
1: 네.
0: 선배님의 조언에 따라 손을 고쳐 잡고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잘랐는데요.
2: 길이 괜찮아요?
1: 네, 길이 그 정도 있어요. 더 눌러서 너 바람이 빠지게.
2: 누르지 말고 살짝만 잡아주고.
1: 네, 이게 예민해가지고.
2: 잘했어요?
0: 잘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람이 빠질까 엄청 긴장했답니다.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요. 그때
2: 어머, 잘라 버렸네.
1: 처음에 할 때 이 아가씨들도 혼자 많이 잘려먹었어요.
2: 야, 선배님들은 다르네요.
1: 네.
2: 속도가 네, 일정하게.
0: 선배님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따라간 것 같네요.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4: 승진.
1: 앞에 승진
2: 패스라던데. 넘어가요?
5: 네.
2: 할머니, 그러면 저 넘어가보겠습니다.
5: 네. 되게 빼지 말고.
2: 네.
5: 가슴 앞까지만.
2: 오.
5: 천천히. 하고 뒤로. 이 정도만. 열판지.
2: 열판지.
5: 이렇게요. 봐봐요. 천천히, 길게 빼면 안 돼. 짧게, 예. 네. 밑에 붙이고,
2: 붙이고,
5: 이렇게 붙이고, 요, 바람 잘 들어갔죠?
2: 잘 들어갔어.
5: 아, 한 번 더.
2: 싹싹싹.
5: 이대로.
2: 넓판지?
5: 네, 넓판지.
2: 넓판지.
5: 잡고, 먼저 딱, 제대로 딱 잡고,
2: 네, 잡고.
5: 그 다음에 넓판지.
2: 넓판지.
5: 밑에 붙이고,
2: 하고.
5: 천천히, 천천히.
2: 붙이고,
5: 네. 그 다음에 이렇게.
2: 싹싹싹.
5: 아까보다 낫죠? 네. 자, 문 열고.
2: 갑니다.
5: 네.
2: 아, 이게, 네. 이, 안 해도 더운데, 이건 올라오지.
5: 예. 네. 이 심정을 아시겠나요? 여름 옷 입어야 돼,
2: 반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5: 천천히 할게요, 우리는. 안 풀려가지고. 됐어요. 이제 널판지.
2: 널판지. 그리고.
5: 안으로 잡당겨서. 밑에부터
2: 밑에 붙이고,
5: 붙이고, 위에 붙이고,
2: 위에 붙이고.
5: 한 여신 싸듬고,
2: 싸듬고,
5: 잘했다,
2: 잘했다.
5: 와, 한 번 더,
2: 한 번 더,
5: 한 번 했다, 한 번 했다고. 네, 널판지,
2: 널판지,
5: 붙이고,
2: 싸, 하고,
5: 안으로,
2: 안으로,
5: 밑에서,
2: 붙이고,
5: 위에 붙이고,
2: 붙이고,
5: 잘했다,
2: 잘했다.
5: 네, 문 열고.
3: 만원이라고.
2: 근데 그거 망쳐가지고 그 엿 판매 못하면 안 되니까. 좀 하다가 이제 좀 빠질까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끝까지 좀 이걸 일을 했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고수들의 기술을 제가 잠깐이나마 이렇게 해봤던 게 정말 의미 있었고, 이거는 좀, 우리 삼형제한테 또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아빠가 만든 엿이다.
0: 쌀엿의 맛을 더욱 돋아주는 엿치기.
5: 엿치기거든요. 구멍 큰 사람이 내일 맛있는 거 쏘기.
2: 아.
5: 예.
2: 작업 잘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5: 예.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야, 엿내수! 보세요.
4: 이거 제일 맛있어.
5: 징크죠? 오, 잘 골랐다.
0: 한 해의 수고와 이틀의 노력이 담긴 쌀엿을 드디어 맛보게 됐는데요.
2: 바삭바삭하네요. 찍으면 더 바삭한 거잖아요.
5: 네.
0: 이번 겨울에는 달콤하고 바삭한 전통 쌀엿 어떠신가요?
6: 역시 성질이 딱 붙는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 관계도 딱 붙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박 씨하고 같이 뭐든지 같이 한다는 거. 가족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

0: 예, 아무튼 같이 한다는 것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랜 기다림 끝에 달콤한 맛을 내는 쌀엿처럼 부부의 사랑도 달콤하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러브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4: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4: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4: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한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와닿아서 좋은 취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1: 약간 정치가 있는 분이 아닐까? 우리의 주제상.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2: 모든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다 필요한.
0: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다 모였으니까 뭔가 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1: 아빠, 내가 막 아빠 같아. 아빠, 아빠, 아빠. 어머, 주인공?
0: 네네. 표정이.
1: 안녕하세요.
4: 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디 아빠 이은선이라고 합니다.
5: 인천으로 2년 전에 시집 와서 아기 키우고 있는 장혜정이라고 합니다.
4: 아내분이 남편분을 제보했다고 들었어요.
5: 네.
4: 남편분을 제보했다고 들었어요.
5: 네. 아, 이제 저희 남편이 원래는 굉장히 마른 체격이었는데 이제 단기간 안에 25kg 정도가 찌고 저랑 같이 살면서도 계속 살이 찌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또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고 또 살이 찌고 하니까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 단기간 10kg.
4: 탄수화물 많이 드신 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6: 탄수화물 많이 먹는 편이죠. 저는 라면, 떡볶이, 그다음에 뭐 피자, 그다음에 뭐 볶음밥 좀 같은 거, 라면 같은 것도 먹고 밥만 먹고 그리고 또 빵집게 되고 피자빵 그리고 시리얼도 먹고 이제 라면 같은 거 얼큰한 거 먹고 나면 단기 땡기니까 그 단시리얼을 두 개 말아 먹고 중국집에 전화해서 뭐 짬뽕이나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루는 그냥 계속 탄수화물의 반복이에요. 탄수화물의 반복이에요.
0: 탄수화물이라 그러면은 흔히 그냥 뭐 밀가루 음식, 떡, 빵 이것만 탄수화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3: 밀, 쌀, 보리 같은 전곡류와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는 대표적인 복합 탄수화물 식품이죠. 천연 탄수화물을 가공한 밀가루, 쌀가루, 그 가루로 만든 면, 빵, 떡 등의 식품은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당류 또한 탄수화물이랍니다.
0: 우선 자연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좋은 탄수화물이다 생각하시고 형태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안 좋고 완전히 극단에 있는 그런 정말 액체류라든지 뭐 시럽이나 액상과당 같은 것들은

0: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단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럼 흥선님이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관찰해볼까요? 아내 혜정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신선한 재료로 담백하게 국을 끓입니다. 회사 일을 마친 흥선님이 퇴근을 했네요.
2: 아이고.
1: 흥선님이 집에 오자마자 손에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과자.
3: 아니,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먹어서 어떡하려 그래? 어?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2: 이거 먹는다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다.
1: 탄수화물을 찾아 냉장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남편을 본 적이 있는가?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 찾는 흥선 하이에나.
3: 저 모습 근데 예전에 제 모습하고 되게 겹쳐서 저 지금 완전 깜짝 놀랐네.
1: 탄수화물 찾다가 빈속으로 갈 수 없잖아.
2: 오늘은 너로 정했다.
1: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뭔가요? 아, 즉석
2: 먹을래?
1: 식품이군요.
2: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봐, 몸을 못 가르잖아. 오빠 살이 쪄가지고.
2: 내 모든 실수를 살로 연결하지 마라.
3: 아니, 살이 단기간에 많이 쪘으니까 빼라고 그러는 거지. 싱겁나?
1: 국에 마른 밥과 즉석 면이 흥선 씨의 저녁 메뉴입니다.
3: 탄수화물을 반찬으로 먹는 느낌이죠. 밥에 곁들여서, 그죠?
0: 탄탄이요, 탄탄.
3: 어, 탄탄으로. 네.
2: 입가심으로.
1: 눈 깜짝할 새 식사를 마치더니 또 달콤한 빵을 꺼내듭니다.
2: 자, 이거 봐라. 맛을.
3: 없네.
0: 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2: 배가 불러도 입에서는 단 게 땡겨요. 그러면은 뭐 단 과자 같은 거나 단 빵, 뭐 아이스크림 그런 것을 찾게 되고 입에서 자꾸 땡기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1: 진짜 문제는 주말입니다.

0: 일어나서 바로 냉장고.
1: 저러기 쉽지 않은데. 일어나서 막 뭘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오, 역시 탄산이에요.
0: 아침에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1: 탄산으로 수분 보충이라.
2: 야, 아침부터 저렇게 단 거를 드시네.
3: 하나 더 마셔야 돼. 아, 근데 이제 냉장고에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먹어요.
2: 야,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자. 음료수를 종류별로 섭렵하더니 달콤한 크림빵까지 해치웁니다.
3: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갈 정도 나고 속도 좀 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려고 먹는 것 같아요.
4: 정신 차리려고?
0: 문제가 있네.
3: 밥 뭐 먹어?
5: 나 약간
3: 빨간 걸로 가자.
5: 매운 거 먹고 싶어.
6: 그렇다면 일요일 아빠가 요리사. 매콤달콤한 오늘의 요리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어묵 한 가득, 거기에 치즈까지. 와우, 흥선육회 떡볶이 완성입니다.
5: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으세요.
5: 맛있겠다, 오빠.
6: 손이 큰 흥선님은 요리할 때 한냄비가 기본이라는데요.
0: 아이고야, 저걸 다 드셨구나.

0: 이거 뭐예요?
1: 다음 선수 등장이요. 바로 냉동 피자. 그리고 볶음면까지. 아하.
2: 쌀인가?
3: 그럼 쌀국수야, 쌀국수.
0: 페어링을 맞춰서.
4: 볶음 쌀국수. 와. 이제 정제탄수화물에 이제 정제탄수화물.
3: 콜라까지 들어가시면.
4: 와. 아.
2: 살찌는 맛이야.
1: 이야, 심각한데요.
3: 주말에는 이제 만들어도 먹고, 그리고 배달로도 먹고.
1: 아, 이렇게 드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3: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체력 저하도 좀 있고요.
0: 자고 일어나면은, 아,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체중은 불어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2: 짠, 고생했어.
3: 응, 수고해. 앞으로 더 수고해.
1: 귀하신 흥선님, 탄수화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4: 약간 좀 걱정돼서 약간 좀, 약간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5: 아,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절정의 역대급이신데.
4: 저는 지금 봤을 때 이응선 님도 그렇고 네. 온 가족 전체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네. 빨리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6: 네네, 네, 그래 네. 보여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어서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반갑습니다.
3: 아, 네, 반갑습니다.
1: 스튜디오에 오기 전 흥선 님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4: 네, 보시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빨간 거는 뭔가 저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6: 보시면은 간수치 어떻게?
4: 그렇죠. 일단 간수치가 올라가 있고 초음파 영상이랑 같이 봤을 때 좀 지방간도 있으시고 콜레스테롤도 엄청 높고요. 그렇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요. 고지혈증도 지금 그냥 있으신 거거든요. 저희 간마지티는 술 많이 드신 분들도 좀 올라가는 수치예요. 그래서 술도 좀 드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공복혈당도 약간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으신 것 같고요.
3: 고지혈증에 혈압도 높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니까, 아, 거기서 이제 좀 덜컹했죠.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진짜 관리해야 되겠구나.
1: 이어서 우 교수는 관찰 영상에서 발견한 점을 언급하는데요. 흥선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치킨했던 그 장면입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도 나고 속도도 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4: 저는 어떤 것들이 보였냐면요. 뭐 나와서 아이가 놀고 있잖아요.
3: 네.
4: 그런데 냉장고로 먼저 가세요. 그렇죠.
3: 네.
4: 근데 그게 지금 나는 아이보다 더 내가 좀 급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허한 것 같고 정신 차리려고 먹는 것 같다.
3: 네.
4: 라고 말해주셨는데 굉장히 사실 이게 중독의 증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다른 뭐 마약.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은 일단 우리 몸은 그것부터 찾게 돼요. 다른 내 가족, 사랑하는 딸 있지만 그걸 우선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당 중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탄수화물은 당 복합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죠. 반면 단순당은 몸에 즉각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을 급하게 떨어뜨리고 몸은 또다시 당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순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을 더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당 중독의 메커니즘이죠.
4: 아마 주무시기 전에도 이런 음료 같은 것들을 좀 마시고 주무시나요?
3: 아, 네.

0: 그렇죠.
1: 잠들기 직전까지 정제 탄수화물을 폭식하고 단 음료를 마셨던 흥선님.
0: 보통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 뒤면 좀 짜증이 올라와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 상태로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혈당은 떨어져 있으니까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눈앞에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어도, 그쵸. 그것보다는 그냥 내 몸이 내리는 신호가 먼저 이 혈당을 올린 음식을 찾는 거예요. 도파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그 부위를 저희가 본 건데요. 보면은 마약하는 코카인, 그리고 이제 설탕을 많이 먹는 이렇게 좀 비만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 어떤 그 보상회로 도파민이라는 걸 느끼는 게 좀 낮아져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처럼요. 근데 이런 당뇨의 무서움은 먹을수록 같은 정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혈관질환들,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암들 발생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1: 현재 흥선님은 얼마나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는 걸까요?
2: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음료에 아마 이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양만큼 한번 옮겨보시겠어요?
3: 아, 네. 음료 들어가 있으니까 설탕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한 3개?
4: 3개? 무슨 3개? 저 1리터가 다른 건 없어요?
3: 아니, 다른 것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2: 1.5리터예요. 1.5리터.
4: 아니야, 3개 아니야. 절대 3개 아니야.
3: 아니야, 이렇게 달지는 않았어.
2: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땐 이 정도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3: 네.
2: 그런데 실상은요. 오. 각설탕이 60개 들어가 있어요.
4: 60? 오빠 3개라고?
3: 1.5리터예요?
2: 1.5리터에 각설탕이 60개가 들어가요.
3: 저게 다, 저게 녹을, 아, 녹는 것 말도 안 나온다.
4: 설탕 덩어리인가 보다.
2: 정말 어마어마하죠?
3: 네.
2: 보통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3: 아, 마지막으로 짠 5개는 먹을 것 같은데요.
4: 해틀려? 5개를?
0: 해틀려?
1: 충격적인 결과, 날마다 흥선님은 각설탕 300개의 맞먹는 당을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3: 아, 거기서 이제 좀 덜컹했죠. 저는 탄산물에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4: 와, 진짜 좀 심각하다.
5: 저는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흥선 씨, 저 지금 몇 킬로게요?
3: 글쎄요.
5: 저도
0: 진짜 어려운 질문.
5: 저도 저 시작은 100kg였어요. 이 제가 키가 161인데요. 100kg까지 쪘었어요. 근데 그때의 증상이 흥선 씨랑 똑같았어요. 먹는 패턴, 뭐 먹는데 보이는 집착의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좀 낮은 경각심. 좀 보면서 저는 공감이 진짜 많이 됐고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한테도 아니 전문가인데 선생님부터 먼저 살 좀 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단기간 안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나를 좀 생활을 돌아보고 이 생활 속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저희랑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앞으로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음식을 좀 신나게 따라서 만들어도 보시고 운동도 해보시고 하면서 잘 고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3: 궁금한 거는 제가 솔직히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단시간에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요. 저 자신한테도요.
0: 네, 우리가 뭔가에 중독돼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못할 것 같다. 두렵고. 한 2주 정도는 정말 힘들어요. 네, 2주 정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지나가면은 우리의 뇌의 보상 체계가 달라져요.

0: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위나 뭐 운동이나 뭐 산책 이런 것들 저희가 좀또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 운동 같은 것도 사실 우리 몸에서 좀 이렇게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나오게 하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시는 걸 따라오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바꾸실 수 있어요. 저희는 먹는 걸 줄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른 걸 먹으라고 할 거예요. 배는 놀랍게도 훨씬 더 부를 겁니다. 그런데 살은 빠지실 거고요. 그리고 머리에 어떤 뿌연 것도 많이 걷혀질 거고요. 에너지도 날 거고 웃는 일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더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1: 한편 일상 관찰에서 흥선 씨는 만성 피로에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2: 저희가 관찰 카메라를 봤을 때
3: 네.
2: 움직임의 영역이 너무 없었어요. 운동을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신 것 같아요?
3: 운동을 마지막으로 한게 딱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하게요. 네.
2: 그전에는 두 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취미자 레포츠 스트레스 해소법이 야식과 TV 보는 거였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새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새로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 귀하신 몸, 귀하게 돌보자.
1: 흥선이 삶에 찾아올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격 솔루션. 우 교수가 직접 흥선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0: 오늘 저는 먼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당 중독, 그리고 그게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부엌을 좀볼 거예요, 부엌을. 네, 부엌을 좀볼 거예요, 부엌을. 수면 환경이 또 어떤지도 우리가 이렇게 당 중독을 이겨나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좀, 부엌 좀 봐보겠습니다.
3: 네.
1: 우 교수가 향한 곳은 문제의 냉장고.
0: 저 마트 온줄 알았어요, 지금. 마트 냉동창고 이러고 온줄 알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우와. 재난 발생할까봐, 그쵸?
5: 배고픈 게 재난이죠.
0: 아, 배고픈 게 재난이니까.
1: 구비해 놓은 식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6: 아버님, 혹시 그 주변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더 이상?
5: 아,
6: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더 이상? 지금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시간.
0: 혹시 뭔가 있어요?
5: 조금 있어요.
0: 뭐가 있어요?
5: 여기 이제.
0: 여기, 와, 초코파이, 군대 오셨어요? 이걸 왜 초코파이를 숨겨놔요?
5: 자진신고하라고 하셔가지고.
0: 아니, 초코파이를 여기 숨겨놓으셨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먹는 건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걸로 구성이 돼요. 이 건강이라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이거를 먹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영향을 끼치거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런 그런 뭐 정말 어떤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해서 소비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일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먼저 좀 빼볼게요.
1: 탄산음료, 달콤한 우유, 커피, 주스가 줄줄이 나오네요.
0: 이것들의 특징은 이제 흥선님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가 알코올류를 또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그렇죠. 술 마시면은 안주 엄청 많이 먹잖아요.
5: 네.
0: 그런데 술다 마시면 또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5: 맞아요.
0: 햄버거 먹잖아요.
5: 네.
0: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5: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먹겠네요.
0: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요. 그거는 물을 마셔야 돼요. 갈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거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어떤 세포들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요. 이제 시상하부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알코올은 그걸 풀어요. 안 마실 수 있는 술은 안 마시는 게 좋다.
5: 네.
1: 이번엔 냉동고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5: 냉장고가 발가락 깨졌는데.
1: 이 식품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0: 굉장히 달달한 소스들이 이제 좀 줄을 이루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사실 피자의 그 도우는 굉장히 탄수화물 베이스예요. 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요. 이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0: 야채는 적을 수밖에 없고.
1: 영양 정보표를 보고 탄수화물과 당류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우 교수는 부엌 곳곳에 가득했던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전부 꺼냈습니다.
2: 흰선님 같은 상태, 많은 그런 이제 당 중독, 그리고 이제 내장 비만이신 분들이 그래요. 사실 훨씬 더 삶이 명료해져야 돼요. 훨씬 더 고민할 거리가 없어야 되고요. 내가 집중할 것들, 내 가족, 내 일, 뭐 이런 생활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 뇌도 훨씬 더 차분해지고 더 절제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드릴 거예요. 제가 해적이 된 것 같아요. 가져가네. 네. 좀 준비된 거 가져와 주시겠어요?
1: 액상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 초가공 식품 끊기. 흥선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3: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미안이가 여기다 담아줘.
2: 어휴, 그래.
3: 자, 이것도.
2: 자, 이것도.
4: 가라. 응. 아, 난 속이 시원하다. 이거 다 없어지니까.
3: 작별 쉬움 뭐 이런 거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깔끔하게 보낼 때.
2: 아, 그래. 좋아요.
3: 한꺼번에 깔끔하게 보내겠습니다.
2: 굉장히 좋은 과제입니다.
3: 잘 가, 내 보물들아. 너희들은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건강하게 잘 살게. 여기서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안녕.
4: 아, 거리가 어떻게 이래. 아, 저것들은 아빠가 보내줘야 되는 것들이래.
3: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진심을 다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1: 다음은 수면 솔루션. 흥선님은 평소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 증상도 보였는데요.
2: 굉장히 무서워요, 수면 무호흡은.
5: 네, 자면서 느껴져요, 숨 안 쉬는.
2: 아, 그래요?
5: 네, 들려요.
2: 그,
5: 네.
2: 그리고 심장도 갑자기 빨리 뛰고 혈관도 수축하고 난리가 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자면서 자꾸 반복되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이런 게 위험이 확 올라가게 돼요.
1: 우 교수가 수면 자세를 봐주는데요.
2: 옆으로 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열려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팔다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긴 베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 중독과 수면 솔루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이렇게 수면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졸이라는 게 뱃살을 둘찌게 하고요. 단 걸 땡기기예요. 이런 거 자꾸 먹어라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수면을 일단 잘 취해야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살이 찌시면서도 약간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고 수면도 좋지 않으셔가지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피곤함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수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해드린 거죠.
1: 누가 또 오셨나 본데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잘 지내셨어요?
3: 네.
4: 안녕하세요. 아니 공부하고 계셨어요?
6: 네.
4: 아, 한번 가봐요.
2: 굉장히 또 이제 보물로 여기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4: 그쵸. 네,
2: 그 친구들 좋은 데 보내줬어요.
4: 좋은 데 다 보냈어요?
3: 네, 보물을 좋은 곳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4: 아, 그러면 이게 다 비어가지고 마음 헛헛한데 이거 어떻게 채워요? 뭘로 채워야 될까, 이제?
3: 이제 그동안에 나쁜 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쁜 친구들은 갔으니까.
4: 그니까요.
3: 이제 진짜 보물 같은 친구들로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4: 맞아요.
1: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 과당에 중독되었던 흥선님을 위해 식단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식단 코칭,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7: 여기 보세요. 충분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섭취, 그리고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나 불포화 지방산은 꼭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아셨죠?
3: 네.
7: 오케이. 하루에 한 끼에 단백질을 섭취한다. 매 끼마다 필요한 양이 있는데 본인 손에 이렇게 차도록, 한 손에 차도록 그거를 포만감 있게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자, 그럼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구입하러 함께 가볼까요? 시장에서 신선한 원물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
8: 식물들 보는 거 한 번씩 하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1: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잡곡입니다.
2: 밀, 쌀, 보리, 자연적인

0: 탄수화물들 안에는 굉장히 유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식이섬유 이런 게 있어요. 얘네는 굉장히 우리 수명도 늘려주고요. 뇌 기능도 보호해주고 아주 좋은 작용들을 합니다.
1: 천연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명심하세요.
2: 오늘 사고 싶은 게 저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라던가 삼치 같은 거.
3: 굉장히 좋죠. 거가...
1: 등 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오메가3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신선한 채소도 건강 식단의 필수 요소죠.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구매해보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할 건강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2: 가장 평소에 자주 먹는 게 뭐죠?
3: 밥이죠. 네.
2: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흰 쌀밥만 드셨다면 앞으로의 식생활에서는 잡곡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0: 잡곡이나 뭐 렌티콜 같은 거로 채우면은 정말 밥만으로도 단백질과 좋은 식이섬유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을 다 섭취할 수 있거든요.
2: 우리 두 번째로 해볼 음식은 면 요리예요. 이 곡식을 재분해가지고 면으로 만든 것들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당급수가?
3: 빨라요.
2: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 당급수가 빠른 그 면들을 먹으면은 사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면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면 요리, 면 먹는 식감 이런 것들이 삶에 좀 낙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큰 기쁨이고, 그렇죠?
1: 면순이 면도를 위한 건강 식재료, 바로 두부면입니다.
2: 두부면은 두부를 압착해서 면으로 이렇게 썰어놓은 거예요. 탄수가 낮아요, 되게.
0: 두부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1: 거기에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더해 영양만점 건강식을 만들어봅니다.
2: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정말 큰 투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병이 생겼을 때 그때 뭔가를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면서 관리식을 먹는다, 예방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두부면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다.
0: 잘 먹겠습니다.
2: 네, 한 맛 한번 보세요.
0: 잘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크게 한 입 먹어봅니다. 식재료 구입부터 요리까지 처음 경험하는 건강식.
3: 생각보다 살이 탄탄한 걸 좋아하시네.
2: 어때요? 레스토랑 안 부럽죠?
4: 맛있어요.
2: 생선이 너무 맛있어요.
3: 저는 솔직히 이런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게 이런 거는 좀 싱거운 맛일 거다, 나쁜 맛일 거다, 제가 싫어하는 맛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1: 식단 솔루션 보너스, 매끼니 신선 채소를 편리하게 섭취하기 위한 팁이 있답니다.
2: 아이도 키우셔야 되고 회사도 가셔야 되는데 매번 냉장고만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배고플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프랩을 해놔야 돼요. 밑준비.
1: 일주일에 한두 번 한꺼번에 채소를 구입해 소분해 놓으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그 시각 부산에서는 김경록 코치가 한창 분주한데요. 운동은커녕 움직이기도 귀찮아했던 흥선님을 위해 운동 솔루션을 고안 중입니다.
5: 정상 컨디션 만들기가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일단 흥선 씨가 지금 너무 몸이 만성 피로와 수면 불균형으로 전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적으세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체 에너지를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요.
1: 본격적으로 운동하기에 앞서 자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초 체력을 갖춰야 합니다.
5: 두 번째 단계는 물론 우리가 내장 비만, 체지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베이스긴 하나 단계를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둬서 흥선 씨가 그 운동을 매번 해나감에 따라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곧 그게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게끔 하는 게 제가

0: 생각하고 있는 총 운동 플랜이 됩니다.
1: 체지방 감량을 위해 유산소 운동 실시.
0: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료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두 분을 함께 운동을 하게끔 하면서 땀 흘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같이 가져가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데.
2: 우승아, 오늘 퇴근하고 운동 꼭 참여하자.
3: 혜정아, 근력을 기르자. 혜정아,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나부터 운동하자.
1: 그래서 매일 저녁 8시 두 분은 함께 운동을 시작합니다.
0: 화상 미팅을 통해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괜찮겠다. 3주간에 체지방 5kg 정도 감량은 기본적으로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1: 열흘 뒤 흥선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4: 계세요?
5: 네.
4: 네. 안녕하세요.
6: 리아나.
4: 안녕하세요.
6: 네.
4: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뭐 매일 음식 가려 먹고 때 되면 운동하고요.
7: 선생님들이 저한테 중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거 중독이라고? 끊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막상 실천으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몸도 축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 상태도 좀 멍해지거나 머릿속에 뭐 뿌연 거 낀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기도 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1: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7: 그래도 한 4, 5일 정도 지나니까 4일부터인가? 그때 이제 되니까 또 이제 전날도 안 마셨는데 오늘도 안 마셔볼까? 이게 쭉쭉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열흘째까지 이어지고 있죠.
1: 다행입니다. 밥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 이제 원 재료만 먹으려고 하고요. 밥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톡톡 터지는 게 있어요. 쌀밥 같은 경우는 몇 번 씹고 그냥 넘기는데 얘는 그런 식감이 퍼지는 식감이 있다 보니까 또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밥도 좀 천천히 먹게 되고.
1: 건강 식단과 운동을 완수하면 칭찬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7: 고맙습니다.
4: 미안해, 아빠 잘했어.
7: 아빠 최고 해줘. 아빠 최고.
6: 아빠 박수.
7: 아빠 사랑해 하트.
1: 귀여워.
7: 자, 됐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10일째.
1: 나쁜 탄수화물에 중독됐던 흥선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눈물겨운 도전기. 흥선님을 위한 운동 솔루션의 핵심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어떤 운동을 하는가는 크게 중요치 않고 매일 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하네요.
8: 오늘 운동 끝내 소감이 어떠신가요?
2: 죽어가세요.
8: 죽어가세요. 와.
2: 하지만 이제 이 느낌이 더 좋아지겠지?
8: 그래, 그래야지.
2: 중독이 되려면 이런 거에 중독이 됐어야 되는데.
8: 아휴.
2: 이상한 탄수화물. 무슨 뭐 설탕 이런 거에 중독이 되거든.
7: 그 식단 선생님도 이제 계속 해갖고 연락 오셔갖고 오늘 드신 거 뭐 드셨냐, 앞으로는 이렇게 드셔보셔라 하고는 코칭도 해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속 연락 오셔갖고 혈당 관리 이렇게 하시고 뭐.
4: 선생님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9: 네.
4: 그 음료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 뒤로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7: 아니요. 정말 냄새도 안 맡았어요.
4: 진짜요?
7: 네.
4: 대단하십니다.
7: 정말 힘들었어요.
4: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정말 걱정됐던 부분이어가지고.
7: 네. 잠도 될 수 있으면 전부

0: 좋겠어요. 꼭 그런 시간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응원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1: 아유, 네.
2: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흥선님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누구시지?
2: 비 내리는 정자에서 부부를 기다리는 한 사람.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물의 정체가 뭘까요?
4: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올라오세요.
3: 네. 저는 그 약선 요리 같은 거, 그 절밥 알려주시는 그런 레시피를 또 이렇게 찾아오셨나.
4: 예, 저는 마음과 쉼을 공부하는 명상 전문가예요. 명상이 왜 이렇게 현대인에게 필요하고 대두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어제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명상은 온전한 쉼이죠. 우리가 몸도 잠을 통해서 쉬듯이 마음도 명상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쉬면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을 쉬는 기술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약간 나의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한 발자국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하시면서 그냥 스스로를 그냥 느끼시면서 좀 스트레스에서 자기를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 한 거고요.
4: 자, 이제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비가 내리고 새가 지저귀고 강물이 흐르고 작은 비 떨어지는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새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구나. 요 명상하면서 생각이 일어났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회사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6: 아니요.
4: 다이어트 생각이 일어났나요?
6: 아니요.
4: 국물 떡볶이 생각이 일어났나요?
6: 아니요.
4: 아주 프로페셔널하신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내분은 우리 18개월 우리 애기 생각났습니까?
3: 아니요.
4: 안 났죠. 이게 명상의 힘이에요.
6: 명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잡생각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배고픈 느낌도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3: 너무 좋았어요.
2: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3주간의 식단과 운동, 적신호가 가득했던 흥선님 건강에 파란불이 켜질까요?
6: 떨리네요 지금. 예. 저희도 이제 3주 동안 이제 노력한다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두렵기도 하고 뭔가 좀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3: 이은선님 나오세요.
7: 아, 네.
5: 네, 들어오세요.
7: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오셨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6: 플랜 짜주신 대로 네, 식단하고 운동할 시간은 운동하고요. 알려주신 대로 최대한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5: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말뿐이 아니신 게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체중에서 5% 이상을 빼면은 우리가 대사적인 이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좋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거의 한 20일? 20일 정도 시간에 거의 8kg 가까이 체중이 빠지셨어요.
8: 와.
5: 보시면 그것도 거의 지방, 체지방 위주로 빠졌어요. 네.
2: 와, 엄청난 결과입니다.
5: 복부둘레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10cm? 거의 한 10cm?
8: 10cm.
2: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네요.
5: 제 전체 콜레스테롤은 이제

0: 216까지 줄어들었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아직도 좀,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150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공복혈당이 72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공복혈당이.
1: 외모는 물론이고 건강 상태까지 몰라보기 달라졌습니다. 흥선님 축하드립니다.
2: 아무래도 예, 신체적으로는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보다는 좀 가벼워진 느낌도 들어요. 뭐 정신적으로도 조금 뭐 그런 자신감 예,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고요.
3: 정말 언제 이런 날렵한 턱선을 받나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배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옛날에는 조금 멋있었다면 지금 많이 멋있습니다.
2: 아직 멀었죠.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하지만현실은180도다르죠400km 아래의일본새해첫날을축하하던노토반도의주민들은난데없는지진에혼비백산했습니다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규모 7.5 로이지역역사에기록된어느지진보다강했습니다우주에서 봐도 파괴의규모는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잘못된 것일까?
1: 병이 올 거란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죠.
2: 또 걸리면은 또 이제 죽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나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0: 평균 발병 연령 65세.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이 암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암과 맞서 싸우는 혈액내과 김희재 교수와 조병식 교수. 이들은 이 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3: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가능합니다.
4: 치료를 잘 하시면 100세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0: 잘 몰라서 더 두려운 이 암의 실체는 무엇일까?

0: 잔치라도 하는 걸까? 제철 음식들로 푸짐하게 한상 가득 차렸다.
1: 서울, 수원, 그 다음에 전주.
2: 저기 있는 사람만요?
3: 창원.
1: 이제 창원팀이 이제 세 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임실에 또 이제 좀 시골에 들어가 있어요. 잘 모여요, 형제 간에 전부 다 같이 모여갖고, 재미난 김치도 이제 같이 담그고,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우리 동네 사람들 부러워해요. 맨날 빠바바바 웃고 막 이러니 막 손 좀 많이 커. 제가 좀 살려 커요.
4: 형님.
1: 이건 안 돼.
3: 그게 제일로 보기 좋죠. 현재가 의외가 좋고.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와도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다 같이 그냥 잘 어울리고. 며느리들도 다 같이 잘 어울리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0: 팔레메에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음식이 넘쳐난다. 하지만 넷째 딸 복자 씨는 먹는 게 조심스럽다. 그녀는 암 환자다.
2: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해산물이라든가 회 종류 같은 경우는 금식 불가하더라고.
5: 다 그림에 떡이 돼요, 그러면 지금?
2: 네?
5: 다 그림에 떡이네요. 네,
2: 그런 거죠. 맛있는 대하, 전어회 이런 거는 먹지 못하고 이제 고등어구이는 괜찮아요.
0: 건강했던 그녀에게 내려진 암 선고는 믿기 힘든 일이었다.
1: 아프다 소리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5층도 오고 그랬어요. 제가 일찍 붙어있잖아요. 참아야 돼.
6: 근데 저 역시도 맨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저 혼자 매우 울었어요.
1: 우리 집은 매일 울어서 진짜.
6: 왜 하필이면 난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오직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밥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살만한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난
4: 그렇지.
6: 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2: 여기서 내는 또 찍은 게 있었어.
0: 자매들의 우애는 남달랐다. 해마다 똘똘 뭉쳐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녔다.
2: 여기 성당 앞에서.
0: 그럴 때면 에너지 넘치는 복자 씨가 언니들을 이끌었다.
2: 이렇게 이쁘고 건강했었어요. 이게 건강한 게 보이나?
1: 보이지.
2: 보이지.
1: 건강했지.
2: 힘든 일을 해도 사실 저는 피곤함을 크게 많이 못 느꼈었으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저는 씩씩하고 그 다음날 말짱했고. 똑같이 친구들하고 산을 가도 저는 지치는 거 별로 없었고요. 쉼 없이 그냥 오르는 스타일이고. 강한 편이고. 힘든 것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올 봄 무렵.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났다.
7: 제가 다리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도 들었고 또 피로도 많이 느꼈고 겸사겸사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또 친구가 2년 전에 백혈병 걸렸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증세를 말았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래 싶어서 더 병을 찾게 됐죠.
8: 그랬더니 진단이 뭐라고 나왔다.
7: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그래서 세상 백혈병은 다 죽는 병 아니야.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남편하고 아들 남겨진 사람들 고통, 힘듦. 그래, 좀 지나니까 우리 형제간들 막 이런 생각에 아, 내가 아프면 슬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설마 아니겠지.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한테. 확실하냐고. 맞다 하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0: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한 지 6개월. 복자 씨는 독하다는 표준 항암 치료를 두 차례나 받았다. 1차 항암 때는 폐혈증이 나타나 위험했고 두 번째 항암에서도 폐렴을 심하게 겪어야 했다.
9: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7: 아직 좀 기침이 좀 많이 나와요.
9: 아, 아직 잠기침, 마른 기침이죠?
7: 네.
9: 가래 없는 기침.
7: 아니요, 지금은 좀 가래도 좀
9: 약간 끼어 있어요?
7: 네.
9: 식사는 잘 하세요?
7: 네.
9: 그다음에 이제 오늘 혈액검사 하신 거는 다행히 수치들이 양호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보다도 더 많이 좋아지셨네. 혈소판도 19만 9천이니까 아주 좋아졌고 빈혈도 10점대 유지하고 계시고 호중근은 늘 지난주부터 4천, 3천 다 유지하니까 아무거나 뭐
0: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대체 어떤 병일까? 우리 몸속 뼈 안쪽에는 스펀지 같은 조직인 골수가 자리 잡고 있다. 골수 안에는 모든 혈액세포의 기원이 되는 조혈모세포가 있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세포가 암으로 변하면서 유전체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골수와 혈액의 종양세포가 20% 이상 나타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한다. 혈액암의 하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9: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혈액암도 현재까지 원인 불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종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아직도 특정한 어떤 이유 때문에 백혈병이 급성 백혈병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 소아 선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인형 급성 백혈병은 원인 불명이라는 게 현재까지 역시 어려운 점입니다.
0: 많이 아프기라도 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김금현 씨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거짓말 같다.
10: 몰랐어요. 여기 올 때까지. 여기 병원 올 때까지 모르고 그 내과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혈액 수치가 점점 떨어져서 오늘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가시라고 병원에.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막 여기서 선생님이 얼른 가셔야 된다고 막 서둘러가지고 그냥 쫓아서요.
8: 검사 결과 나왔을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10: 급성 골수요? 그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8: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요?
10: 네.
8: 어머니 좀 어떠셨어요?
10: 충격받았죠. 이 나이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0: 위급하다는 말에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꾸려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다는 부부. 엉켜있는 가방 속 물건들처럼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하다.
10: 뭐 아들 딸들 다 출가시키고 직장도 다 잡고 헬로루슨 다 했는데 아저씨한테 미안하지. 나 죽으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 남자들의 한두 사람 고생스럽지. 다른 거 부른 거 하나도 없어요.
11: 안 믿으시겠지만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2: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여튼 최고의 그 치료를 하려고요.
8: 경제적인 거 왜 안 따지시나요?
12: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8: 그러세요?
12: 저는 필요 없어요.

0: 올해 11월이 결혼 50주년이라는 부부.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었던 부부의 바람은 암을 만나 물거품이 됐다. 노년에 만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왜 우리는 이 병을 소아암이라 생각했던 걸까? 백혈병은 50대 이상의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하나다.
1: 실제로 대부분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노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발병 평균 연령이 65에서 67세 사이가 가장 흔히 발생하는 백혈병이 발생되는 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병뿐만 아니라 혈액암 중에 대다수는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뿐만 아니고 다발골수종, 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이런 세 가지 질환은 대표적으로 노인성 질환입니다.
0: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주로 발병하는 60대는 평소 아픈 곳이 많은 나이라 증상을 놓치기 쉽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백혈병을 의심해야 할까?
2: 운전을 하면 그냥 졸립고 안 피로하고.
3: 요가를 하다가 그냥 푹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빈혈이 온 게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4: 조그만 상처 같은 건 났는데도 상처가 이렇게 잘 안 묻지도 않고 피가 한번 치솟으려 했는데 피가 조금 멈추지만 좀 잘 안 멈추지고.
5: 이상하게 입안에 내염이 생겼어요. 자꾸 이게 낫지도 않고 약을 받고 이랬는데도 옆으로 자꾸 가더라고.
6: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흔한 증상 몇 가지만 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무증상 또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환자가 거의 5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구별이 어렵고 나머지 50% 정도 환자들은 흔히 말하는 피곤함, 쉽게 지치고 피곤함, 그리고 출혈이 이제 멈추지 않는 것,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자반증이라 해서 피부에 멍이 들고 이렇게 약간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급성 백혈병이 조금 진행하면 주로는 이제 발열, 열이 나고 감염 증상이 좀 생기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증상도 급성 백혈병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0: 병명에 급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암세포가 유난히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면 바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7: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호흡 멈추고 이제 그대로 계셔. 호흡 참고 계셔야 돼. 힘드시지만 자 지금.
0: 하지만 70대인 김금현 씨는 몇 가지 검사를 더 받기로 했다. 독성이 높은 표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점수를 매기는데 이를 노인 포괄 검사라 한다.
1: 표준 항암 치료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나이는 만으로 75세까지입니다. 근데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는 표준항암 치료 가능하고 어떤 환자는 표준항암 치료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60세부터도 하지만 저희가 노인 포괄 평가를 시행해서 신체 기능이나 또는 정신 기능, 특히 이제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폐기능이나 심장 기능 평가 또는 어떤 동반 질환을 봤을 때 표준항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인 포괄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표준항암 치료보다는 다른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노인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노인 포괄 평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노인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병식 교수가 연구한 노인 포괄평가 연구는 저명한 메디컬 저널의 실력,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선 의사 면허 유지를 위한 필독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병식 교수가 김금연 씨의 병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김금연 씨의 몸 상태로는 독성이 높은 표준 항암 치료는 어려운 상태다.
1: 이 치료 이게 이제 표적 항암 치료랑 같이 하는 저강도 치료라서 기존에 항암 치료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뭐 머리도 안 빠지고 속도 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0: 김금연 씨는 저강도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입원한 지 열흘 만에 김금연 씨의 항암 치료가 이루어졌다. 독성이 높은 표준 항암 치료는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무균실에서 진행된다.
8: 10.5mg이고 마이너스 100ml 있어서 1시간 동안 투여하는 양이어서 170%.
0: 하지만 저강도 항암 치료는 일반 병실에서 지내며 항암 주사를 맞고 경구용 약을 복용하면 된다. 처음 맞는 항암 주사가 낯설고 두려운 김금연 씨. 그렇다면 항암제는 환자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는 항암제가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를 공격해 파멸시키는 원리다. 하지만 증식 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고 항암제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었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사멸을 유도한다. 이 환자는 저강도 항암치료에 표적치료를 더해 관해 상태를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관해란 어떤 상태일까?
1: 관해 상태라는 거는 이제 보통 백혈병, 급성 백혈병 환자들 진단 당시에 혈액이나 골수에서 암세포가 이제 20% 이상인 경우 진단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에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안에 암세포가 5% 미만으로 줄어들고 혈액에서 이제 암세포가 안 보이고 또 백혈구 혈수판 등이 거의 정상까지 이제 회복을 했을 때 보통 완전 관해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 벌써 가을이야. 근데 오늘 그래도 오늘 날씨 좋다.
0: 임복자 씨 자매를 다시 만났다. 가을이 왔다야. 창원이 집인 복자 씨는 서울 언니네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9: 언니 오늘도 만보 걷는 거야?
10: 응. 어? 그런 게 오늘은 만보 걸을지 모르겠다. 야.
9: 그러니까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0: 몇 차례 항암 치료 후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복자 씨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예정이다. 이식을 위해 언니들 모두 검사를 받았다.
11: 동생이 이제 선생님하고

0: 상담하고 나오면서 동생이 울면서 언니가 다 살려야 될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라도 맞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만약에 네 사람 중에 하나도 안 맞았으면 얼마나 우리 동생이 상처가 컸겠어요. 너무 감사했지.
1: 항암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그녀 앞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다음 날, 복자 씨는 병원을 찾았다. 관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 암세포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골수는 주로 평평한 척추나 엉덩이 골반뼈에 모여 있다. 그래서 부분 마취 후 주로 엉덩이 뼈에서 골수를 채취한다. 일반적인 암은 조직 검사를 통해 0기에서 4기까지 구분한다. 하지만 혈액을 통해 퍼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병기 대신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2: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는 그 병기를 고형암에서 병기를 나누는 것 대신에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적 성격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기에서 고형암에서 1, 2, 3, 4기로 나누듯이 혈액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예후가 좋은 타입, 중간 타입, 나쁜 타입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고형암에서 병기 나누듯이 백혈병 환자의 예후를 세 가지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1: 좋은 타입의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 치료 후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인 박웅길 씨도 세 차례에 걸쳐 저강도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3: 자, 오늘 뭐 백혈구는 아주 좋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빈혈도 없고 혈소판만 좀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속도가 완만해가지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반 혈액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식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공여자분 형제분의 동생분이시죠. 네, 그래서 공여자분하고 자리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그러면?
1: 박웅길 씨는 10살 터울의 남동생에게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을 예정이다.
3: 제가 이제 여쭤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설명드릴 게 좀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큰 병 같은 거 없으셨어요? 수술했다든지 뭐 약을 오래 먹었다든지 뭐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다녔다든지 예, 혈압, 고혈압, 당뇨, 뭐 결핵 뭐 이런
4: 약은 먹고 있고
3: 예, 약은 드시고 있고 그럼 언제부터 드셨나요?
1: 박웅길 씨와 동생은 적합성 항원 8개가 모두 일치하는 그야말로 이식 최적의 조건이다.
5: 뭐 동생이 있는데 뭐 사실대로 얘기했죠. 사실 이런데 그거 공유할 수 있느냐 이랬기는 그걸 물으니까 아 형님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뭐 형님이 죽어보면 이제 생명 하나가 없어지면 형님이 없어져 보는데 내 형님인데 해야지 지금 뭐 내가 내 혼자 살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서 그 K 저기 승낙해가지고 그때 그래가 검사 받았을 겁니다.
1: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다. 치료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때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며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는 항암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이다. 이 과정을 잘 넘겨야 완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일주일 앞두고 박웅길 씨는 무균실에 입원했다. 무균실은 이식 전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다. 박운길 씨는 이곳에서 약 한 달가량을 지냈습니다.

0: 조심해야 한다. 의료진도 무균실에 들어올 땐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을 벗고 회진한다. 김희재 교수는 이식 전 치료 과정을 환자에게 설명했다.
1: 이제 연세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적합한 항암 치료와 이식 전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못 견디게 세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조정한 거예요.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나이에 맞게 조정한 그 프로토콜이니까 예전에 항암 치료 하시던 체력으로 하시면 잘 할 겁니다.
0: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될 환자는 이식 일주일 전부터 항암 치료와 전신 방사선 주사 치료를 받는다.
1: 예, 그래 그럼 오늘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예. 예.
0: 이식 전 치료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준비 과정인 셈이다.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주일이 흘렀다. 박웅길 씨의 조혈모 세포 이식이 있는 날, 공여자인 남동생이 성분 헌혈 씨를 찾았다. 공여자는 닷새 전부터 촉진제를 맞아왔다.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증식시키고 말초 혈관으로 나오게 만드는 과정이다.
2: 느낌 없으시죠?
0: 과거에는 골수 검사처럼 엉덩이 뼈에 바늘을 찔러 골수 혈액을 채집했다면 지금은 누운 상태에서 헌혈하듯 혈액을 채집한다. 채집된 혈액은 기계를 통해 조혈모 세포만 분리한 다음 나머지 성분들은 다시 공여자의 몸으로 돌려보낸다. 공여자는 열흘 정도 지나면 기존의 건강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5시간에 걸쳐 채집한 조혈모 세포는 처리실에서 확인 과정을 거친다. 채집한 조혈모 세포가 이식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죽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는 제외하고 꼼꼼히 분석해 나간다. 이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필요 없는 성분들을 다시 한번 걸러낸다.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동생의 조혈모 세포는 형의 몸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3: 성함 어떻게 되세요? 박홍길님 3736. 처음에는 부작용 생기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천천히 주입하다가 활력 증후 측정하면서 주입 속도 천천히 올릴 거예요.
0: 조혈모 세포 이식이 진행되면 환자의 몸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3: 손가락에 이거 한번 꽂아보실까요?
0: 조혈모 세포 이식은 환자의 골수 속 세포를 제거한 다음 공여자의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 먼저 항암제와 전신 방사선 치료를 통해 환자의 체내에 있는 백혈병 세포와 정상 조혈모 세포를 제거한다. 이후 공여자에게서 채집한 조혈모 세포를 혈관을 통해 수혈하는데 환자의 몸에 들어간 조혈모 세포는 수일간에 걸쳐 증식된다. 이식된 조혈모 세포는 골수에 자리 잡고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회복된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 성공하면 박웅길 씨 몸 안엔 강한 혈액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때 공여자에게서 받은 면역세포들이 숨어있는 암세포까지 죽이는 면역기능을 하게 된다. 환자의 몸속에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균실엔 정적만 흐른다. 암과의 싸움이자 자신과의 싸움.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0: 이식을 받은 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6개월 전 타인으로부터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정용웅 씨. 하지만 이식 후 대장과 간에 이상이 나타났고 최근엔 담낭에 염증까지 생겼다.
1: 전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설사하고 막 그래가 다시 요 응급실 입원했습니다.
2: 어떻게 설사를 하셨어요?
1: 뭐 집에서 갑자기 뭐 막 설사가 나와서 그래 했습니다.
2: 좀 심하게 하셨어요?
1: 예, 병원 응급실에서도 계속 설사를 했거든요. 올라가지고 그래 저 금식을 거의 한 28일 정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0: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이식 편대 숙주 질환 때문이다. 이식된 림프구가 환자의 신체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으로 쉽게 말해 이식의 합병증이다. 보통 이식 후 100일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 공여자와의 항원이 일치할수록 발생 위험은 적어진다. 급성의 경우 주로 피부와 간, 소장, 대장 등을 침범하며 감염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3: 급성 시기에는 주로 세 가지 장기를 침범한다고 되어 있고 공격하는데 피부, 장, 그 다음에 간,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기관을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이 되면 전신을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하면 주요 장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뇌부터 폐, 뭐, 굉장히 큰 주요 간, 장, 피부, 점막, 근육 골격, 뭐, 없이 전신을 다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당하는 세포들은 체세포라고 해서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혈작용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조직과 세포들인데 무언비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 숙주병이 생기거나 간에 공격당해서 간세포가 다 죽는다든지 이런 중증의 숙주병이 생기면 역시 치료 실패가 되는 거죠.

0: 였을까? 한때 조서영 씨는 신을 원망한 적도 있었다. 4년 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힘들다는 항암 치료와 자가 이식, 숙주 질환도 견뎌냈다. 하지만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버텨낼 힘이 없었다.
1: 그 이전에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국민건강관리공단 협회에서 그냥 연병치료 거부한다고 사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치료 안 받고 싶다고 했더만 교수님이 3개월이다.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치료 받지 마세요. 그럼 3개월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3개월 시간에 내가 정리할 시간이 너무 필요했는 거라. 어떡하지? 했던 딸은 길길이 뛰고 안 된다고 엄마 치료하자 이래가지고 그 치료했습니다.
0: 재발 후 이어진 치료 과정 역시 그녀를 바닥까지 내모는 듯했다. 다행히 딸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고 힘든 고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식을 받고 2년 6개월이 흘렀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은 지금도 엄마의 건강이 1순위다.
2: 원래는 일하기 전에는 맨날 엄마 밥 챙겨드렸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일하게 되고 어머니도 이제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3: 따님이 더 잘하세요?
4: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 맛있게 해요.

0: 자기가 유튜브 보고 유튜브대로 하니까 예, 괜찮아요, 맛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1: 언니 가는 게 맛있어요? 따님 해주시는 게
0: 아, 남의 정말 맛있죠. 이거나 내가 할게, 숟가락으로.
2: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다.
0: 아, 이거 괜찮더라, 이거. 어머니 아프시고 나서부터, 2018년부터 계속 그냥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 급식 쓰고 저도 따로 이렇게 계속 조심하고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계속 3년이랑 5년 이렇게 좀 주의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조심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먹고 있어요.
2: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엄마를 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설득했을까?
3: 방법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좋더라고요, 케이스가. 엄마랑 또 아직 못 해본 것도 많고 해가지고 네, 그런 아쉬움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했죠. 조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탕이식은 이제 자가이식보다는 조금 항암이 좀덜 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다는 모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
3: 전화했을 때 엄마가 받는 거? 전화했을 때 엄마가 받는 거? 그거는
1: 그게 너무나 사소한 건데.
3: 맞아요.
4: 그리고 사소한 곳에 고마움을 못 느낀다, 그지?
3: 맞아.
2: 존재만으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울었던 시간들을 이제는 웃으며 기억할 수 있게 됐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여전히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병이다. 하지만 이 병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찾은 이들도 많다. 8년 전 우리는 김경환 씨를 병원에서 만났었다.
5: 갑자기 찾아온 암 선고. 응급실을 찾은 지 열흘 만이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만다. 짱짱했던 20살. 군대 다녀온 후로는 해본 적이 없다는 민머리. 항암 치료를 위한 준비다.
6: 그전에는 뭐 내가 이런 병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뭐 추워도 못했고 그렇게 무리한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쩌다 이 병이 걸렸는지 뭐 지금도 아직 의아하고 담담해.
2: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8년.
7: 좋은 취미입니다.
2: 김경환 씨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찾는다.
7: 오늘 혈액 검사하신 거는 아주 좋으시네요. 그래서 뭐 백혈구도 좋으시고 뭐 호중구도 거의 3000개니까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셨네. 그다음 빈혈도 없고.
8: 이제 본인도
9: 제가 안 한다고 그때
8: 본인도
9: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예, 교수님이 자가이식을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셨잖아요. 예,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근데 그걸 받아서 괜찮아질까요? 질문을 했더니 괜찮다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생생해요, 지금도 기억이.
8: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2: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매진했던 시간을 김경환 씨는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다. 암과 싸우는 동안 환자들은 희망과 절망을 수없이 오간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0: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암의 재발은 환자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골수에 남아있는 작은 암세포 하나가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조병식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잔류 백혈병을 찾아내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밀기법을 통해 미세잔류 백혈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2: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차세대 연기설 분석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 미세잔류 백혈병 측정을 좀 더 정확하고 여러 치료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예후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미세잔류 백혈병 측정법을 만들어서 이를 활용해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치료 목표, 연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드라마 속 백혈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최근 5년 사이 백혈병 치료는 르네상스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 개발과 조혈 모세포 이식의 기술 발전, 맞춤 치료와 노인 치료에 대한 연구가 현실화되면서 치료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3: 새로운 신약들이 속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 꽤 많이 개발돼 있고 또 조혈모세포 이식 기법도 나날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이가 좀 들어 계신다 하더라도 불과 이제 10년, 15년 사이, 5년 사이에도 현저한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저희도 깜짝 놀랄 때가 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진 않으시고 또 마시고 전문가들하고 밀접하게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세, 80세, 뭐 80세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는 좋은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을의 길목에서 복자 씨를 다시 만났다.
4: 의사 선생님 하신 것도 있고 언니 주변에 아시는 분들 안 걸리셨던 분 경험담으로 해서 단백질은 필수라고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1: 우리가 잘 몰라 더 무섭게 느껴졌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몸도 마음도 더 강해져야 한다.
5: 니도 그래, 나도 막 잘 먹으니까 근육이 좀 생기는 것 같아.
1: 긴 싸움이지만 분명 끝은 존재한다.
6: 잘 견뎌내고 다 치료 과정이 끝났어 나중에. 네. 스스로에게 뭐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다거나

0: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요. 잘 이겨내서 고맙다 하겠지만 세상 보는 관점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소하게 내가 욕심부렸던 거, 시샘했던 거, 사실 별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다 울고 촬영했어요. 네? 아, 이 햇빛은 안 쳐놓은 거지. 아, 우는 거 좀 편집해주면 안 돼요? 우는 게 다 알아서 편집하기가 됐다. 아.
1: 그녀를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의 그녀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0: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의지와 무관하게 손이 떨린다.
1: 당신 밥 먹을 때 손 뜨는 것 같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0: 손뿐 아니라 발도 떨린다. 앉으나 서나 심지어 가만히 누워있어도 떨린다. 걷기도 어렵다.
2: 그런 거를 건네주고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중풍인 줄 알고 혼자.
0: 잠도 청할 수 없다.
3: 잠꼬대 같은 거 하면서 이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일어나면서 그냥 뭐 머리를 어떻게 박는다든가 누굴 때리려고 한다는.

0: 머리 산발한 사람도 한번 보였고.
1: 자다가 막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2: 몸과 정신에 생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증상. 그 병은 바로 파킨슨 병이다.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 병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 서서히 발생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상을 무너뜨린다.
3: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악화되는구나. 이게 심했을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구나.
2: 파킨슨 병은 주로 중년 이후에 발병한다. 그래서 치매와 더불어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대표적 질환으로 통하는데.
4: 파킨슨 병은 한 번 발생하면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 잘 몰라서 더 두려운 파킨슨 병. 파킨슨 병은 왜 걸리며 과연 치료는 가능한 걸까?
5: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6: 예.
5: 그동안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파킨슨 병이 시작된 지 6년.
6: 우울감 제거 목적으로.
2: 요즘 들어 떨림 증상이 더 심하다.
6: 굉장히 떨림이 강화되고 갑자기 와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탈골이 될 정도로 많이 아픈데.
2: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떨리는 손.
5: 자, 잠깐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까?
2: 발도 수시로 떨린다.
5: 손안은 또 없어지네.
6: 아, 그리고 오프가 왔을 때 힘이 안 들어가요. 손에 너무 아부힘도 약해지고.
5: 그러세요? 그에 반해서 경직은 심하지 않으시거든요.
6: 네, 근데 이게
5: 약간 있는 정도시고요.
6: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제 가장 큰. 근데 심리적인 불안 오프 시에 이제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거리는 증상들이 생겨서 이제 그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5: 평상시에 진료 볼 때처럼 편안하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2: 걸을 때도 왼손은 계속 떨린다.
5: 네.
2: 스스로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5: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3: 처음에는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은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악화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미래적인 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심했을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오게 되면서부터 점차 심리적인 압박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과연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의 뇌 속에는 많은 종류의 신경전달물질이 있다.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 사이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중 하나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운동 회로를 조정하고 인지, 감정 등의 정신기능에도 관여한다.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되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도파민이 줄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특징적인 것은 뇌의 운동 회로에 오작동이 생기는 것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근육이 경직되고 몸이 구부정해진다.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인 의사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인 소인과 독성물질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이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특정 뇌세포의 사멸로 발생하는 파킨슨병.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 최근 7년간 그 수가 무려 36%나 폭증했다.
4: 파킨슨 병은 발생 연령이 다양하긴 하지만 많은 환자가 60세 전후에 발생을 합니다. 60세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은 그런 경력의 최절정기인데 그때 파킨슨 병이 발생할 경우에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뇌질환이면서 아직까지 완치 치료법이 없는 그런 질환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완치되는 병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치료를 하면은 거기에서 해방이지만 파킨슨병은 한번 발생하면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병인 파킨슨병. 60대 초반의 서진희 씨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요즘 들어 경직이 심해 걸음걸이가 불편하다.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먹고 치우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1: 매실 물죠. 밥 먹어봐요.
7: 앉아 계셔, 집사님.
2: 그런데
7: 뭐 또 나와요? 응? 저를 좀 보셔봐요. 저 봐보셔봐요. 눈 뜨셔봐. 저를 쳐다보셔봐. 아무것도 없으시잖아. 응?
2: 눈앞이 불편해 눈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7: 아무것도 없으신데 왜 자꾸 그러셔.
2: 자꾸만 눈에서 뭔가 나오는 것만 같다.
7: 응? 눈을 비비면 처음에는 까만 게 나오다가 좀 더 비비면 빨간 게 나오고 자꾸 눈 속에서 뭐가 나오신다고.
2: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 또한 파킨슨병의 증상이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12년. 이젠 약도 잘 듣지 않는다.
1: 한 5년까지는 그 약으로 그냥 계속 이겼어요. 근데 운동하고 이제 밖에 활동하는 거를 한두 시간 정도는 했었거든요. 한 5년까지는. 근데 막 5년 지나니까 갑자기 몸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한 시간을 외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제가 불편하니까 다들 또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막 친구들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서글프고 외롭고.
2: 사회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생활. 하루하루가 아득하다. 파킨슨병은 발병 이후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서서히 병이 진행된다. 중증 치매처럼 극명하게 수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지만 병이 진행되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을 괴롭히는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
8: 진료 받으시면서 불편했던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 옷이 뭐 가지고 나를 고르게 치대보게 하더라고. 거기 있으면.
4: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짐승 같은 그런 게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신가요?
9: 네, 하면서 거기 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 요새는 사람이 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아요.
10: 오늘 이제 저희 집에 거실에 회전 의자가 생겨요.
4: 예.
10: 저기 옆에 의자에 뭔가 앉아 있다고 자꾸 쳐다본다고.
9: 자꾸 앉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8: 증상들이
2: 파킨슨병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환실을 겪고 있는 환자. 순간순간이 불안하다.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 증상은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이다. 도파민이 운동 회로를 조정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이다. 걷기가 어려워 종종 걸음을 걷게 된다. 글씨를 쓰기도 어려워진다. 전체 환자의 50% 이상에서 수면장애가 나타난다.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자다가 깨어 이상행동을 하기도 한다.

0: 변비도 심각하다. 도파민이 장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게서 변비가 생긴다.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땀 혹은 침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하다.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환각, 한시가 생기기도 한다. 한시는 전체 환자의 40% 정도에서 생기는데 아직 그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주로 도파민 부족에서 생긴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 도파민 분비량이 충분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들. 도파민 부족은 뇌의 여러 부위에 손상을 입힌다.
1: 네, 파킨슨병이 뇌에서 진행할 때는 한 6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처음 시작하는 1단계 때는 우리 뇌에 있는 후각신경 그리고 뇌간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미주신경이 먼저 침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후각기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변비어 같은 그런 소화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고요. 2단계에 들어가면서 교뇌가, 그러니까 뇌간의 가운데 부위에 있는 교뇌가 침범되면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로소 3단계가 됐을 때 뇌 정가운데 있는 중뇌의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파킨슨병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떨림이라든지 동작의 느린 현상, 그다음에 경직 현상 같은 운동 증상이 발생하고 되고 4단계, 5단계, 6단계 가면서 뇌의 피질 부위에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그 치매라든지 인지기능장애 또는 성격장애 또는 그런 환시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합니다. 임상 증상도 다양하고 그런 병리 소견도 다양하고 그런 병리 단계도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그것은 어떤 표준적인 단계라는 거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환자마다 약간의 다른 그런 진행 단계를 볼 수는 있습니다.
0: 파킨슨병 환자들은 증상이나 진행 과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다. 또 파킨슨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병을 발견한다.
2: 친한 마이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등반하는데 작은 누나가 자꾸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걷는 모습이.
3: 당신 밥 먹을 때 손 뜨는 것 같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4: 친구가 왔는데 제가 걷는 거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다닌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아니래요. 무릎이 아파서 그런 것 같지가 않대.
0: 그렇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확진을 받게 되는 걸까?
5: 자, 왼손 들어보십시오.
0: 가장 먼저 의료진은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5: 계속 해보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0: 그리고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핀다.
6: 부분과 들으신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다 말씀해주세요. 뭐 있었죠?
7: 듣기지는 생각이 나는데 또 이제 하나.
0: 파킨슨병이 생기면 혈압이 불안정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다. 혈압, 심장 검사도 필수다.
8: 누워 있을 때 혈압이랑 심박동수랑 일어났을 때 혈압이랑 심박동수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0: 또 땀이나 침 등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8: 이번에 하시는 검사 우리 땀 분비 기능 검사.
0: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절차는 PET-CT 검사다. 영상 검사를 통해 실제 도파민 신경세포가 줄어들었는지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파킨슨병 진단을 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런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1: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몸의 움직임이 느리는 그런

초동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또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상하게 느리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손이나 발이 떨리는 경우 또는 드물게는 턱이 떨리는 그런 떨림 증상이 발생할 때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경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고요. 걸을 때 한쪽 발을 끌면서 걷거나 한쪽 손을, 한쪽 팔을 덜 흔들면서 걷는 그런 보행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게 구부정해졌을 때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또는 얼굴 표정이 이전에 비해서 어두워지거나 표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글씨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을 때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0: 최현정님 그 떨림이 좀 어떠십니까?
1: 60대의 최윤정 씨가 병원을 찾았다.
2: 글씨 쓸 수 있겠어요?
3: 못 써요.
2: 전혀 못 써요?
1: 벌써 8년째 지속되는 손떨림.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 보기 싫잖아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떨고 핫하는 거.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이제 수제 이렇게 들면은 막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엎쳐서 먹어도 수제 잡고 먹어도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몇 방울 안 남고 그러니까는 너무 불편하고.
2: 자, 마음 편하게 먹고 코 빠르게 해보세요.
1: 그렇다면 최윤정 씨의 떨림 증상도 파킨슨병 때문일까?
2: 뇌를 보면은 요게 이제 PET 검사인데 도파민 신경세포가 정상인지 부족한지를 보는 PET 검사인데 이쪽 왼쪽 오른쪽 도파민 세포가 다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요. 예. 파킨슨병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할 때 불편함이 있지만 건강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심을 하시고요.
1: 그래. 검사 결과 네, 파킨슨병이 아니다. 그런 건 좀 우리가 분태성 떨림이다. 흔히 수전증이라 불리는 분태성 떨림은 파킨슨병보다 10배 정도 더 흔하다. 증상면에서 보면 수전증의 경우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취했을 때 손이 떨린다. 손을 쓰더라도 다리에는 떨림이 없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 손뿐 아니라 다리도 떨릴 수 있다. 영상 검사를 하면 차이는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분태성 떨림 환자에겐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는 소실돼 있다.
2: 분태성 떨림은 뇌세포 소실이 없으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과 연관된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해서 생기는 떨림 질환입니다. 따라서 떨림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은 매우 드물고요. 떨림을 조절하는 증상 치료, 그러니까 떨림 치료약을 사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면 비교적 잘 지낼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1: 분태성 떨림 이외에 파킨슨병과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질환, 파킨슨 증후군도 그중 하나다. 9년 전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은 한 환자.
2: 하나, 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3: 크게.
1: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2: 네, 잘하셨어요.
3: 목소리가 크게 안 나요. 안에서 들어가는 소리.
2: 목소리가 좀 작죠?
3: 크게 안 나와요.
2: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이 볼펜을 주시하세요. 자, 머리는 고정하고 눈 동자로 볼펜을 쫓아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1: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다.
2: 네, 눈동자가 안 돌아가는 증상이
3: 저를
2: 있죠.
3: 저를 봐도 원상 본 것 같아요. 아. 네, 눈이 저 보라 그러면.
1: 3, 4년 전부터 상태가 악화돼 환자도 가족

0: 아직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 가만히 계셔보세요. 경직기. 이게 지금 뻣뻣하시잖아요. 목이. 목이 너무 경직이 심해가지고 뻣뻣하시거든요.
2: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점점 횟수가 가니까 말 대화도 이제 서로가 안 돼, 웬만하게 안 돼요. 지금은 식구들은 알아먹는데 다른 사람 알아먹을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정신 기능 이런 거 다 떨어져서 수준이 애들 3-4살짜리 그거밖에 안 돼요.
0: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어떻게 다를까? 파킨슨병은 알파시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줄고 이로 인해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구부정해지면서 떨림, 느린 행동, 경직 등의 운동 증상과 보행 장애가 특징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신경세포가 파괴된다. 이로 인해 동작이나 자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가 위축되고 혈압, 대소변 등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긴다. 때문에 운동장애 등 전형적인 파킨슨병 증상과 함께 병의 초기부터 어지럼증이 심하고 심한 소변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1: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현격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어느 정도 걸었는데 걷지 못하겠다 이런 환자가 많을 정도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질환입니다. 초기부터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거나 소변 장애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안구 운동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약물 반응 자체가 파킨슨병은 굉장히 약물 치료 효과가 뛰어난 데 반해서 파킨슨 증후군은 약물 반응 효과가 초기에 약간 있거나 아니면 치료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파킨슨 증후군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 자율신경계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작동하는 신경을 말한다. 자율신경은 혈압, 호흡, 소화, 대소변, 체온, 동공 등의 기능을 조절,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병의 후반기에 주로 나타나지만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은 비교적 초기에 생겨 병이 빨리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혼동하곤 하는데 파킨슨병과 치매는 다른 병이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뇌 부위뿐 아니라 치매가 발생하는 뇌 부위를 침범하기도 한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치매가 올 수 있다.
1: 파킨슨병의 많은 환자에서 치매가 비운동 증상으로 발생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5년 경과했을 때 약 50% 이상에서 치매가 발생하고 20년 경과할 경우는 약 80% 이상에서 치료를 요하는 치매가 발생합니다.
0: 여러 질병과 혼동되기도 하고 또 증상이 다양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파킨슨병. 과연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근력이 떨어져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는 이영우 씨. 4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매일 열심히 약을 챙겨 먹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3: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 내 코에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코를 냄새를 못 맡았어요. 코가 감기 걸리면 냄새가 못 맡으니까. 그런데 냄새가 안 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나면 발이, 동작이 늦어져. 발이. 걸음걸이가 자꾸 늦어져. 걸음걸이가 왼쪽 발이 자꾸 땅에 끌어, 질질 끌려요.
0: 걸음 걸을 때 무릎이. 그래서 걸음 연습도 새로 시작했다.
3: 발이 직직 꺼인다고. 직직 꺼이는데 이걸 없애려고 한다. 그거 해놓으면 이제 무릎이 잘 올라가요. 걸음걸이가 좀.
0: 선을 그어놓고 걸으면 시각적 자극이 생겨 운동 기능이.

0: 기분이 조금 좋아진다. 매일 먹는 약과 걸음 연습으로 이영호 씨는 잘 버티고 있다.
1: 처음에는 헛살 감성이, 하, 이제 왔구나. 처음에 헛살 감성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람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래 고생을 해,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악화 안 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0: 파킨슨 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파킨슨병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레보도파라는 성분의 약물이다.
2: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그래갖고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3: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으니까 약 먹으면 처음엔 거의 약 먹고 다시 먹을 시간까지도 괜찮았어요.
4: 병원 다니고 약 드시고 이러고 하니까 조금 안정도 되고 좀 한것 같아. 그 모르고 그냥 계속 그랬으면 더 진행이 더 됐겠죠.
0: 현재 사용 중인 약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파민의 전 단계 물질인 레보도파다. 레보도파는 위장관에서 흡수되어 뇌로 이동한다. 파킨슨병 약은 대부분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레보도파는 복용 후 위장에서 뇌로 이동한 뒤 도파민 전 단계 물질에서 도파민으로 변환된다. 이 약물은 떨림, 경직 등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약물은 도파민이 뇌에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세 번째 약물은 도파민 자극을 전달받는 물질과 결합해 도파민처럼 작용하는 약물이다.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뇌 운동 회로의 기능을 개선시킨다.
5: 파킨슨병은 치료 효과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인처럼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치료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환자분도 있고요. 어떤 환자분은 약을 복용해도 아직도 증상이 많이 남아서 불편하다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지고 계신 증상의 80% 이상은 호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킨슨병 환자는 증상도 다양하고 약물 치료 반응도 다양하고 예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는 그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약물을 조정하게 되고요. 그 환자분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각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0: 그러나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에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현상인 이상 운동증이 생기기도 한다.
5: 환자분들은 그 약효가 장시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약을 먹을 때쯤 되면 약효가 없어지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파킨슨병 증상들이 나타나서 괴로워하는 그런 증상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약효가 좋더라도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비해서 그런 흔들림으로써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효 소진이나 이상운동증이 현재 해결해야 될 약물 치료의 한계입니다.
0: 9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한 환자. 처음 3, 4년 동안은 약물로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이 심해진다.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 입장에선 마음이 아프다.
6: 수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0: 사람한테 다 해도 뭐 그래 안 하시더만은 이제 교수님 생각에도 저 생각에 올 때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 또 그렇게 말씀하지, 파킨슨이 낫는다고는 기대를 안 하는데, 이 손떨림 현상이 남한테 보이는 게 이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또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앞두고 신경외과 전상용 교수가 병실을 찾았다.
2: 진정제를 써가지고 조금 주무시게 하는 상태에서 수술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뇌파 측정하고 주먹지고 이름 말하고 우리 다 하고 시킬 텐데, 그때는 깨운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내일 아침 6시 반에 모이도록 할게요. 예. 예.

0: 다음날 수술 준비가 한창이다. 환자가 받을 수술은 뇌신부 자극술이라 불리는 수술이다. 뇌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통해 정상적인 뇌파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수술할 부위의 좌표를 설정한다. 이때 정밀하게 위치를 계산해내기 위해 머리에 프레임을 씌운다. 이후 수술할 부위에 테스트 전극을 넣는다. CT를 찍어 설정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한다. 위치가 맞으면 테스트 전극을 빼고 실제 전극을 넣는다. 며칠 뒤 1차 때와 반대 방향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수술을 한다. 심장 반대쪽 가슴에 배터리를 삽입한 후 전극을 연결하고 나면 수술이 끝난다. 배터리를 켜면 전기 자극이 가면서 병적인 뇌파가 정상 뇌파로 바뀌게 된다. 이 수술은 약물 효과가 떨어지고 약물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된다. 수술의 목표는 안전하게 전극을 심는 것이다. 수술은 국소 마취 상태에서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진행된다. 전극이 잘 심어졌는지 확인하고 나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다. 수술은 순조롭다.
1: 환자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전극 다 심었고 그 한 번 더 자극해서 반응을 볼 겁니다.
2: 왼손 주먹 잘 닦았다. 크게 크게.
0: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2000년대 이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술.
3: 이런 이제 약물에 치료되지 않는 진행된 파킨슨 병에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이럴 때 이제 뇌신부 자극술을 하게 되면은 약에 듣지 않던 운동 증상이 좋아지게 되고 또 약 때문에 유발되는 이상 운동 증상도 또 치료가 되고 그래서 어째 보면은 난치성 파킨슨병에서 아주 큰 전기를 이룬 수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정민자 씨는 수술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아직 배터리를 켜기 전 손은 예전대로 떨린다.
4: 네, 많이 떨리고 계셔서 지금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0: 배터리를 켰다. 전기 자극이 시작된다.
4: 이렇게. 네, 다시 올려놓으세요. 하나,
0: 떨림이 줄어들었다.
4: 기계를 킨 상태예요. 지금 왼손에 떨림이 많이 감소하셨어요.
5: 수술하기 전에는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했나, 왜 했을까, 과연 잘 될까. 그렇게 마음 아프게 머리에 구멍을 뚫으면서까지 과연 해야만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가 오늘 나왔잖아요. 저도 오늘 쳐보고 결과가 의외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0: 약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있지만 오른발의 떨림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3: 이 뇌신부 자극술 수술 받은 환자분이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만 쓰고 있는 환자분에 비해서 이런 이제 운동 증상 개선 효과가 한 40% 더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는 게 이제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파킨슨 약물을 5년 이상 쓰면 이 약물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그 이상 운동 증상 이 한 80% 환자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물 유발 이상 운동 증상이 뇌신부 자극술을 하면 거의 탁월하게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이 치료 효과가 난치성 파킨슨 병에는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게 되고 있습니다.
0: 지난 2월 파킨슨병으로 뇌신부 자극술을 받은 한춘경 씨.
6: 그거 얼마예요?
7: 네, 3,000원이요.
6: 네. 맛있겠네요.
7: 네, 감사해요. 네.
6: 돈은 신랑이 내고. 네, 수고하세요. 신혼여행이 볼 거 많네요. 볼 거 많아요.
0: 남편과 함께 장을 보며 산책을 즐긴다. 올 초만 해도 외출이나 요리 등 일상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다. 파킨슨병 10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다.
6: 그리고 다리에 막 전기가 흘러요. 찢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이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가슴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머리도 쪼여오면서 굉장히 막 두통이 심한 정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점점점 그런 게 오다가 나중에 제일 심하게 됐을 때가 이상 반응 운동까지 오더라고요. 이 다리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제대로 막 마음대로 움직여요.
0: 가족들 또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8: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 2차 주사 맞고는 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막 잠을 못 자는 거래요. 막 의자에 앉혀놨다가 막 침대에 눕히다가 겨우 잠 제한 오면 한 시간도 안 돼서 깨가지고 다리 흔들고 다리를 제가 잡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센지.
0: 한춘경 씨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수술 효과가 좋다. 떨림, 경직 등의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 남편이 도맡아 하던 집안일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 기대 이상이다.
6: 수술하고 나와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이제 온 증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빴던 증상이. 그래서 너무 좋아. 뭐 이런 게 다 이런 세상이 다 있지. 내가 살았나 이러 싶더라고요.
8: 진짜 요새는 잠을 편하게 자고 내가 이제 어디 밖에 잠시 나가도 덜 불안하고 이제 혼자서 뭐 다 할 줄 아니까 믿고 이제 뭐 그게 제일 행복하지. 진짜 수술하기 전에는 말로는 이거 진짜로 표현 안 됩니다.
6: 옳지.
0: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행복. 부부에겐 새 삶이 시작되고 있다.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는 뇌신부 자극술. 뇌신부 자극술의 효과는 평생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술을 할 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30% 이상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하고 뇌에 다른 질환이 없어야 한다. 또 수술 효과가 좋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뇌신부 자극술을 받으시면은 그런 약물의 효과가 없는 부분이 좋아지게 되고 약물의 부작용이나

0: 15년 동안 꾸준히 테니스를 쳐온 황석찬 씨. 6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테니스 실력만큼은 여전하다. 여느 건강한 사람들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활동한다.
1: 아침 7시 정도 돼서 이제 여기 테니스장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한 9시 정도 하고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나면은 이제 좀 걷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전거도 좀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0: 몸이 아파도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도록 친목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떨림 증상은 약으로 관리하고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 애쓴다.
1: 이제 어느 때는 이렇게 떨리다가도 그냥 좀 편안할 때 그럴 때는 안 떨려요. 안 떨리다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17년.
2: 본인은 그런 걸 의식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17년. 본인이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요새는 왜 이렇게 다리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릎이 아픈 거 아니야? 뭐 허리가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랬어요.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하더니 그다음에 서울병원에 가서 그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알아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처방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좀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테니스도 쳐주려고 그러는데
1: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뭐 다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합니다.
0: 운동으로 파킨슨병을 이겨나가고 있는 황석찬 씨. 실제 운동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에 있는 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물질들의 생성을 도와주고 신경세포간의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세 불안정이 있고 보행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할 경우에 파킨슨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다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0: 평균 60세에 발병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안고 가야 하는 파킨슨병.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 파킨슨병,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3: 파킨슨병은 뇌질환 중에서 가장 약물 치료 효과, 그러니까 증상 치료 효과가 뛰어난 질환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운동요법, 그다음에 식단 관리,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먼저 갖기보다는 이런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특히나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거나 근본 원인이 되는 그런 유전자 변형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법 개발이 된다면 현존하는 증상 치료제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질환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또는 억제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방아제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느낌? 이를테면 달리는 말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함께 호흡하는 것. 소년 시절부터 그저 꿈에서나 그려왔던 그 일을 기어이 이뤄낸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연인, 아니 자유인이라 부릅니다.
1: 와! 잘 다 먹는다, 죽어, 죽어, 죽어. 그래, 그렇지. 수업에서 뒤에 다, 이거는.
2: 고마워. 네? 잘 먹었다.
3: 마산 극지 천하라. 말리에서 천하를 얻는 겁니다.
0: 내 꿈에 도달하고 나면 어떤 사

0: 삶이 펼쳐질까요? 자유인의 하루를 만나보시죠. 경북 이해천, 낙동강 물줄기가 빚어낸 천혜의 비경과 함께 샘솟듯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고장. 이해천은 영남 유학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여느 장승들과는 표정이 좀 달라 보이죠. 장승 조각가 김수호 씨입니다.
1: 여기가. 오, 자, 안다. 일로 와! 마녀야! 내 친구들. 많지요. 일로 와! 했더라! 옳지! 굿보이! 일로 와, 빨리!
0: 친구처럼 키우고 있는 말이 무려 세 마리. 그 중에서도 나들이는 함께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말들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1: 올라! 올라! 옳지! 굿볼! 자, 여기도 올라! 옳지! 이란다! 굿볼! 굿! 이 사람이 이 대인수에서 존재해야 돼요. 학신념 위험하기 때문에. 오! 가면 기다려! 믿으면 안 돼.
2: 이렇게 말들의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자주 접해야지.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0: 신뢰를 얻고 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말 타기.
1: 와. 야, 이렇게 늘려 시야. 와, 잘했어. 바람도 싹도 시야도 넓어지고 막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거지 막. 쫙, 막, 넓은 푸른, 막, 하늘도 내 거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0: 그 맛에 타시는군요.
1: 진짜 멋있는 말 한번 타고 싶은 꿈이더래. 예, 누워있으면 천장에 막, 이런 프리즈 말이 막 다리 돌아다니.
0: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장군.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곤 했죠. 장군처럼 달리게 해준 녀석이 바로 나들이. 수천만 원의 비용도 감수했습니다. 나들이와 함께라면 세상 어딜 가든 훤하게 길이 열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1: 그럼 장승 만들기 위해서 목재서에 장승목을 원목을 사러 가는 거예요. 100% 그 소나무로 장승을 깎아요.
0: 장승을 비롯해 나무를 깎아 조형물을 창조해내는 조각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선한 재료이듯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1: 이게 가지인데 이게 막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이걸 깎아도 이걸 좀 가늘게 만들어줘. 이걸 이빨을 표현하면 좋겠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1: 예를 들어서 이런 생겼다 그죠? 이거 재밌잖아 그죠? 요 눈을 이렇게 웃는 걸 만들어. 컨쩍하면서 입을 그리고 딱 표현이 되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자연적인 거는 아주 재밌잖아. 이게 둘이 사랑해 우아하면서 최고 작품이 되는 거죠.
0: 나무에 이미 생김새와 표정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1: 사장님 계시니까요. 사장님.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참, 저쪽 오지도 뭐하고.
0: 벌써 10수년째 인연이 무르익은 사이.
2: 아, 이거 자주 오시나 봐요?
3: 아이고. 먹고 할 일 없이 자꾸 들어가야겠네. 귀찮은데.
1: 맞죠, 그죠?
3: 뭐 물레방금 만든다, 뭐 장성 만든다 하고, 도마 만든다 하고, 뭐 나무라고 생김을 다 만드지 뭐.
2: 잘하던가요?
3: 야, 미연 잘하는데, 팔줄은 몰라, 안 돼. 판로를 잘해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0: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못 만들어야 될 관계.
1: 그렇지, 타고나야 돼, 그죠? 진짜 그렇게 타고나야 돼.
2: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건 자유인도 마찬가지.
3: 요거, 그죠? 나무도 신맛이 깨끗하기 좋은데, 그죠?
0: 내 나무는 다 좋은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좋아, 이래.
3: 아, 그건 내 마음이 들어.
0: 마음 보면 되지, 뭐. 그 놈들.
3: 우리 집에 가지. 봐, 똥, 똥, 똥.
2: 이 나무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요? 얼핏 보았을 땐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0: 야, 거기로 가요.
2: 문제는 귀가 후. 혼자 힘으로 내리긴 했는데요.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4: 이렇게 잡혀도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시카고이 너무 아파요. 아.
5: 와, 이 무거운 거 어떻게 이렇게 번쩍번쩍 드세요?
1: 옛날에 때만 있다 얼음이 있지. 낚시하고.
2: 왕년에 통나무를 번쩍번쩍 들었다는 사나이. 허세가 아니라 기세임을 증명해 보이듯 거침이 없습니다. 그 흔한 스케치, 밑그림 한 장 없이 드립다 전기 톱부터 작동시켰는데요. 나무 껍질 아래 숨겨진 표정이 그에겐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얼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섬세한 과정. 전기톱 대신 조각돌을 들어 표정을 살려줍니다.
1: 이 부분이 눈이고, 눈. 눈을 막 짓게 뜨는 거죠. 좀 짓게 뜨고. 요 칼 잡고, 요거는 눈썹이에요, 눈썹. 눈썹이고. 입을 좀 물면서, 조금 미소를 조금 지은 그런 형상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 추술적인 의미로 외부에서 들어온 그 액기들을 무슨 얼굴을 쫓아보내는데 또 요새 시대에 맞게 또 하나 웃음으로써 징계게 표현한 게 죽은 시대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의 얼굴보다 은은한 미소 지은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곱고.
2: 남들 다 만드는 무서운 얼굴의 장승은 왜 마다했을까요? 나쁜 액은 쫓는다고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미소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게 더 나은 방편이었다는군요. 그래서 그의 장승은 대부분 사람 좋은 웃음을 해볼 쭉 짓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지혜가 깃든 웃음, 이른바 해학미 넘치는 장승의 탄생 현장입니다. 젊은 시절 타향을 떠돌다가 다시 고향을 찾은 이유. 낙동강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달리는 강변의 한때,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이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랍니다. 지금껏 도시에 살았다면 감히 누려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시간. 내내 그를 괴롭히던 걱정, 근심 따위는 이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해방감을 함께 누리고 이제 막 한숨 돌린 이분들은 대체 누구시죠?
6: 예천 김하봉서대입니다. 예천 행사 있으면 교통 안전 지킴이도 하고 애들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이 한가하면 이제 유원지 와서 휴식도 주고 자연 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기마 봉사 대원들과 함께 들러본 곳은 조선의 마지막 주막이 있던 삼각마을.

0: 마을을 복원하면서 입구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1: 이게 처음 봤는 거 같아, 하는 거.
2: 일단 처음 봤어요.
1: 몇 년 됐어?
0: 나루터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우뚝 솟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죠. 짐작하셨겠지만 빙그레 웃고 있는 이 장승은 김수호 씨의 작품.
1: 한 5년 전에 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커요. 물어난 게 이 장승이 이 고을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어떻게 굉장히 좋아요.
3: 와, 이런 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1: 이거 크니까 뭐 금방 만들 수도 없고 뭐 한 달 정도? 30일 정도 걸려요.
2: 크니까 웅장해 보이고 진짜 멋있네요.
0: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땐 13m짜리 장승도 세웠답니다. 이번엔 말 타고 읍내로 나오셨네요. 무슨 용무이실까요?
1: 저녁에 그 지인들 온다 주고 뭐 시장 좀 보러 왔어요.
0: 시장에도 말을 타고 올 정도면 이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일 것 같습니다.
1: 소 불러오게 초보가 있던데. 뭐, 분이 어떤 분이 오시면 되죠? 예, 그래, 유치원들 하면 되겠다.
4: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말하고 틀리네.
5: 틀리네.
6: 아, 달라요?
4: 예, 네, 틀려요. 다리도 길고.
1: 아, 선생님, 미안한데요. 돈 받고요. 내 가방에 좀 넣어줘서. 예, 예. 미안하지.
0: 자주 들르는 단골집답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1: 예, 고마워요.
0: 고기는 됐고 이번엔 또 뭘 사실까요? 도착한 곳은 채소 가게.
1: 사장님, 당근.
5: 예, 말 타고 왔어.
1: 예, 당근 말 타는 게 서비스 한 게 줘봐. 이거 맛있어.
5: 나 무서워 못 자.
1: 아, 끝에 살짝 죽으면 돼. 다 한 번에 먹게 버려. 절대 안 먹어.
0: 지나가던 행인이 선뜻 당근을 주는데요.
1: 자, 속에서 뒤에 다 이거는.
5: 고마워. 네? 잘 먹었다.
1: 누구세요?
4: 우리 단골이요.
1: 당근 사러 가서 와요.
4: 와, 우리 집에 단골이 한 개 더 줄 거야. 어, 서비스야.
1: 이야, 오늘 아들이 고맙습니다, 야지.
5: 서비스도.
1: 예천이 20일 생일이기 좋네.
5: 누구를 카메라 저기 해갖고 저야 지금 뭐.
0: 단골집만 들르다 보니 땅 한 번 밟지 않고 오늘 장 다 보았습니다. 참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서 말 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죠. 나들이가 수고가 많았네요. 그나저나 오늘 메뉴가 뭐라고 하셨죠?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김수호 씨는 젊은 날 상선을 타고 세계를 누볐는데요. 그때 직책이 조리장이었답니다. 배 타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식집을 운영하며 갈고 닦은 요리솜씨. 오늘 제대로 발휘 중이신데요. 어떤 귀한 분들이 오시기에 이토록 정성을 쏟으시는 걸까요? 아, 함께 말 타며 봉사하는 대원들이시네요.
1: 일로 와, 앉아. 오늘 재밌게 탔어야 됩니다. 예. 바쁘죠? 이렇게 가끔 탔어야.
2: 좋죠.
1: 자주는 못 타도 안 바쁜 타면 좋죠. 뭐. 사람도 운동되고 말도 뭐 다 밖에 나면 좋고.
2: 좋죠.
7: 네. 와, 아이고, 아이 사람아.
1: 뭐
7: 그런 게 아니래.
0: 뭐? 하루 종일 말을 탔으니 허기질만도 하죠.
1: 맛있네. 나도 한입 먹어보자. 사르르 먹는 게. 분량도 싹 나는 게. 맛있다면서 초밥.

0: 양사이겠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지역봉 세대가 뭐 여름이 있지만은 다음부터 더 화이팅 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잖아.
1: 그렇죠.
0: 자, 예천 지마봉 때 화이팅!
2: 오늘의 교훈,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꿈 하나에 집중해야겠습니다.
3: 나무합니다. 나무합니다.
4: 좋은 말로 유별나고 빼딱스럽고 소단스럽다.
5: 제 삶의 최소 51% 이상은 오래된 큰 나무. 나무 대신 로고스입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무스탕.
1: 상당히 버거워하는 그런 길들이.
0: 어디에서 보지 못했던 절경을 마주하고 그 속에 뿌리 내린 삶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감춰져 있던 은둔의 왕국을 찾아 떠납니다.

0: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 사이 600여 년간 잠들어 있던 땅 무스탕. 1992년부터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열었으나 허가를 받은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운둔의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번 여정, 땅계에서 뒤로 걸음을 옮깁니다. 무스탕은 초목이 거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황량한 풍광은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1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부는 풍화된 황토빛 산과 협곡, 해발고도 약 3,000m에서 4,000m를 넘나든 이 지형을 걷기 위해선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사가 급해지자 짐을 나르는 말들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쉽니다.
1: 말들도 상당히 버거워하는 경사가 한 60도, 70도는 될 것 같아요. 아, 70도는 너무 심한가? 60도 정도?
0: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탈길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금세 찹니다. 이때 무리해서 움직이면 고산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며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0: 이거지. 보이십니까? 산은 언제나 보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산을 이기려고 타다 보면 언제나 지는 건 나고, 산이랑 같이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타다 보면은, 그래, 잘 올라왔다 하고, 이렇게 멋있는 절경을 항상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태고짝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풍경에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0: 출발은 해발고도 3300에서 해서 오늘 최고인 3897, 3900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걸어온 길인데 까마득합니다. 그나마 좀 잘 보이는 건 지프길이고 저희는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은 아주 작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0: 장장 5시간 만에 사람의 흔적을 만나니 절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1: 그 암모마이트를 여기서 샬리그람이라고 부릅니다. 오.
0: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죠.
2: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한식만큼 가짓수가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사실 네팔도 보면 이분들이 먹는 음식이 한 10가지 정도면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텐두.
2: 우선 한 입에 딱 주말에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계란볶음밥.
4: 우리 지금 한 5시간 걸어왔죠?
2: 그쵸. 힘드세요? 전 솔직히 멀쩡한 것 같거든요. 제 앞에 계신 이 두 분들이 지금
5: 저? 나도 멀쩡한데? 아, 머리가 이상하네.
4: 자, 정말
5: 좋아. 이거 주자.
2: 이겁니다, 이거. 이 마법의 비약입니다, 이게. 또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살짝 뿌려가지고.
0: 고추장으로 한국인의 정을 나누며 고단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봅니다.
2: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0: 자, 다음 여정은 D라고 하는 마을까지 갈 거고요. 가기 전에 이 앞에 보이는 멋있는 이 지형 위를 거닐고 싶어서 이 위에를 한번 올라가 볼 겁니다.
1: 가이드 소남 씨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엔 강을 건너 다녔다는데요.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센 강바람에 다리가 흔들립니다. 무스탕의 바람을 제대로 느끼고 본격적으로 언덕을 오릅니다.
0: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와.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1: 우리가 계속 걸어오면서 봤었던 사암으로 구성된 그 석순 같은 모양을 지금 그 모양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0: 너무 멋있습니다.
1: 주위의 절벽 꼭대기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활주로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른바 활주로 평원이라 불리는 지형입니다.
0: 저 끝에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 세상의 끝에 선 기분입니다.

0: 이 막걸리 이것도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1: 아, 아까 우리 밥 네. 먹었는데 네. 그 아줌마는 그 네. 올라갔는데 이거 물 필요하다고? 때문에 이거 먹으면 좋았는데 가지고 그럼 주는 거예요.
2: 아이고 흘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걸리네요. 저도 그러면
3: 풍경을 안주 삼아 함께 창을 나눕니다.
2: 지화자. 지화자.

황량한 회색빛 풍경 사이로 푸른 생명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향계에서부터 약 25km를 걸어 마침내 D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찾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인지 주민분께 여쭤보니 오늘 이곳에서 환갑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께서 환갑을 맞이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트레킹을 멈추고 같이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축제에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스탕에서도 환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생의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생일을 축하합니다.

0: 흰색의 천, 카다는 존경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일 축하 의식이 시작되나 봅니다. 야크 버터는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축복을 내려주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받으면 조금 떼어내 공중에 뿌리는데 이는 신에게 공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축하 의식이 끝나면 주방은 더욱 바빠집니다. 잔치에 온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스탕에서 주식으로 먹는 짬바를 비롯해 평소 맛보기 어렵다는 야크 고기와 렌틸콩 스튜인 달커리 등 다양한 음식이 담깁니다. 정말 푸짐하죠?
1: 이 음식은 딘도 또는 덴도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0: 짬바는 이곳에서 처음 맛봤는데 달지 않은 미숫가루를 뭉쳐놓은 맛이었습니다.
1: 이 얼마 만에 먹는 고기인지. 이 식감, 이 쫄깃함.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포카라와 카트만두 등 네팔의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 친인척들부터 마을 사람들까지 생일을 축하하고 음식을 먹으며 일상을 나누는 모습에서 잔치를 통해 유대를 다지는 무스탕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전통 의상을 차려입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2: 보통
1: 생일 축하를 안 하는데 딱 이 환갑만 축하를 한대요.
2: Is this pocket for this clothes?
3: Yeah, pocket.
2: Only one.
3: Wow. Pocket.
1: 이거는 오늘 환갑을 맞이하신 분을 위한 카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돈입니다. 엄청 한 10만 원도 넘는 그런 큰 돈이신.
0: 식사가 끝나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카다와 선물을 들고 모여듭니다. 환갑을 맞이한 어르신께 드리기 위해서라는데요.

0: 일생에서 한 번만 생일을 챙기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큰 행사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카닥이라고 하는 이것과 또 선물을 챙겨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또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풍습이라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집에서 정성껏 담가온 술부터 돈까지 선물도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달라이라마에게 카다를 바치는데요. 노란색은 신성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갑을 맞은 주인공에게 카다와 선물을 건네며 건강과 장수를 빌어줍니다. 60평생 평안만 하셨을까요? 희노애락의 고비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오신 어르신께 드리는 존경과 축하의 마음이 쌓입니다. 갑자기 두 분이 눈물을 흘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동생의 따님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동생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기쁜 자리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죠. 위로의 마음을 담아 저도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1: 고리야, 고리야.
2: 매매 된댄나 둘째째.
3: 둘째째. 다시 됐네.
2: 축하드립니다.
0: 괜히 저희 아버지께 죄송해지는 게 저희 아버지 환갑은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끝냈는데 다른 아버님을 이렇게 또 격하게 축하를 해드려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0: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디마을을 떠나 무스탕의 알프스라 불리는 춤중으로 향합니다. 해발고도 약 4,100m에 위치한 춤중은 야크 방목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야크는 이곳 무스탕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물입니다. 고기와 옷감을 제공하고 짐을 싣고 나르는 데도 유용하죠.
1: 야크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걸 지금 또 처음 봐서 너무 놀라워요. 그냥 트레킹 할 때는 보통 뭐 야크 한 다섯 마리나 뭐 열 마리 이 정도씩밖에 못 봤는데 거의 뭐 지금 뭐 백 마리 가깝게 이렇게 제 눈앞에 야크가 있으니까 아, 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텔레.
0: 마침 야크 젖을 짜는 중이라고 하셔서 조용히 다가가 봤습니다. 발길에 차이지 않도록 다리를 묶은 뒤 새끼를 데려와 젖을 물리는데요. 그래야 젖이 잘 돌아서 쉽게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야크의 젖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치즈와 버터로 가공해 먹는데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젖을 짜진 않는답니다. 새끼에게 먹을 양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스탕 사람들에게 야크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춥고 거친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0: 여기가 잠깐 쉼터? 여기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1: 이곳은 임시거처로 지낸다는 천막인데요.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0: 따끈따끈합니다. 어우, 김 나는 거 봐. 야, 요게 야크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들이 먹었던 거에 이제 변에 다 있죠? 이런 잡초들이 변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 아주 활활 타고 있구나.
1: 나무가 없는 고산지대에서 야크똥은 귀중한 땔감입니다. 화덕의 열기에 몸을 녹이고 있으니 야크 농장 주인분이 요깃거리를 만들어주신답니다. 볶은 곡물 가루에 버터와 설탕, 그리고 차를 넣어 만드는 간단한 음식이라는데요. 농도를 맞추어 재료들을 잘 섞기만 하면 완성이랍니다.
0: 콩고물 냄새가
2: 납니다.
3: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건데 떡 영화냐.
0: 어, 그냥 바로 먹어요? 이거 안 끓여 먹고?
3: 이거 안 끓이면 돼요.
0: 안 끓이고?
4: 경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야.
5: 어,
4: 냄새가 너무 좋은데?
5: 비서 걸 때는 안 쳐야 돼요.
4: 경단이다, 경단.
1: 우스탕에서 주로 아침에 차와 함께 먹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2: 저런 거는 빡 먹었어.
4: 괜히 차랑 같이 먹는 게 아니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님이 한 일주일 동안 푹 삶아주신 사골 육수 맛이 납니다. 와, 엄청 맑아요.
6: 미토차.
1: 기꺼이 건네주는 따스한 차 한 잔에 마음의 온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가이드 소남 씨의 고향이 이곳에서 멀지 않다는 말에 길을 나섰는데요. 초지를 가득 메운 염소떼를 만났습니다. 풀을 찾아 마을에서 올라온 모양입니다.
7: 300마리.
4: 300마리요? 야, 300마리랍니다. 3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 해맑은 아저씨의 미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뗍니다.

0: 그동안 생계를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오랫동안 고향 집에 가지 못했다는 소남 씨.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답니다.
1: 가자 가자.
0: 무스탕은 네팔에서도 접근이 녹록치 않은 오지라 현지인도 오가는 게 쉽지 않은 곳인데요. 마을 옆을 지나는 도로가 만들어져 이젠 차로도 쉽게 갈 수 있게 됐지만 소남 씨는 일이 바빠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답니다. 마을 입구를 알리는 초르텐을 보자 저도 덩달아 기분이 들뜹니다.
2: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3: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는지 받는.
2: 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달려갈까요?

0: 마을 회관에서 행사 준비를 하던 주민들이 소남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1: 제가 어머님과
0: 겨울에는 카트만두에서 함께 지내다 여름에만 고향집에서 머문다는 소남 씨의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아들과의 만남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2: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거 제가 심었는데요. 요만큼 조금 했는데 지금은 너무 컸는데요.
0: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향집을 잊고 사는 사이 허리춤에 올 정도로 작았던 나무는 소남 씨 키의 두 배가 넘게 자랐습니다.
2: 야, 이거는 옛날인 거야.
3: 옛날 방식의 집.
2: 네. 와. 이렇게 있어요.
3: 이렇게.
0: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을 떠날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 모자이야 바라바사 사마제 보시오. 데스파치데 뭐 떨어뜨려 내리지 보시오. 데스파치 뭐 비디스가요 보시 뭐 가르마제 가세 아예나.
0: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소남 씨 형제는 한국과 미국으로 각각 일을 찾아 떠났답니다.
4: 람루 아예부터 돌아다니게 원해 목비게 원해 람루.
0: 소남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사이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2: 그러니까 너는 다만 집안에나 둘이.
0: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손수 저녁을 지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남 씨가 자꾸 나섭니다.
4: 대신아, 대당해로.
2: 대당해로 다 부시고 다.
4: 오, 나는
2: 매네.
4: 리니스.
0: 투박한 아들의 말투에도 어머님은 그런 아들이 밉지 않습니다. 소남 씨도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겠죠?
4: 어시 어머니가 응하지.
0: 오늘 저녁 메뉴는 템뚝입니다. 티베트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끓는 육수에 반죽을 떼어내 만든 건데요. 우리나라 수제비와 정말 비슷합니다.
4: 람루차 구차.
0: 이제 말린 채소를 넣은 후 푹 끓여주면 된다는데요. 재료는 단출한데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이곳에선 대부분의 음식을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티베트산 아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2: 아면 네팔고 또 눈자 아밀레트 가드나 유스가드나 아면 티베트고 또 눈자 아이고자 유스가드.
0: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고소한 냄새에 절로 군침이 돕니다.
2: 맞아요.
4: 칼. 저런 데다.
2: 그 쪼대나.
4: 저런 데다.
0: 어머니의 마음만큼 넉넉하게 템뚝을 담아주십니다.
5: 감사합니다.
2: 이거라 벌써 보시. 가르마엘 발라 하고 아니 이스턴 미트 뚝박 하고 일단 구실라이스.
0: 수제비와 비주얼이 너무 비슷해서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와, 뭔가 익숙한 맛이 나더라고요.
6: 이 시래기 삭이라고 했죠, 삭. 예. 그러니까 시래기 된장국 같은 느낌?
0: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다.

0: 함께 즐기고 있는데 별안간 전기가 나갔습니다.
1: 야.
2: 어우,
1: 딸이
2: 약샤.
1: 잘 먹어야 되네. 둘 가세요. 해내기
2: 이게 네팔의 진정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먹다가 정전되고 하는.
0: 어두워도 따스한 어머니의 정에 마음이 환해지는 밤입니다.
1: 우리 때에다
3: 싫어. 공자 내려 때야.
1: 우리 때지 조그마나.
3: 내려 커피 해도 나블레 디 가라.
1: 아주 조금. 오락사 좀 하고. 야, 야, 다시 어디네.
4: 이 집은 또 저희 친할머니의 그 집이 생각나는 그런 집이라서 옛 생각을 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아주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손님들 주무세요.

전날 올린 물을 비우고 새로 떠온 맑은 물을 공양하는 건 매일 아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어머니의 오랜 일상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 사람들의 집에는 대부분 불당이 있어 부처님의 가호와 가족의 안전을 빕니다. 저도 저만의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이제 다시 여정을 떠나야 할 시간.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찾을 수 있었던 고향집. 소남 씨의 다음 방문은 좀 더 빨라지길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길목까지 나와 아들과 저희를 배웅합니다. 고향의 또 다른 이름이 어머니라죠. 어머니의 정을 듬뿍 느낀 이곳이 저에게도 고향이 된 듯한 흐뭇한 여정이었습니다. 소담한 시골 마을 남도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약 9km 거리에 있는 옛 무스탕 왕국의 수도였던 로만탕으로 갑니다.

0: 우뚝 솟은 고개 위에 세워진 옛 왕궁터는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은둔의 왕국 로만탕이 있습니다. 로만탕은 티베트 왕족의 후손인 아메팔 왕이 14세기에 세운 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18세기에 네팔에 통합되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아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08년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인 권력을 잃게 되었고 무스탕의 마지막 왕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 지금 제가 있는 이 로만탕은 3,800m에 자리한 옛날 로 왕국의 수도입니다.
0: 이 벽 너머에 로 왕국의 왕궁이 있습니다. 무스탕의 마지막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곳으로 지금은 비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신 왕과 왕비의 생전 사진이 놓여 있는데요. 비록 군주제가 폐지되었지만 무스탕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존경합니다.
1: 네팔에서는 2008년에 군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로왕국의 국왕으로서 실제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통치를 하셨었던 거죠.
0: 지붕이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지은 집들이 마치 하나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1년 내내 부는 바람과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들을 이어지은 거라고 합니다.
1: 지금 천천히 이 성벽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 성벽 안에만 약 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탕, 로만탕, 로만탕이 이 로 왕국의 수도였어요. 만탕이란 뜻은 풍요의 평원이라는 뜻이고 요 뜻에서 보면은 이쪽이 넓은 평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스탕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그런 이제 마을로 여기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실제로 로만탕은 어퍼 무스탕에서 경작지가 가장 넓은 마을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골목을 따라 걸으며 로만탕의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건물부터 사람까지 600년 전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무리기한 무스탕에는 마을 중앙에 공동 수도가 많습니다.
1: 이게 천 감아서 물 따라 흐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많이 비산되지가 않잖아요. 올라오셨으면 여기서 탁 벌어지느라 확 튈 텐데 트레킹 할 때마다 보면 참 똑똑하다, 삶의 지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0: 어쩌면 누군가 걸어둔 카다였을까요?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번엔 마을 전망을 보러 가려 합니다.
2: 아티스트.
3: Yeah,
2: famous artist in the world. Yes.
3: In the world. Yeah.
1: 이 로만탕의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하는 뷰 포인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0: 무스탕 가옥의 특징 중 하나는 사다리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많다는 겁니다.
3: 오, 오, 뭐야? 멋있다.
0: 로만탕 전경과 저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고원과 협곡의 파노라마가 가히 압도적입니다.
1: 또 다른 마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몇 개 있고 바로 뒤에 있는 산이었는데 여기는 저 앞에까지가 다 마을이라서 이 룽다가 휘날리는 양도 엄청나게 많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0: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오색 깃발을 룽다와 타르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무스탕에서는 장대에 달린 깃발을 타르초. 망국기처럼 펼쳐진 형태의 깃발을 룽다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무스탕의 수도원은

0: 대부분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솟아있는 것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리고 로만탕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201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곳은 로 왕국 시절의 왕족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1: 와.
0: 왕족이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다른 그 롯지들이랑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티베트 전통 양식을 최대한 살려 건설했다는 리조트인데요. 호텔 안에는 무스탕의 마지막 왕조, 25대 왕과 왕비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우선 그 리조트 로비 같은데요?
0: 지금의 씨는 26대 손의 아들로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So the founder is my father. Uh-huh. So it was his dream project uh-huh. to make a hotel here because Mustang like opened up to tourists only after 94.
3: Yeah.
2: So from that time until now there were not like proper uh-huh. like hotels. There uh-huh. was only like homestays and small lodges only. Yeah. So he wanted to make like a place where you have like a good rooms and bathrooms mm-hmm. and all. So it was his dream. Mm-hmm. And his dream finally came true. Like this hotel was complete in 2017. Uh-huh. And it took us like 8 years to build this hotel. Uh-huh. And so that was his dream. Uh-huh. So we are running his dream project right now.
0: Ah.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족입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두 분이 24대 왕과 왕비이고 곁에 있는 어린아이가 왕궁에서 사진으로 본 25대 무스탕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분은 26대 손인데요. 원래 25대 왕의 조카였으나 왕의 아들이 일찍 사망하면서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호텔에는 무스탕을 찾은 이들이 좋은 기억을 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현재 또한 생생한 역사로 만든다죠. 이들 덕분에 60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무스탕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은둔의 땅, 최후의 왕국에서 함께한 로만탕. 이곳이 들려줄 또 다른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2015년에 독일 쾰른에 사는 한 소녀가 SNS에 올렸던 글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 재학 중인 17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하네요. 저는 곧 18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집세, 보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시를 분석하는 것에 아주 능합니다. 그것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4개국어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네요. 이 나이나 K의 불평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서 결국 독일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100개가 넘는 독일 고등학교에서 생활금융 과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재테크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말에는 다들 동의하시죠?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

부모님들은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정작 자녀의 재테크에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중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둔 엄마인데요. 예전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생일 때 학부모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한테 저는 딸이 조금 커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뉴스도 볼 줄 알게 되면 주식 계좌를 개설해줘서 주식 매매를 해보게 하고 싶다. 그래야 경제 돌아가는 원리도 빨리 알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뜸 그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누구 엄마 큰일 날 소리 한다. 애들한테 그렇게 일찍 돈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애들이 돈만 먼저 알게 되면 공부 안 해. 사실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것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은 쉬쉬하고 아이들은 돈을 나중에 알았으면 하는 마음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경제라는 것을 나와는 아직 거리가 멀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만 한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19세가 되면 대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은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죠.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 탐구 과목을 2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사회 탐구 중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경제 과목이 어려워서 점수 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 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내가 직접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 정말로 가혹하기 그지가 없죠.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수십만 원 월세 감당조차 안 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전셋집 언감생심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데만 3천만 원 든다는데 내 월급은 고작 200만 원. 결국 2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타가 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다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기 금융교육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유대인들은 보통 13세 때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성인식 날 유대인은 부모와 하객들로부터 성경책, 손목시계, 그리고 축하금을 선물을 받는데요. 그 축하금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신의 축복을 받은 숫자인 18배의 배수로 축하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18달러, 36달러, 54달러, 그리고 1800달러,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친인척들의 축하금이 다 모이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2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는데요. 부모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학자금 통장인 경우도 있고요. 부모와 상의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금이 이후에 점점 불어나서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18살이 될 때쯤이면 경제적 독립의 종잣돈이 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명의로 목돈을 적립해주는 가정은 거의 없죠. 물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들도 이유겠지만 필요성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돈만 밝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고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라는 경제관념을 학생 때부터 심어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금융적 지식이 정말 많이 모자란 걸까요?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금리가 뭔지, 환율이 뭔지 하나하나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 이게 능사일까요? 사실 관련해서요,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18세부터 79세까지의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설문조사한 것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금융의 이해력 점수가 의외로 20대, 30대가 절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점수가 50대와 60대는 각각 67점, 64.4점이었는데 20대는 그 중간인 65.8점, 30대는 그보다 훨씬 높은 69점을 받아서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대와 30대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높은 이유가 대부분 금융 지식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의 의미라든지 구매력이나 이자, 분산 투자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굉장히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융의 태도 부분에서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 태도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호하는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가, 다시 말하면 현재의 소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려는 태도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항목이었는데 오히려 고령층인 60대와 70대는 53점과 57점을 받아서 가장 높았고요. 사실은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할 20대와 30대, 이 20대와 30대가 48.9점, 50.9점을 받아서 가장 꼴찌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20대와 30대 젊은 층들이 금융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미래의 내 모습보다는 현재의 소비, 당장의 내 모습을 더 중시하는 경향성들이 재테크와 금융교육에도 난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죠. 미래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꿈을 심어주는 어른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진정한 금융교육은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경제 공부든 금융 지식의 습득이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정부에서 펼치는 각종 지원금 혜택과 청년 관련 제도들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크게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 것은 아시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매년 5월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들에게 50개에서 60개 정도 질문을 받아서요,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6시간 동안 답변을 해주는 연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질문 중 5%에 해당되는 2개에서 3개의 질문은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배당한다라는 내부적인 룰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주주총회를 참석해 보면 초중고생 아이들과 3, 4, 5 같이 참석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같이 투자하면서 이런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견문을 넓혀주고 자연스럽게 경제와 투자를 접하게 만드는 거죠. 2022년도에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한 소녀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버핏 선생님, 최근 우리는 1982년 이후 처음으로 7%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두분다 모두 1970년대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미 경험하셨을 텐데,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어떤 회사가 좋을까요? 이 질문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했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껄껄 웃으면서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겁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최고의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최고라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더라도 당신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말이든, 목화든, 생산물을 들고 와서 당신이 가진 재능과 맞교환을 하려고 들 겁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이야기한 말들이 더제 가슴을 울리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라면서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대부분 공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대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하나의 주식이나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을 사겠습니다. 당신의 미래 현금 흐름의 10%를 갖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게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긴 워렌 버핏의 답변이었는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훌륭한 결과를 내고 누구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든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무엇, 즉 차이를 만들어내면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거나 투자 제의를 받게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말처럼 가장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경제 교육, 금융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태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가운데에서 나만의 경쟁력,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 속에서 미래에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긴다면 자기 개발도 경제 공부도 재테크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살면서 한 번쯤 독하게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두런두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승하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한국의 산토리니로 떠나볼까요?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KTX역이기도 하고요.
0: 과거와 현재의 흔적들.
1: 시대를 여러 겹 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0: 하나의 도시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죠.
1: 와, 저 바다 반짝반짝.
0: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품듯 바다를 품고.
1: 이곳이 바로 무코 등대입니다. 동해시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0: 그리워하며 겹겹이 세월을 입은 도시. 무코를 아십니까? 무코항의 일자리를 따라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무코역 인근 중심지가 형성됐죠. 바로 바란 삼거리입니다. 그곳에 자리한 작은 독립책방. 무코의 여행책방이라 여행서적을 파는 곳인가 보죠. 책방 주인 최지영 씨. 실제로 여행 작가랍니다. 사진 작가인 남편과 무코에 정착해 책방을 운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죠.
1: 저희 부부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여행 책방이라고

0: 컨셉을 잡고서 시작한 책방이거든요.
1: 여행으로 만나 결혼까지 골인한 프로 여행러 부부.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부부가 잠시 여행을 멈춘 이유. 그만 묵호에 반해버렸기 때문이죠.
0: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집들이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개성들이 보이는 삶이라면 좀 있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좀 바닷가에 살고 싶은 로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아님 말고 가보자.
1: 그녀가 반한 묵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0: 다녀올게요. 안녕.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1: 묵호는 천천히 변해가는 느림의 매력이 있는 도시랍니다.
0: 여기가 묵호의 가장 중심이었던 바란삼거리거든요. 옛날에 여기가 강원은행이 있던 자리에서 그때는 막 이렇게 돈 입금하시려고 주민분들이 막 줄 서 있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1: 묵호항이 번성했던 시절, 바란삼거리는 잘 나갔던 중심지였죠. 세월의 옷을 입고 도시는 변했지만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0: 이 동네 인근만 돌아다녀도 시대를 여러 겹 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옛 모습들을 보는 게.
1: 묵호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묵호역입니다. 작고 아담한 이 묵호역이 한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죠. 동해안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산물. 아낙네들은 열차를 타고 인근으로 고기를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KTX역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정동진이 이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동 쪽이잖아요. 사실 정동진 역보다 역으로 치자면 묵호역이 더 정동이에요. 한 가지 뭐 팁 아닌 팁을 말씀드리자면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표를 사실 때 맨 왼쪽 표를 사세요. 그러면 이 정동진부터 이쪽까지 바다를 보면서 완전 바다 열차 그 자체를 보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1: 굿팁! 꼭 한번 타보죠. 이번엔 동쪽 바다 중앙시장으로 가보는데요.
0: 여기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요. 만복이라고 한때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풍성하고 풍요로웠다는 의미로 만복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1: 만 원짜리 물고 있는 누렁이 동상. 어? 쟤는 5만 원? 묵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2: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0: 더 예뻐졌는데. 여기 동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 굿즈로 만드셔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이 아우라가 있잖아. 완전 좋아.
1: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었다는 나래 씨.
3: 원래는 이제 동해 출신인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 고향 동해로 돌아와 소품샵을 창업해 청년 사장님이 됐습니다.

0: 갈게요. 우리 토요일 날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1: 작가님, 또 이번엔 어디를 기웃기웃거리시나요?
0: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우와, 너무 오랜만이죠.
2: 아기자기, 알록달록.
1: 요즘 말로 감성 돋는 이곳. 정체가 뭔가요? 음악 감상실인가요?
0: 저 오늘은 왠지 잔나비 노래를 네.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3: 잠시만요.
0: 저는 앉아서 들어도 돼요?
1: 여행자들도 동네 주민들도 오고 가며 음악을 듣고 간다는 실은 체험 공방. 청년 사장 송영호 씨도 고향에서 다시 여유를 찾았죠.
3: 그때마다 참 여유가 그립기도 하고 동해시에서 약간 바다 냄새가 짠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너무 향수병처럼 너무 그리울 때가
0: 맞아, 맞아.
3: 여유를 찾고 싶어서 고향으로 다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렇게 서로가 사람이 사람한테 되게 힘을 얻고 이렇게 엮어져서 사는 게 재밌게 사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기 와서 느꼈어요.
1: 재미난 구경하려면 배부터 든든하게 채워야죠. 강원도 하면 장칼국수라던데.
0: 저 홍합 장칼국수.
4: 하나요?
0: 네, 네, 네.
4: 알겠습니다. 네.
0: 호떡은 안 되죠.
4: 호떡도 돼요.
0: 아, 돼요?
4: 네.
0: 호떡도 그러면은 네. 두 장만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칼국수 집에 와서 웬 호떡 타령? 사장님도 칼국수보다 호떡부터 만들기 바쁘신데요. 칼국수와 호떡. 이 조합은 뭐죠?
0: 이야, 막 만들어주신 거죠?
4: 네.
0: 따끈따끈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4: 처음에는 호떡 장사를 안 했어요.
0: 그러니까요.
4: 국수만 했는데 이래서 자꾸 호떡 하는 걸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호떡 솔솔 잘 나가더라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야부터 드시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호떡이 에피타이저였군요.
5: 기본에 충실한 호떡.
1: 아, 꿀맛이죠?
5: 달달하니 맛있어요.
1: 메인 요리 장칼국수.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막장이나 고추장을 풀어서 얼큰하게 끓여 먹던 데서 유래됐다는데요. 영동 지방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자 바닷가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였죠.
0: 고기잡이 배들이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을 때 추울 때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또 칼국수였고 거기다가 이제 얼큰하게 만들어 먹던 게 장칼국수여서 어부분들한테도 정말 소울푸드. 뭐 한 끼 그냥 간단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뭔가 삶의 애환과 이런 역사가 담긴 그런 음식. 이더라고요.
1: 음식 하나에도 그런 사연이? 아니 그런데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요?
0: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이 항상 올 때마다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1: 무코항에서 일자리를 찾은 이들이 항구 뒤편 비탈진 언덕에 옹기종기 마련한 보금자리. 그 마을 골목길이 논골담길입니다. 이름이 역사를 말해주죠.
0: 여기 보시면 논골담길이라고 써있죠. 동해에 오시는 여행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논골담길입니다. 이 논골이라는 이름이 무코항에서

0: 좁은 골목길에서 만나는 삶의 풍경.
1: 여기가 길이 좁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구지구 짐을 옮기셨거든요.
0: 무코의 옛 이야기는 벽화로 되살아났죠. 가파른 골목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2: 뀨! 잘 있었어?
0: 고양이가 논의는 카페를 만납니다.
2: 하이트와 오랜만이야.
1: 여기도 저희처럼 여기 고향이 아닌데 다른 곳에 사시다가 동해 좋아가지고 정착하신 젊은 부부세요. 저희 선배님이세요. 예, 네, 저희는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2년 차에 3년 차죠?
3: 4년
1: 차. 4년 차. 예. 네. 선배님이세요.
3: 원래 이제 미국에 살러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집도 안 구한 상태였어가지고 어디에 살까 하다가 이제 바다를 돌아보다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0: 임진희, 김홍섭 부부도 여행지였던 무코에 반해 둥지를 틀었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을 시간을 선사해주는 이 풍경만으로 만족스러운 삶이죠.
1: 가리를 막 해치 싸움에 들어갔잖아. 근데 너무 맞아. 뭐든 할 수 있지 뭐.
3: 그냥 있는 나 그대로 살아도 되는,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래도 되는 동네여서.
0: 고양이들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그건 내 자유라지요. 논골담길 끝에서 만나는 무코 등대.
1: 아, 이곳이 바로 무코 등대입니다. 동해시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곳인데요. 1963년부터 이 불을 밝히면서 이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무코 등대입니다.
0: 동해바다와 두타산, 동해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명소랍니다. 멋진 곳은 다 영화 배경인 거 아시죠? 미워도 다시 한번. 아.
1: 그리고 행복한 논골 우체통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이 엽서를 여기 쓰셔가지고 여기 넣으시면 1년 후에 무료로 보내주거든요. 1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보내는데 정말 거의 1년 만에 오더라고요.
0: 혹시 저에게 편지 보내셨나요? 1년 기다립니다. 등대와 이어진 언덕길, 도깨비골, 도깨비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인데요. 스카이밸리로 조성돼 멋진 관광지로 재탄생했습니다.
1: 와, 저 바다 반짝반짝.
0: 덕분에 무코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죠.
1: 이 앞에 있는 요거는 도깨비 불을 형상화한 모습이거든요.
0: 발 아래 바다가 거침없이 펼쳐져 마치 앞마당처럼 다가오는 것. 그 찬란한 바다가 눈이 부십니다.

0: 논골담길 언덕 능선 끝에는 바람이 강하게 세차게 불어오는 언덕이 있는데요.
1: 네, 여기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인데요.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어요. 거제도 있고.

0: 태백에도 있고 여러 곳 있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찐 바라면 이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제가 반한 곳이 이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매일 아침 일출 보면서 이 드넓은 동해 바다를 보면서 와, 이렇게 호연지기가 길러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1: 오호라, 여기가 바로 최지영 작가의 마음을 훔친 곳이군요. 제 마음도 빼앗겼습니다. 논골담길 옆에 또 다른 언덕 마을, 별빛 마을입니다. 어린 왕자를 만날 수 있는 포토존을 따라 올라가면 담벼락마다 담화가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0: 여기는 별빛 마을이라고요. 요즘 동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왼쪽으로 바라보시면 묵황 전경이 시원하게 보이고요. 여기는 아주 아기자기한 벽화를 새로 그려놨거든요. 이 마을 분들이 직접 전문가 분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 칠한 의미 있는 벽화입니다.
1: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에 그려진 그림에서 정경이 묻어납니다.
0: 안녕하세요. 해맞이. 아, 커피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 와.
1: 그 길에 만난 정겨운 이웃.
2: 많이 오세요?
3: 예, 우리 수신하시면은.
0: 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요.
3: 거기는 어촌이 뭐 이래 해도 저 나가면은 할머니들 할성화된 사람 할머니들 많아.
4: 맞아요. 할머니 너무 멋쟁이신데다가 건강하시고.
3: 나는 막 그저 해가지고 있는데.
4: 완전 멋쟁이신데요.
3: 할성화하고 젊게 다 그랬어.
5: 여기서 보면은 푸른 물이 바다가 탁 칠 때는 많고 내지지. 배가 콩콩콩콩 들어오면 또 고기 잡아오지. 아. 물이 네네. 들어올 때는 그런 물이 올 때는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다고. 너무너무 아주 우리 눈에도 네. 금빛이 막 도는 것 같아요. 옛날 첫사랑 생각나지.
0: 아, 첫사랑 생각까지.
1: 금자누님, 첫사랑은 바다를 닮으셨나 봅니다.

0: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풍경. 이번엔 또 어디를 가시나요?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한 아파트.
1: 여기가 그 유명한 라면 맛집입니다.
2: 라면 먹고 갈래요?
3: 뭐 라면 먹고 갈래요며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명대사가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버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막 애처롭게 이 버스를 바라본다든가 뭐 아니면 저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둘이 막 티격태격하는 씬이라던가.
0: 아, 명대사설로 탄생시킨 영화 속 그 동네. 어쩐지 낯이 익더라. 이곳은 연필박물관. 다양한 디자인의 연필들이 가득한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박물관 4층에 자리한 카페. 소품샵? 어쨌든 마음에 쏙 드는데요.
6: 여기도 서울에 있다가 네. 이제 2년째 될까요? 올해 서울에 쓰고 있는 저희 동네.
7: 저희도 부부가 하는데 저희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5: 네, 비슷한 시기에 오신 것 같네요.
7: 아니, 근데 왜 저 몰랐죠?
0: 묵호 2년 차. 모르는 것 없다던 최재영 작가가 오늘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카페 운영 1년 차. 정진권, 조미랑 부부.

0: 부부도 묵호에서 새 삶을 설계했죠.
1: 동지를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궁금하고 했어요. 네.
2: 그때 이제 저도 뭐 마침 네. 어떤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같은 것도 좀 네네. 계획 같은 것도 새로 세우고 싶고 와서 보고서는 네. 요 앞에 어떤 전경이라든지 네. 주변 환경을 보면서 네. 아 여기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여기는 서울이랑 다르게 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 그래야 될까?
3: 시간이 다르게
2: 네.
3: 그렇죠.
2: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맞아요 여유롭죠 모든 게.
2: 네, 저희 집 정원처럼 이렇게 매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3: 최고인 것 같아요.
2: 네, 네. 100만 불짜리 뷰 같아요.
3: 네, 뷰도 그렇고.
0: 좋다. 우리 지금 묵호에서 행복합시다.
1: 한 곳을 이렇게 깊이 애정을 가지게 될지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여기는 저한테도 그렇고 저 남편한테도 그렇고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구나. 이미 되었고 앞으로 더 이제 고향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재밌게 더 많이 일을 작당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0: 묵호 그 도시의 시간들은 오늘도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품고 삶의 가장 평화로운 시간들이 고여 바다와 함께 출렁이고 있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조 할머니 건강하시죠?
2: 건강. 네.
0: 마리 아빠 안녕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
3: 그래서 있잖아 좋아야. 이따가 있잖아 우리 아빠랑 같이.
4: 저기 내가 저기 마리아. 아, 좋아 좀 그만 괴롭혀.
3: 싫어. 좋아는 나 좋아해. 꽃이 좋아야.
2: 아이 그럼 그럼. 좋아야. 너도 책 그만 좀 읽고 밖에 나가서 말이랑 놀아. 응?
5: 싫어요. 이것만 다 볼래요.
0: 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3: 별이 안녕. 엄마. 하늘이 보래요. 김밥에서 시금치 다 뺄게요.
0: 아유, 하늘아. 시금치 먹어야 키 크지. 농구 선수 되려면 키 더 커야지.
5: 에이, 시금치 싫어.
0: 아유, 하리야. 다리 좀 오므리고 앉아.
5: 싫어. 엄마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갈 거야.
0: 아이고. 정말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전 어릴 때 안 저랬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완전 얌전하고 또 시금치도 잘 먹고. 어쩜 저랑 이렇게 다른지.
6: 하늘이 왜 시금치 안 먹어요?
5: 사실은요, 전 시금치 먹는 게 좀 무서워요.
6: 왜요?
5: 시금치 열심히 먹어도 저만 키 안 클까 봐요.
6: 하리, 뭐 속상한 일 있어요?
3: 우리 엄마는요,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는 절대 안 혼내고, 하늘이만 잘해주고.
4: 아니, 우리 마리만 너무 조아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맨날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만 찾고. 아유, 조아는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던데.
3: 우리 아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조아는 엄마가 회사에 가셨대요. 그래서 조아가 속상해하니까 내가 조아 기분 풀어주려고 그런 건데. 아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7: 조아가 책 잘 읽는 건 참 기특한데 너무 책만 봐.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6: 조아는 왜 책만 보고 있었어요?
5: 그게요. 혹시 엄마가 이따 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다니면 엄마가 절 못 찾으시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7: 좋아야, 할머니랑 저기 가서 같이 축구할까?
5: 저 이것만 다 보고요.
3: 좋아야, 우리 아빠랑 같이 하자.
4: 아유, 정말 말이야. 좋아, 귀찮아하잖아.
3: 참, 아빠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하리야, 이제 그만 뛰고 좀 쉬어. 쉬자.
3: 아이, 싫은데.
0: 김하늘, 시금치 먹어.
3: 자, 자,
5: 아이, 싫은데.
0: 먹어, 먹어.
5: 자, 싫어요.
0: 별아, 풍선 좋아? 풍선?
3: 풍선!
0: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까? 저기 봐, 친구들 다 같이 공놀이 하는데.
8: 안녕하세요. 별이 엄마입니다.
6: 오늘 운동회 어떠세요?
8: 애들 잘 노는 거 보니까 좋네요. 별이도 같이 놀면 참 좋을 텐데.
6: 오늘 별이 기분은 좀 어때요?
8: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풍선이 너무너무 좋은지 풍선만 쫓아다녀요.
6: 별이가 풍선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8: 글쎄요. 아무리 엄마라도 저도 다는 몰라요. 오늘따라 친구들도 잘 안 보고 제 말도 잘 안 들어주네요.
9: 다 왔지? 집중!
10: 집중!
9: 지금부터 달리기를 할 거예요. 자, 저기 풍선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풍선을 한번 톡 치고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10: 네.
9: 준비됐지?
10: 네.
9: 좋아, 자, 준비.
8: 친구들처럼 뛰어와야지. 잘한다. 죄송해요. 아이고. 저기. 하늘아.
11: 네. 괜찮니? 네, 괜찮아요.
8: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별아. 별아. 이리 와.
1: 엄마.
0: 별아. 친구들 다칠 뻔했잖아. 풍선만 만지지 말고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와야지. 응?
1: 둥둥 풍선.
0: 별이 달리기 잘하잖아. 응? 달리기야. 달리기. 응. 풍선 놀이 아니고 달리기.
1: 달리기. 아니야. 풍선.
0: 별이도 잘할 수 있잖아. 엄마랑 손잡고 해보자. 응?
1: 아니야. 아, 풍선.
0: 별아.
1: 풍선.
0: 아니, 별아.
1: 풍선.
0: 우리 별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니?
1: 둥둥둥. 풍선! 풍선!
2: 여기는 별이의 마음속.
1: 재밌어! 둥둥! 풍선이 제일 재밌어! 축 치면 둥둥 울려요! 재밌어!

0: 아이고.
1: 어? 좋아요.
2: 좋아?
3: 별아, 뭐해?
4: 제대로 못하고.
1: 뭐가 죄송해요. 애들 좀 보세요. 애들 완전 재밌게 놀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애들 저렇게 잘 노는데요, 뭘.
1: 아니, 주어가 원래 진짜 안 뛰는데 별이 덕분에 저렇게 신나게 뛰어노네요.
4: 주어가 그랬군요. 애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1: 아유, 아니 70년 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5: 얘들아,
1: 이제 멈춰.
4: 다들 재밌었어?
6: 네.
4: 풍선치기 놀이. 별이도 재밌었어? 풍선. 자, 풍선치기 놀이 오늘의 놀이왕은 별이!
1: 별아, 잘했어. 우리 별이 놀이왕! 놀이왕, 놀이왕!
5: 왕!
1: 왕!
5: 별이 짱! 너무 재밌어.

0: 우리 이거 또 하자.
1: 아유, 이렇게 재밌어 좋아요. 아, 진짜
2: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3: 뭘 그런 걸.
4: 하리야, 하늘아, 엄마는 너네 믿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우야, 근데 시금치는 좀 먹어주라.
5: 응? 좋아야, 다음번에는 할아버지랑 엄마랑 다 같이 올게. 오늘은 할머니만 와서 미안해요.
6: 마리아, 사랑해.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2: 버리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7: 별아, 엄마는 있잖아. 매일 잠잘 때마다 같은 꿈을 꿔. 별이가 엄마랑 눈 맞추고 엄마 하고 불러주는 꿈. 별이 눈동자 속에 엄마가 있고 엄마 눈동자 속에 별이가 있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쑥스럽네.
8: 엄마는 선우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줄래?
9: 선우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
8: 그럼 선우는 엄마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10: 엄마가 화 안 내고 나한테 착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11: 아진아, 응. 혹시 엄마한테 바라는 점 한 가지 있어? 그게 뭐야?
10: 엄마가 날 반가워할 때 항상 웃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게 바라는 점이 뭐야?
11: 엄마가 아진이한테 바라는 점은 지금까지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10: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엄마는 제가 그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바라는 점이 뭐예요?
12: 엄마는 서리가 모든 일을 행복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감기도 그만 걸려서 많이 건강하게 쑥쑥 컸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돼.

0: 빨리 더 빨리.
1: 고양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지 차와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1: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1: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시서도 랄랄라.
3: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할 때는 차례로
3: 의자도 돌려볼까.
5: 데이터 놀자. 안녕
4: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3: 원더키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6: 얼굴엔
5: 순한 길길,
6: 눈물엔
5: 덤덤한
7: 순하게
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1: 정음아,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
2: 왜?
1: 우리 유치원은 월요일마다 체육하잖아.
2: 아~ 나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
1: 왜?
2: 왜냐면
1: 시장.
2: 우리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잖아.
1: 맞아. 할아버지랑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지.
2: 시장에 뭐든 다 있지.
1: 시장은 정말 재밌지.
2: 시장에 매일매일 가고 싶다.
1: 뭐든지 문장이야. 나는 마다 시장에 가요. 저녁마다 시장에 가자.
2: 그래, 그게 좋겠다. 어서 뭐든지 문장에 말해보자.
1: 나는 저녁.
3: 아,
1: 안 돼.
3: 왜?
1: 슈?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악어가.

0: 아다를 먹고 가버렸네. 뭐든지 문장이 고장났어.
1: 한글 마다를 찾아야 해.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4: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5: 야
3: 훈민정음 아니요.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마다, 마다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6: 문!
4: 마다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3: 마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5: 간다!

0: 시장이군. 이불 가게? 반찬 가게? 오! 떡도 있군.
1: 한글 용사, 이 떡 좀 드세요.
0: 이건 무슨 떡이죠?
1: 무지개 떡이에요.
0: 아니, 이건?
1: 왜요?
0: 찾았어요.
1: 뭘요?
0: 무지개 떡에 미음! 소설사 한글!
2: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
0: 이제 디귿을 찾아야 해. 음? 뭘 파는 곳이길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3: 맛있겠다.
0: 그건 뭐죠?
3: 도넛이요. 정말 유명해요. 이 도넛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0: 어떻게요? 아니, 저건 찾았어. 안 돼. 도와줘.
4: 멈춰라. 시공간.
0: 고마워.
4: 디귿을 부탁해.
0: 찾았어. 도넛의 디귿.
2: 소설아 한글. 디귿이 알을 만나 다. 다.
0: 마. 다.
5: 마다.
6: 하체.
7: 저장 완료.
6: 마.
7: 다.
6: 훈민정음의 손으로.
8: 마다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0: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1: 저녁

0: 훈민아, 정음아, 시장에 가자.
1: 소원이 이루어졌어.
0: 이제부터 저녁마다 시장에 가자.
1: 네, 우리도 같이 갈래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마다! 마다! 마다!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이건 아침마다 먹는 달걀. 이건 점심때마다 마시는 식혜. 비빔밥 만들 때마다 넣는 참기름. 세수할 때마다 쓰는 수건. 이건 등 간지러울 때마다 긁는 효자선. 아, 시원해.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끝.
1: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에서 시장에 가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에서 시장에 가요. 힛.
0: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우리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시장은 정말 재밌어요. 저녁마다 시장에 가고 싶어. 어? 한글 마다가 어디로 갔지? 무지개떡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도넛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마다가 나왔어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2: 집을 만들자. 무엇으로 만들까? 블록으로 만들까? 휴지심으로 만들까? 휴지로 만들까? 상자로 만들까?

0: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그럼 무엇으로 꾸밀까? 뭐로 꾸미지?
1: 무지개다!
2: 우와!
0: 무지개 너무너무 예쁘다.
1: 무지개 한 번만 만져봤으면.
0: 뭐든지 문장이다! 우리는 로 집을 꾸며요. 그래, 무지개.
1: 어?
0: 정음아, 무지개라고 말해보자.
1: 그러면 저 무지개로 집을 꾸밀 수 있을 거야. 무지개로 집을 꾸미면 정말 예쁘겠다.
0: 알록달록 예쁜 집이 될 거야. 우리는 무지개.
3: 뿅.
0: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악어가 한글 롤을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로! 로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1: 문!
5: 로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로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1: 간다.

0: 신나는 음악이군. 오, 랩이 기대되는군.
1: 오, 알록달록 무지개로 호, 한글을 써봐 마음대로 호, 모른다면 아이아로 배워. 오, 오.
0: 찾았어. 래퍼의 리얼.
2: 조세나 한글.

0: 쳐! 리을이 오를 만나 로! 로! 로! 로!
1: 저장 완료! 로!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로 한길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1: 우와, 무지개다.
2: 우와, 너무 예쁘다.
3: 예쁘다.
0: 우리는 무지개로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휴지로 놀아요! 휴지심! 심! 휴지심로 놀아요. 휴지심으로 놀아요. 귀엽지? 피노키오 같지? 뚜뚜루뚜뚜. 어디쯤 보일까?
1: 한글 먹으러 왔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하, 이쪽으로. 슝.
0: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만 집을 꾸며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만 집을 꾸며요.
0: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집을 꾸며요. 무엇으로 집을 꾸밀까? 무지개로 집을 꾸미자. 어? 한글 로가 어디로 갔지? 래퍼의 리을이 오를 만나 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로가 나왔어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날뜰다.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날뜰다.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날뜰다.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불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이베이!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아,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여기 있어? 가지 뭐.

너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없어 하나도. 고마.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이거 좀

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지? 하늘의 비야 안녕? 어서 얼굴을 보여줘. 촉촉히 이곳저곳 퍼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줘.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내려와 내 얼굴 보여줘. 미안.

비를 부를 수 있어.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주인공이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분명 약속해. 반칙은 안 돼.

0: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결집한 놀이터.
13: 뽀로로 빠바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데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6: 가자 얘들아,
1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위험에 빠진 신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신디, 같이 하자뇨.
1: 그걸로 친다고?
0: 무시하는 거냐?

0: 이래봬도 내가 주미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1: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0: 아니에요.
2: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3: 고마워, 주주.
4: 어쩌다 이런 거냐고요?
3: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4: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2: 자는 거였어?
5: 참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1: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2: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3: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2: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4: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큐.
2: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3: 알았어.
2: 큐티 하트 파워로. 얍!
4: 정말 놀랍다, 큐.
2: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치링치링 매직 서브. 어때?
3: 조심해. 괜찮아, 주주?
4: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큐.
2: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4: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큐.
2: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핫!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탭탭 레인보우 스윙! 잘한다, 신디, 뉴! 너희들 언제 왔어?
1: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3: 이제 괜찮은 거야?
0: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2: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4: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3: 둘 다 정말 고마워.
6: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7: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8: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어?
7: 멋쟁이 리포터님.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3: 네?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7: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6: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2: 이겨라, 신디!
4: 주주!

0: 미안.
1: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2: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3: 당연하지.
4: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 실력을 좀 볼까?

0: 둘 다 잘해서 꽃이 안 난다끼요.
1: 이런
0: 잘했어 시원이.
1: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0: 어? 저거 봐라 뀨. 어둠의 기운이다 뀨.
2: 뭐라고?
3: 이게 뭐야?
4: 무서워. 어떡해.
1: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5: 델마녀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0: 시크릿 매직 페이션.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주들아, 이리 와!
3: 민트비주부터 돌려줘라뇨.
1: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비주,
3: 차!
4: 쟤 뭐야? 지저분하게.
3: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4: 레드비즈!
0: 조심해! 스완 댄스 윙!
3: 고맙습니다, 뮤.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케치! 됐어!
4: 아, 아니야!
2: 주비즈를 데려와!
3: 어떡해!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가 서쳤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3: 그만 울어 옐로비쥬.
1: 신디는 괜찮을 거다 뷰.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4: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2: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5: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6: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3: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7: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8: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3: 카이 요정님.
8: 슈슈? 아,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3: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9: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8: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9: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8: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10: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뀨?
7: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8: 루시, 내 동생아.
9: 카이,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8: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3: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0: 그러게? 왜 몰랐을까?
7: 어? 저 빛은 뭐지?
8: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0: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8: 신디님을 위해 살아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3: 동화나라 같은데?
8: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1: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7: 신디!
9: 당장 저기로 가자.
1: 하이 오빠, 머리가.
0: 오빠, 갑자기 왜?
8: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9: 레드비쥬, 가자. 예,
0: 알겠습니다, 뮤.
9: 같이 가, 루시.
3: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8: 나 어떡해.
9: 준비됐지?
0: 응.
9: 시작하자, 레드비쥬.
0: 갑니다, 뮤!
3: 저기, 얼음탑이 보여.
7: 조금만 기다려, 신디.
0: 얼른 가자, 뮤.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0: 얼음 탑으로 출발!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1: 넌 절대 못 나간다.
0: 너는
1: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2: 넌 영원히 갇혔다. 자!
0: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1: 주비주가 제발 나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0: 너무 추워, 주주.

0: 긴디! 우리랑 너무 미끄러워! 신디, 거기 있어?
1: 신디! 신디!
2: 너희들 와줬구나!
3: 곧 올라갈게!
2: 같이 갈, 로사!
3: 뮤직 슬라이드!
2: 스완떼 스윙!
0: 신디!
2: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0: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2: 레드비즈!
4: 드디어 주비즈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2: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4: 감히 날 방해해?
2: 주주, 레드비즈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2: 레인보우

0: 데미지. 투썸 스타즈. 얼음 밑은 호수야. 빠지지 않게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알았다. 자.
2: 죽다 이모. 주비주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3: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는.

0: 정신 차려, 민트비즈. 뮤직 슬라이드. 어서 타고 봅니다, 뮤.
1: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0: 주비주는 내 거야!
1: 지연이! 클링 클링 미라클!
2: 주주, 출발!
3: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3: 이제 됐습니다, 뷰!
2: 저 구름은 뭐지?
1: 따라왔어!
0: 각오해라! 뷰 쉴드!
1: 이런. 넌!
2: 꽉 잡아!
3: 간다!
1: 아이린!
0: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고민은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6: 얼굴엔
2: 순한 킬킬.
6: 줄무랜
2: 덕분만
7: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 응, 물론이지.
0: 응?
1: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5의 베스트들이 원래 그래.
0: 5의 베스트들?
2: 우리는 5의 베스트들. 하이파이브.
1: 신나게 놀아볼까?

0: 따라가 볼까? 밴드의 리더니까 우와 하이파이브. 우두개면 여행 떠날 로켓선을 만들어 시 발사. 구구단 우단을 외워보자. 나를 따라 우회배수 계속 세어봐. 다음은 독특한 친구들 특수비 매분 다 소개해. 15와
1: 70? 내가 독특하다고?
0: 우간 4개면 사중창단. 이런 재수도 있다네. 20
2: 차트.